0: 8월 25일 화요일 타이거 JK 윤미래의 신곡이죠. Let Me Love You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위해 흘린 피땀 눈물만큼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무언가를 꾸준히 채우셨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그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늦더위는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처서도 지났고 우리가 지나온 이 위대한 여름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찾아오신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문자로 듣기 모드로 우리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회장님은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 받아야 해서 일찍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외래 진료 때문에 또 단식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또 방송과 함께 병원 진료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은빛 창가. 커다란 가구 옮기기 해보셨나요? 가구를 옮기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했을 텐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밤새 귀가 따갑게 울어대던 매물 소리 사이로 어느새 풀벌레 소리가 슬며시 끼어들곤 합니다. 아침 저녁 바람결도 조금씩 다른 결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처서를 지낸 요즘 계절의 시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리대로 자기가 알아서 옮겨갑니다. 다만 우리가 가구를 옮기듯 마음을 조금 움직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미세한 옮김의 변화를 놓치고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로 고단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오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더욱더 고맙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계절도 이렇게 서서히 자리를 옮겨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동안 더위에 게을러졌던 마음을 삽상한 가을바람 쪽으로 함께 옮겨보면 어떨까요? 가구를 옮기며 잃어버린 반지를 다시 만나듯 우리 마음도 조금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방향으로요.

피브 브라이슨 레지나벨 A Whole New World 7131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하얀 구름 위로 날고 있는 것 같다고요.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요.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요즘 계절이 바뀌면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보고 또 집안 살림도 살펴보고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 가구를 옮기다 보면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먼지도 털어낼 수 있고 잃어버린 물건도 나오고 혹시 소중한 금반지 같은 것도 나올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지도 동전도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가구를 옮겼기 때문에 발견한 거죠. 어쩌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더위에 지쳐서 활기도 잃어버리고 안부도 밀어두고 또 손 놓고 있던 어떤 습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게을러진 마음 뒤편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 우리의 마음도 살짝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그 활기를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이번 여름에 혹시 더워서 잠시 손 놓고 지냈던 곳 있으신가요? 운동요? 연락? 아니면 나 자신을 챙기는 일? 계절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그 무엇도 찾아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화요일 책 한 줄의 행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대목들이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소중한 책 한 줄도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방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Soon Flow The Best Is Yet To Come.

Sunflow, The Best Is Yet To Come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과 주소,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원하시는 선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53 성함으로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제 문화 선물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 이지연이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 로보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연주하는 이지연 바순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샵 1053 성함 글머리 바순해 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또 있죠, 문화선물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음악극입니다. 웰다잉 창작음악극,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하는 액터 뮤직션 형식의 공연입니다. 소요유, 날짜는요, 9월 4일에서 14일까지고요. 희망하는 날짜, 기획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 희망하는 날짜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4일. 장소는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창작 음악극 하시면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아빠랑 같이 봐도 즐겁고 재밌는 공연이죠.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의 첫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중 원하는 시간 가능합니다. 노원 구민의 전당 샵 1053 성함 하시고요. 글머리 어린이 참여 공연 하시면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오늘은요, 책 한 줄의 행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인데요. 나즘 히크메트가 쓴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진정한 여행이라 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 또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풍요로울 것 같죠?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하신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6392님이 듣고 싶어하는 정은유의 강 건너 등불, 박혜영님이 신청하신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 두 곡 듣고요.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출근길에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류시와 시인의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수록된 나즈 히크메트가 감옥에서 쓴 시 진정한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도 나눠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 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에바 캐스티 What a Wonderful World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은요. 루시와 시인의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수록된 나즈미 히크메트의 시 진정한 여행을 전해드렸어요. 나즈미 히크메트는 낭만적인 혁명가로 불리는 터키의 첫 현대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이 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시로 유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은 시작된다. 몸은 가장 좁은 방 안에 있지만 이 시는 가장 넓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직 넓은 바다는 항해되지 않았고 우리가 여름휴가는 끝났어도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번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순간을 만납니다. 뭐 혹시 이직을 앞두거나 또는 관계가 흔들릴 때 혹은 인생의 방향 자체가 막막할 때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런 캄캄한 순간에 시인은 오히려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절박함이 우리를 진짜 나 자신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죠. 인생을 흔히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참 좋은 가지 여러분은 살면서 난 어느 길로 가야 하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렇던 순간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진짜 시작이었어. 그때야말로 정말 나의 인생의 황금기였어 라고 기억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들도 또 여러분의 경험 나눠주세요. 100원의 이름에서 샵 1053 빵톡으로도 나눠주세요. 8915님, 이런 아름다운 날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완벽에 가깝게 행복하지 않니? 빨간 머리엔 명대사죠. 살아있는 것 이상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지난달 캐나다 여행가서 앤을 만나고 왔어요.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어서 감동했고 울컥했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여행하면서 또 책 속의 주인공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책을 읽으면서 나의 인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8915님은 아주 소중한 그런 여행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쁘네요. 박혜영님, 매일 아침 일을 가기 전이나 쉬는 날에 변함없이 커피를 내려주는 예쁜 딸 커피 한 잔에 너무 행복한 아침이에요. 하늘은 드높고 햇살도 쨍쨍 공원에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진 걸 보니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아직은 낮에는 후덥지근하긴 하지만 분명 가을은 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에는 비가 엄청 왔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햇볕이 쨍쨍 언제 그런 날씨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존 덴버 Looking for Space.

존 덴버 Looking for Space, Van Morrison Into the Mystic, Supertramp Take the Long Way Home까지 듣고 왔습니다. 집을 찾아가는데 너무 멀어요. Take the Long Way Home. 이 집은 아마도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아마 내 마음속의 집 아닐까요? 인생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진짜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집을 찾아가는 인생길이 아닌가 하면서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 나짐 히크메트가 쓴 감옥에서 쓴 시, 진정한 여행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진짜 여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라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9763님, 팔순의 노부모를 미국에 사는 딸이 멕시코 칸쿤을 같이 여행하게 해주어서 최고의 여행,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사진을 부엌 벽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여유를 즐기며 감사해하고 있다고요. 아, 정말 얼마나 좋으세요. 아주 가장 좋은 여행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여행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님은 아유, 이 시가 좋은지 또 빵톡으로 시 전문을 또 올려주셨네요. 혹시 이 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빵톡에 들어오셔서 이 시 전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와닿는 시는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워지지 않았다.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도 최고의 날들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는 막막한 자리가 아니라 희망 있는 자리인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 정말 넓은 바다, 가장 빛나는 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여행의 한 걸음에서 이 빛나는 별을 만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Rose of Whitaker, New World in the Morning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고 말이야.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맛집을 찾는 몇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메뉴판 없이 현지어로만 메뉴를 소개하는 식당은 로컬 맛집일 확률이 높고요.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현지 언어로 검색하면 그곳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당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고 하죠. 이처럼 식당 하나를 찾는데도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지금보다 괜찮은 선택은 무엇인지 나름의 경험과 기준을 쌓아가며 하루하루 답을 찾아가니까요. 오늘도 나만의 노하우로 조금 더 괜찮은 하루를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Wolfgang Amadeus Mozart의 Don Giovanni 쾌활번호 527의 오버처 서곡 듣겠습니다. Claudio Abbado가 지휘한 Chamber Orchestra of Europe의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루덴스 스트링 쿼텟이 등장합니다. 바이올린의 양승희, 또 김나연, 비올라의 강주희, 첼로의 박노울 이렇게 네 분이 함께 나오셔서 멋진 연주와 이야기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현악사중주의 또 멋에 여러분 함께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랭크 처칠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스노우 화이트, 이 백설공주 가운데서 또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 들어볼 텐데요. 콰투어 에벤, 에벤 콰르텟 멤버들이 아카펠라도 부르고 또 연주도 해줍니다. 얼마나 또 멋질지 함께 들어볼까요?

프랭크 처칠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언젠가 나의 왕자님이 오실 거야. 자, 이런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의 아주 꿈이 담겨 있는 곡이었죠. 에벤 콰르텟의 노래, 아카펠라, 와, 노래도 잘하는데요. 노래와 또 연주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건반 위에 펼쳐지는 한 편의

오페라 조재혁이 노래하는 모차르트,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스. 자, 전곡 음반 발매 여정의 한가운데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펼치는 모차르트 에센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 프로젝트인데요. 단정한 아름다움 너머에 오페라적 면모에 주목해온 그런 이 해석이 되겠고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KL번호 330, 11번 KL번호 331, 15번 KL번호 533, KL번호 494, 18번 KL번호 576을 연주하게 되는데, 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 또 출연할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공연 원하시는 분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위너봉봉, 빈의 또 아주 맛있는 그 케이크와 사탕, 요 왈츠가 되겠죠. 작품 307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감상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위너봉봉, 아주 달콤한 초콜릿과 또 사탕, 왈츠 작품 307,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위너 필하모니카, 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또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앙상블 밴, 네, 콘서트가 있는데요. 두 도시의 현 을 개최합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졸라가 한 무대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두 도시는 그러면 바로 차이콥스키의 모스크바와 피아졸라의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일까요?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강남의 베가마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일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이 협연자로 나서서 피아졸라의 대표작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연주하게 되고요. 자, 강렬한 리듬과 섬세한 감성을 오주영의 또 해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현악 합주곡인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앙상블 벤의 멋진 연주 원하시는 분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의 R, 일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이자벨 파우스트, 베르나르트 포르크가 지휘한 아카데미 퓨어 알테 무직 베를린,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의 R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의 이자벨 파우스트, 베르나르트 포르크가 지휘한 아카데미 피어 알테 무직 베를린,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 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상송 프랑스어입니다.

상송 프랑스와는 14살 때인 1938년 파리음악원에 입학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마르그릿 드롱과 자크 페브리에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불과 2년 만에 피아노 부문 1등상을 받으며 다시 한번 뛰어난 재능을 입증하는데요. 이후 독일군이 점령한 파리에서도 연주 무대에 오르며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음악 활동을 이어갑니다. 1943년에는 제1회 롱디보 국제 콩쿠르에 출전해 피아노 부문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당시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이미 프랑스와의 연주에는 그만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형화된 해석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살린 자유로운 리듬, 시적인 서정성과 강렬한 색채감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특징은 평생 상송 프랑스와의 연주를 따라다니죠. 콩쿠르 우승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전쟁이 끝난 1945년부터 유럽을 넘어 국제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본격적인 연주 활동에 나서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마주르카 25번 비단조 작품 33의 4번 피아니스트 상송 프랑스와의 연주입니다.

롱디보 국제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상송 푸앙스와는 프랑스 피아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릅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독창적이고 시적인 연주로 주목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유럽 각지를 돌며 연주활동을 펼치는데요. 프랑스와는 30대에 접어들 무렵 이미 연주자로서 절정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연주는 언제나 한결같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연주가 크게 달라졌고 때로는 금방이라도 균형이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위태로움마저 상송 푸앙스와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어떤 음악이 나올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즉흥성과 긴장감이 오히려 청중을 사로잡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의 명성에 비해 즐겨 연주한 레퍼토리가 그리 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독일 음악에 대한 취향은 상당히 분명했는데요. 베토벤 음악은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여겼고 브람스 음악에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반면 낭만주의 음악에서는 쇼팽과 슈만, 리스트를 즐겨 연주했고요. 근현대 음악에서는 드뷔시와 라벨, 프라코피에프의 작품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모두 정교한 형식 안에서도 풍부한 색채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작품들이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장조 작품 26,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상송 푸앙스와의 피아노, 비트홀드 로비츠키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시장조 작품 26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프랑스의 상송 프랑스와 그리고 비톨드 로비츠키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예술가의 항구에서 상송 프랑스와 내일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에는요 장애법의 유쾌한 초대석 루덴 스트링 쿼텟이 등장합니다. 바이올린의 양승희 김나연 비올라의 강주희 또 첼로의 박노울의 연주 멋지게 현악사중주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공연 또 앞두고 펼쳐지는 연주와 음악 이야기 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라히타나 집시 여인 바이올린의 로랑 꼬르시아 그리고 우에다 하루코의 피아노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또 여러분과 함께 2부의 초대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2: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네, 여러분 아직도 좀 더우시죠? 이런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실내악, 이 체인버 뮤직의 정수, 바로 현악사중주가 되겠습니다. 현악사중주 팀들이 많지만 그 팀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또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루덴스 퀄텟,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술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그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옆에 바이올리니스트 양승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그리고 그 옆에 또 바이올린 맡으신 김다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다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올라의 우리 또 강주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2: 그리고 오늘 첼로의 박노울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만든 루덴스 퀄텟. 그 제가 이제 루덴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거 호모 루덴스다.
3: 그렇죠.
2: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책 읽으면서. 네. 막 그 유희의 인간. 그렇지. 사람은 놀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문화가 창조된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네. 몇 년간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2: 그래요?
3: 그랬는데
2: 몰랐는데?
3: 그러니까 루덴스 이름으로 인터넷을 찾으시면 저희의. 네. 예전 연주는 찾기가 좀 어려우실
2: 그러니까요.
3: 테고.
2: 네.
3: 좀 뭐 다른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 네.
3: 저희 첼리스트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첼리스트 나윤준 선생님께서. 네. 뭐 루덴스 어떠냐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좋다. 의미와 그 퀄텟이라는 그 속성이 굉장히 잘 맞고. 그러니까 퀄텟도 처음에 하이든이 뭐 디벨트먼트에서 시작하다가 유희의. 네. 음악으로 시작하다가. 연주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딱 바이올리니스트 두 명에 비올리스트 하나, 첼리스트 하나밖에 없어서 만든 게 스트림 퀄텟이잖아요.
2: 그래요?
3: 그러니까 그런 음악에서 시작한 거랑도 굉장히 잘 맞고. 또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창조하고 이런 그 의미와 너무 잘 맞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요.
2: 네네.
3: 퀄텟 이름 짓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네네. 모든 이름을 다
2: 붙여왔죠.
3: 붙여왔기 때문에 저희가 4년간 걸쳐서 고민하다가 이제. 네네.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은 치과에 루덴스 치과가 있는데 이걸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간판.
3: 그러니까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어떤 유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치과 의사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의도가 굉장히 궁금하면서 오히려. 네. 저희한테 잘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아니, 그래서 제가 루덴스여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애를 다 가져왔어요. 요 모자도 L 루덴스, 옷도 셔츠도 L 루덴스. 그래서 우와. 제가 정말 우리 원팀이에요.
3: 제5의 멤버.
2: 네네, 제5의 멤버.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 맡았습니다. 아, 그러면 박노울 선생님은 원래 이 팀 멤버가 아니군요?
6: 네, 저는 이번에 객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2: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됐어요? 그 뛰어난 실력이 너무. 네.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3: 아, 네. 너무나 훌륭한.
2: 아니. 네네. 네. 그럼요.
3: 준비된 분이죠.
2: 그럼요. 예전에 그 차이콥스키 콩쿨도 나가시지 않았어요? 아니었나?
6: 네, 네,
2: 맞죠.
6: 거기서 개인적으로 많이 새 멤버분들과 또 함께 개인적으로 따로 연주를 많이 했었어서. 그런 합력이 되었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루덴스 퀄텟이 이제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네요.
3: 뭐 그렇네요. 그렇죠? 벌써.
2: 네. 근데 그러면 이미 그 거의 다 이제 다 연습은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3: 연습을
2: 막바지.
3: 네, 막바지 이제 네, 네. 작업에 조금, 들어가는 거고 네, 네.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네. 반성과
2: 사실 예정이 이미
3: 앞으로 앞으로 메꿔야 돼.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너무 너무 감사하고.
2: 네, 네. 우리 또 박승희 선생님은 또
3: 양승희
2: 선생님은 우리 그 베네딕타. 베네딕타시고요.
3: 저희 그 저 어렸을 때 네. 제가 그 성당에 갔을 때 네. 저한테 영세를 주신 신부님이 베네딕토 신부님이신데 정말로 클래식 정말 찐
2: 네오카요.
3: 매니.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너는 이름을 베네딕타를 해야 된다.
2: 베네딕타.
3: 그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2: 오. 베네딕토.
3: 신부님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네.
2: 들으실 겁니다.
3: 아, 모르겠어요.
2: 아니면 링크라도 보내 드리세요. 아, 네. 그리고 우리 강주희 선생님도 그 카타리나
6: 아, 네. 카타리나.
2: 카타리나.
6: 네. 네. 발음이 남다르시네요.
2: 아니요. 제가 그쪽 그 라틴 요쪽 계열의 네. 발음이 나쁘지 않은
6: 멋있습니다.
2: 걸로 이렇게 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 네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레퍼토리를 보니까 모차르트로 시작해서 스트라빈스키로 갔다가 멘델스존으로 이렇게 끝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차르트 스트링 퀄텟 중에서 15번 D단조 켈번호 421을 골라주셨는데 요 곡을 우리 요번에 루덴스 퀄텟에 또 새롭게 꾸미는 그런 음악회의 첫 곡으로 이렇게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3: 제가 사실은 네. 그 프로그램을 정할 때 네. 첫 곡을 먼저 정한 건 아니고요. 먼저는 멘델손을 먼저 정했어요.
2: 네.
3: 그러니까 메인 곡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2: 그렇죠,
3: 짤 때는.
2: 그렇죠, 그렇죠. 네.
3: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곡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워낙에 이 곡을 좋아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섯 개의 그 하이든 퀄텟, 하이든에게 바치는 퀄텟 중에서 유일한 마이너.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일 수밖에 없고요.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도 이 네. 마이너라는 게 유일한 마이너인데 네. 그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스페셜하게 쓴 곡이고 이 곡은 또 스페셜하게 자기 부인 콘스탄체가 첫 아들을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겪을 때 옆방에서 작곡한 곡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2: 막 괴로워가지고 막.
3: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죽음과 삶과 탄생 막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모먼트에 쓴 곡들이라 좀 그 비중이 좀 굉장히 큰 곡이에요.
2: 그러네요.
3: 예, 모차르트로 보통 우리가 가볍고
2: 맞아,
3: 경쾌하고
2: 명랑하고 뭐
3: 네.
2: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3: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은 곡이에요.
2: 정색을 했을 때 그 무게감.
3: 아, 어마무시하죠. 아. 예, 모차르트는 좀 무서운 작곡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2: 무서운 작곡가다?
3: 제가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뭐 존경스럽고 다 떠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2: 어떤 면에서?
3: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게 작곡을 했는가 좀 약간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2: 야, 모차르트를 보는 우리 새로운 또 그 시선이 견해 이런 걸 또 우리가 또 퍼스펙티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선생님 통해서
3: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2: 양승희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서운 작곡가입니다. 네.

노은 작곡가 볼프 아모데이스 모차르트의 연주를 한번 들어볼 텐데 스트링 콜텟 15번 D 단조 케일버터 420

0: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악장이고요.
1: 네.
0: 뭐 소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삼악장은 보통 우리가 미니어트 생각하면 미니어트리오 하면은 굉장히 가볍고 중간에 네. 껴 있는 어떤 지나가는 악장으로 느껴지는데
1: 네.
0: 요 삼악장은 굉장히 단호하고
1: 오.
0: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마이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1: 오.
0: 그런데 중간에 트리오에서 정말 이거 뭐 모차르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작곡가의 그 뭐 어떤 세계가 보이는 건데요. 뭐 약간 갑자기 유토피아 아니면 뭐 헤븐 뭐 전혀 다른
1: 오.
0: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1: 오.
0: 그래서 이거는 천재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을까 뭐 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세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1: 오.
0: 그래서 굉장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그 트리오가 있어요.
1: 네.
0: 아주 밝고
1: 오.
0: 메이저로 변하고
1: 아, 그냥 이 설명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곡이 너무 기대되는데
0: 아, 근데 연주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 아니 그리고 선생님 추계예술대학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0: 네.
1: 그 학생들이 정말 그 많은 것을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탐구하는 그런 교수의 모습이 아닌가.
0: 네, 요즘 학생들은 얼굴에 표정이 잘 안 보여서.
1: 아 그래요?
0: 그 요즘
1: 마스크 학생, 쓰고 다니나요?
0: 요즘 세대들의 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표정이 잘 안 나타나고
1: 아~
0: 그래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일이 되면 모두 직업이 되면 굉장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기 전공을 대할 때는 이제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해요.
1: 그렇구나.
0: 예, 예. 네. 그래서 자기 모자란 것만 생각하고
1: 또 완급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0: 그렇네요.
1: 그렇군요.
0: 그 오늘 네. 배우네요.
1: 아, 네. 저는 뭔가 그림 쓰면서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로 요 첫 곡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0: 네.
1: 자, 그러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스트링 콰르텟 15번 D단조 케일번호 421 이게 D단조 유일한 단조 스트링 콰르텟 그 하이든에게 바친 그런 작품이고요.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3악장 미뉴에토 알레그레토 바이올린의 양승희 김나연 비올라의 강주희 또 첼로의 박노울 이렇게 네 분의 연주로 오늘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율 좀 하실 것 같아요.

0: 브라비. 아, 정말. 야, 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 범상치 않은 무게감이 이 모차르트의 곡에서 느껴지는 아주 특별한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아주 깊이 있는 연주를 조화롭게 해주신 네 분께 박수를 드리고요. 너무나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네네. 네. 더 이상 연습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지 않죠. 끝이 없죠.
0: 그렇습니까? 자, 401호 쓰시는 분, 얼마나 많은 연습과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 자리에 계실까요?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배움의 길을 걸어 금의 자리까지 오신 네 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활 네 개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미루지 마시고. 네. 강주희 선생님?
2: 네. 네. 네. 아, 저희 맞아요. 연습 많이 했어요.
0: 비용은요?
2: 간식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3: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2: 저희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죠. 주로 무슨 간식을 주로?
2: 보통 많이. 빵, 샌드위치, 커피. 뭐, 커피. 네. 커피 꼭 수혈해야 되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정신 바짝 들려면. 네. 그렇죠.
1: 근데 뭐 이번에 연주 때문에 모여서 저희가 드린 비용은 저희 부모님께서 네. 희생하신 네? 비용과는
0: 차이가 네? 많이 나죠?
1: 그러니까 이게 몇 세대에 걸친 노력이
0: 맞습니다,
1: 이렇게
0: 맞습니다.
1: 나오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348이 쓰시는 분, 네 분 어떻게 모이셨는지요? 콰르텟 멤버분들 보면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아, 어떻게 모이셨는지? 네네네. 처음에 제가 콰르텟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제가 뭐 평소에 저희는 다 따로따로 뭐 연주를 같이 뭐 한 20년 전부터 했었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뭐 첼리스트, 그다음에 비올리스트,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세컨드 바이올린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같이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게 됐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박노월 선생님하고 콰르텟을 훨씬 전에 네.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남편분이 유명한 또 비올리스트
0: 에르윈 리샤.
1: 예, 예. 프랑스 분이신데 예.

0: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 두 분 너무너무 애기같이 이제 다들 정말 어렸을 때 네. 그랬는데 그때 큰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아, 리허설 오시다가 아.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다음에 계속 하자고 얘기를 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 좀 저로선 되게 비운이죠. 어.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러고 한참 지나서 그 바로 이렇게 팀을 만든 게 아니고 네. 저는 한참 지나서 뭐 너무너무 시월이 지난 다음에 예.
1: 그렇군요.
0: 예, 예. 박노원 선생님하고는 20년 전쯤에 그런 시도를 했었고 우리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1: 어. 네. 저도 박노원 선생님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았죠.
2: 네.
1: 그렇죠? 그 결혼하시기 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인데
2: 그럴 수 있을
1: 그럴
2: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주희 선생님도 제 음악회에서 연주를 해주셨고 리움에서 네. 연주도 해주셨고 그때 뭐 난리 났었죠. 비올리스트 강주희 하면은 뭐 최고의 비올리스트 네. 그 당시에 리차드 용재 언니보다 더 유명하지 않았어요?
0: 인간극장을 안 나가는 바람에
1: 그리고 우리 또 김나연 선생님은 그 코리안 바로크 소사이어티의 네. 또 리더로도 활동을 하시고 2024년부터 The Bach Cycle 시리즈도 이렇게 해오고 계신데 이게 바로크 연주할 그러니까 바로크를 고음악 스타일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 현대음악하고 같은 스타일로 하시나요?
3: 제가 바로크 연주할 때는 그 고음악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이제 역사주의 연주 스타일로
1: 네네네네.
3: 한다.
1: 네네네. 네. 역사주의 스타일로
3: 바로크 악기를 이제 바로크 스타일로 하는 네네네. 조금 그 원칙주의적인 좀 그쪽으로 연주를 하고
1: 정교 연주로.
3: 네. 네. 그다음에 또 콜텟에서는 즐겁게 하고 있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달라지니까
3: 네, 맞아요.
1: 포지션도 그렇고 되게 재밌으시겠어요?
3: 맞아요. 사실 재밌어요. 네. 재밌어서 제가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뭐 그 일단 튠이 많이 틀리고
1: 그러니까요.
3: 줄이 틀리고 악기가 네. 틀리니까 좀 어떤 때는 버거운 면도 있긴 있죠. 사실.
1: 띵띵띵띵띵
3: 맞아요. 반음 내려가고
1: 그렇군요. 우리는 또 저 선생님은 부천필에 계실 때 처음에 네. 알았던 것 같아요.
0: 그렇네.
1: 최은규 선생님도 그때 네. 같이 계셨죠?
0: 저희 동창이죠.
1: 그렇죠?
0: 네.
1: 정유진 선생님 같이 있었습니까?
0: 정유진은 그때는 없었어요.
1: 이미 나갔고?
0: 네.
1: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일러 시리즈 그때 아주 열심히 하셨던 그 기억이 맞습니까?
0: 말러 시리즈가 그 붐을 일으킬 때 제가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 지나가고 최은규가 팀장으로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 쪽에.
1: 네네네.
0: 그래서 저한테 미국에 전화해서 악장 필요하다. 그래서
1: 네, 어서 와라.
0: 때려치고 들어왔죠.
1: 뭘 때려치셨어요?
0: 교직을.
1: 교직.
0: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아니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1: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저 그 언어에 장 그런 거 없어요. 병 없고 그냥 뭐든지 말씀하셔도 그때 달러를 많이 벌 걸 뭐 지금 그런 생각.
0: 아니 뭐 근데 인생은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1: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야말로 유쾌한 분위기 좋네. 유경량 씨 올려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덴 스트링 콰르텟 님들 OSD 6467 올려주셨고요. 양승희, 김나현, 강주희, 박노울 네 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네 분 예쁘세요. 사랑스러워요. 윤세호 씨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그리고 네 분 첫 연주도 감미로워요. 브라비 올려주셨고 양 선생님 이야기 듣고 들으니 더 좋습니다. 일상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스트라빈스키를 함께 만나볼 텐데 이 스트라빈스키 곡은 원래는 그 포핸즈 원 피아노 포핸즈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다면서요.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스트라빈스키 자신이 현악 사중주를 위한 세계 소품으로 이렇게 스트링 콰르텟으로 바꾼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또 그 좀 현대 곡들을 모던 현대 곡들을 좀 좋아하시나요?
0: 항상 저희는 좀 그런 시도 많이 했었고요. 예전에 스트라빈스키 콘체르티노라는 작품을 연주를 했었는데 그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러니까 폴스 바이올린에 네. 굉장히 막대한 비중의 카덴자가 들어가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도했었고 그때 이 곡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언젠가는 연주해야겠다. 3 피시스가 그러니까 약간 웨번 음악처럼 예. 굉장히 함축적인 짧은 곡인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은 곡이고 네, 네, 네. 또 뭐 스트라빈스키 하면은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게 왜 Ride of Spring
1: 예 봄의 제전
0: 예 봄의 제전 그 원시 네
1: 저 그거 칠 줄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0: 아 이렇게 춤까지 추실 줄이야
1: 뭐든지 보여드립니다
0: 근데 그게 지금 이 일악장에 네. 나옵니다 그거가
1: 네. 지신밟기 아니에요 지신밟기
0: 완전히
1: 우리나라
0: 그
1: 옛날에 90... 영고
0: 아~
1: 이럴 때 지신밟기
0: 아 그 관련이 있네요 진짜
1: 봄에 그 예 봄에 이제
0: 예. 아 네 또 네. 새로운 지식 어쨌든
1: 원시주의
0: 예 그러니까 그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네네네네. 그리고 뭐 이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1: 제가 그 연주하실 때 춤춰드릴까요? 그 별명이
0: 너무
1: 옛날에
0: 좋아요.
1: 미하일 마르시니코프였는데
0: 네, 네 장하일 그래서 뭐 네. 스트라빈스키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거장이시고
1: 재밌잖아요. 그 독특한 그 네. 뇌구조.
0: 네. 아주 새로운 시도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더욱더 뭐 장난이 아니었겠죠.
1: 예예예. 예, 예, 예. 네.
0: 그래서 그런 곡의 이제 새 악장 곡인데 오늘은 저희가 그냥 1, 2 악장만.
1: 오. 네. 다 들려주시면 이제 또 연주회 때.
0: 그러니까.
1: 두 개만 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네 분의 멋진 연주. 들으실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기회 루덴 스트링 콰르텟 제6회 정기연주회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열리는데 지금부터 공연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1053으로 받습니다. 샵1053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 원래 루덴 스트링 콰르텟이 티켓을 안 풀려고 했으나 제가 많이 설득했어요 방송 전에 그래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10분 초청하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요 자 스트라빈스키 하면 우리가 그 댄스를 빼놓고는 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불새도 있고 빼뚜루슈카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이 1번 댄스 덩스에 다 이제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두 번째 곡이 제목이 악스 에상트릭, 그러니까 별난, 뭐 괴팍한, 뭐 중심을 벗어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요 어떤 곡입니까?
0: 이 스트라빈스키가 네. 무엇을 보고 이거를 작곡했냐, 김나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1: 좋아요, 뭐 말씀해 주세요.
0: 굉장히 엑센트릭한 뭘 보고 작곡한 곡이에요.
3: 아니, 굉장히 엑센트릭한 그 무슨 무용 공연을 보고 사는 영국에서 그거를 보고 그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인스파이어드 돼서 그래서 작곡을 했다고
1: 영감을 받았군요.
3: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저는 또 샤넬을 좀...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또 우리 들어볼까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스트링 콰르텟을 위한 세 개의 소품 그 중에서 1곡 덩스 춤과 2곡 엑상트릭 별난 괴팍한 요까지 함께 들을 텐데요. 바이올린의 양승희, 김나연, 비올라의 강주희, 또 첼로의 박노울 네 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멋있습니다. 우와. 아니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곡 댄스 하실 때 너무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너무 춤추고 싶어가지고 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자극하나요? 그래서 오, 막 진짜 그 봄의 제전처럼 막 그 막 나가서 옆에서 그 도와드리고 싶은 안무로
1: 세컨 바이올린이 엄청난 그 테러리스틱한
0: 와 대단합니다. 자 여기 275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유쾌한 시간 저 음악회 티켓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당첨됐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수의 전당 리사이틀 홀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96 늦여름 좋은 음악으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공연 관람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샵 1053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성함을 꼭 보내주세요. 성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8363 네 분 연주 아름답고 감미로워요. 연주 대박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4501 이런 곡을 연주해서 선택하셨군요.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곡을 들을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와 네 분 연주가 무섭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연주도 뮤지컬 같아요. 또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1: 너무 다행인데요.
0: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우리 강주희 선생님은 그 충남대학교 네. 또 예술대학교에 네. 또 이제 교수로 가신 지 오래됐죠?
2: 네 벌써 15년째
0: 15년?
2: 네
0: 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제가 훨씬 20년
2: 맞아요,
0: 정도
2: 20년 전에
0: 아, 아는 것 같은데 네. 야, 어떻게 그 젊음을 유지하시는 거라고.
2: 감사합니다.
0: 공기가 좋은가요, 그 충남?
2: 그런 것 같아요.
0: 대전에, 대전이, 네. 옛날에 그 정시마을에서 저 공연 많이 했었는데 아, 네. 요새는 좀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그 즐겁게 또 작업을 하고 계세요?
2: 저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신 연령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지 학생들이랑 네.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수업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다행히 또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아이들도 자기 되게 저를 약간 스스럼 없이 막 교수님 막 무서워 막 이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젊은 길을 제가 빨아들이고 네. 있는 게
0: 저렇게 착한 눈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도 언니 같고 막 그런 좋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박노울 선생님은 그 서울중앙음악학원 전임 교수
2: 네.
0: SCC
2: 네네,
0: 네 맞습니다. 거기서 네. 또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또 코리아나 체인버 뮤직 소사이어티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고 코리안 체인버 오케스트라에서도 활약하시고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또 앙상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첼로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그 근음으로서의
2: 네,
0: 이 첼로의 역할
2: 보통 베이스를 거의 맡고 있으니까 또 어떤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항상
0: 보통 인생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탱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까?
2: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건 아니에요.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네 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요 다음에 또 계획은 언제쯤 또 있으세요? 우리 루덴스 스트링 쿼텟의 연주에 또 계획하고 계시죠?
1: 네, 선생님들 다 너무 뭐 개인적인 뭐 활동 너무 많으시고 바쁘셔서 네. 뭐 저희가 자주는 못하지만 내년도 어쨌든 대관 신청 들어가 있고요. 9월 달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그러면 똑같네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1: 네.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워낙 쿼텟이라는 게 좀 노력과
0: 맞아요.
1: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서 좀 저희가 방학 기간을 좀 이용해 보려고 최대한 그러고 있고요. 내년은 또 베토벤 아시다시피 베토벤 서거 200주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0: 200주년 맞죠.
1: 네, 그래서 베토벤의 그 아주 중요한 작품들
0: 네.
1: 골라서 해보자. 그래서
0: 그렇군요.
1: 뭐 후기곡도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해서 냈죠.
0: 네. 네, 네 분을 보시면
1: 네.
0: 이렇게 뭐 싸울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제가 현악 사중주 아주 유명한 현악 사중주 우리나라의 사중주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렇게 싸우신다고 현악 사중주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 이 A Late Quartet 그 영화에서도 봤지만 막 부딪히잖아요. 막 그 뭐 퍼스트하고 세컨드 바이올린하고 부딪히고 비올라하고 첼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 도식적이다 이런 생각도 영화 속에서는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분은 어떠십니까?
1: 저희 뭐, 팀은 네.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0: 선생님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너무 리더십이 강하셔서.
1: 아니 근데 제가 네. 무슨 이번에도 리허설 할 때 뭐 강주희 선생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셨던데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활 속도가 이랬는데 활 속도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눈을 더 큰 눈이 더 커지면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0: 울먹.
1: 그러니까 나이가 더 있다 보니까 말하는 네. 거가 약간 지적으로 잘못 입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 제가 말을 굉장히 잘 다듬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퀄텟 하다 보면 네.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죠.
0: 네, 싸우게도
1: 그런 팀이
0: 되고,
1: 많죠.
0: 그래서 또 이렇게 멤버가 발 크기도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많죠. 네. 저희가 근데 뭐 저희 팀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요.
0: 없군요.
1: 그런데
0: 다들
1: 외부에
0: 참으시나
1: 나가서
0: 봐요.
1: 외부에 네, 제가 모르는 뒷얘기가 있어요.
0: 외부에 나가면
1: 네, 또. 외부에 나가서 다른 팀과 할 때 결국은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실력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해진 게 없었는 때도 있잖아요. 답이.
0: 그렇죠.
1: 그렇지만 정말로 주장이 센 사람들한테 맞춰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저희 팀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팀은
0: 서로 이제 네. 아주 조화롭게
1: 네.
0: 그 연주에서도 그 조화로움이 느껴집니다.
2: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최고의 칭찬.
0: 아마데 모차르트 곡에서도 아주 그런 그 깊이 있는 조화로움이 딱 연주하는 순간 아까 그 정말 약간 모차르트 중에서도 이 어두운 그런 측면이 이렇게 거의 이거를 들었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반가운 느낌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0250 쓰시는 분은 운전 중에 잠시 세우고 문자해요. 친정 엄마가 클래식 공연을 정말 좋아하세요. 늘 가족 먼저 챙기시느라 정작 엄마를 위한 문화생활은 자주 못하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엄마 손잡고 루덴스 스트링 쿼텟의 좋은 연주 들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 신청합니다. 당첨된다면 엄마가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뜻깊은 사연이죠.
1: 감동이네요.
0: 가셔야 되겠죠?
1: 네.
0: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고요. 4592 쓰시는 분. 다들 교육도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쿼르텟을 따로 시간을 내서 계속 해낸다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느끼셔야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유지 비결이 있다면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유지 비결.
1: 유지 비결. 그냥 저는 이 쿼텟의 그 좋은 레퍼토리들이 너무 많고 이것들이 그렇죠. 저희를 끌어당긴다고 생각.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이유가 제가 뭘 하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0: 네네.
1: 곡들이 너무 좋은 곡들이 저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희생이 좀 따르고.
0: 네. 굉장히. 철학적이시네요.
1: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클래식 음악은 너무나 깊이가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끌어간다고 저는 요즘에는 느끼고 있어요. 쿼텟의 굉장한 레퍼토리들이.
0: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던데.
1: 그렇죠. 음악이 끌어가시는.
0: 선생님한테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네요.
1: 아 저도 마찬가지로.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여기 4592 쓰시는 분, 전 직장 다니는데 직무 관련해서 과외 활동을 해보려고 사람들이랑 뭉쳐보는데 유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1: 또 선생님들 또 이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0: 아, 네, 한번 들어주세요. 김나연 선생님 어떠신지.
3: 근데 정말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레퍼토리를 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0: 네네.
3: 그 다른 거 희생해도 정말 그 같이 따라가겠다.
0: 네.
3: 저는 사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0: 네네네. 네.
1: 아 그건 당연히 아니, 깔고 그, 들어가.
3: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네. 선생님들한테 그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요. 음악가로서는 저렇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진짜 너무 많던데.
0: 네,
3: 근데
0: 네,
3: 그럼에도
0: 네.
3: 불구하고 그 자기가
0: 일정을 다 쪼개야 되잖아요.
3: 네, 그것도 네. 맞고 네. 뭐 그다음에 그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자기 생활에서 그 한 한 그 그 포션을 딱 이렇게 빼고 네,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정말 아 저는 이렇게 음악가로 살고 싶다. 그게 정말 커요.
2: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네. 넷의 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이서 같이 연주를 하고 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는데 너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팀들은 너무 싸우고 네, 막 이런다고 네. 하는데 네. 저희는 한 번도 사실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들 서로 되게 굉장히 의견을 배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의견을 내면 아 그러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무슨 클라우디오 아바도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정말 팀이 잘 그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네 분의 또 이 앙상블이 진정한 앙상블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곡을 들어야 될 시간이 벌써 오고야 말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아쉽지만 요 곡 들으시면서 이제 끝날 건데 대신 이제 요 곡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요 우리 연주를 통해서 뒤에 부분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 계속 들어주시고요. 7709 연주도 좋고 대화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 이렇게 자주, 잘 이끌어주셔서
0: 아니, 자주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약하고요. 자, 펠릭스 맨델스존의 곡 이 곡을 이제 중심곡으로 고르셨다고 하는데 왜 고르셨는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스트링 콜텟 6번 F단조 작품 80 3악장 아다지오와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도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네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최고의 앙상블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연주회 때도 너무 잘하셔서 칭송받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양승희, 바이올린의 김나연 그리고 또 비올라의 강주희, 첼로의 박노울 이 네 분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위치로. 네. 자, 펠릭스 맨델스존의 스트링 콜텟 6번 F단조 작품 80 3악장 아다지오와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도 이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레퍼토리인데요.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비드랩 KT 제공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성장과 청년, 그리고 양극화 대응에 적극재정으로 전력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찰개혁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 조정과 누적된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력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성장 엔진 확충과 청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국민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됩니다. 특히 피지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솔루션 개발 지원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CPU 만장 공급 등 AI 반도체 분야에 대한 총력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 R&D 전폭 지원과 자율주행 시범 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편성 등 에너지와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청년층 지원을 위해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해 양육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하고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과 자원안보 기금 신설 등 국민안전 예산도 반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을 위한 씨앗으로 삼아 보다 생산적인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되 AI 등 초격차 성장 촉진과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등 핵심 국가 과제에 소중한 미래 재원을 집중 투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이 집중되고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에 그치지 않는 지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전담 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0: 경찰 개혁기구 설치와 운영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식시장 조정과 누적된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종합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3포인트 내린 104.5를 기록하며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기회 전망지수와 향후 경기 전망지수 역시 취업자 수 감소 등의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속해서 상승하던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과 공급대책 발표 영향으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증시 변동성 확대가 단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실물 경제와 수출 호조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자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102를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을 뛰어넘었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치가 동시에 긍정 전환한 것은 4년 11개월 만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 완화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 심리가 함께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배제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며 이란의 자금줄 차단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제3국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과 해운 그리고 금 등 이란의 5대 주요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와 함께 60여 개 단체와 선박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당국은 각국에 거래 중단 시한을 전달하고 있으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달러 시스템 배제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마수드 페자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 합의를 중재 중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미국이 이란에 대하는 어조와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페자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강압과 위력 행사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란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의무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2차 제재를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 고립 작전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2026 창업도시 프로젝트 참여기업 74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우수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신청기업의 35%가 타지역 기업이었고 신산업 분야에는 최대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선정된 기업에 최대 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인재 확보와 기술 고도화 등 11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월세 지원과 같은 정주 여건을 보장해 대구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등 총 66억 원을 투입해 경주의 관광 인프라와 경산의 화장품 산업을 결합해 체험과 구매가 수출로 연결되는 K-뷰티 생태계를 구축할 기획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방문이 많은 경주 황리단길 일원에 AI 피부진단과 퍼스널 케어 등을 체험

0: 따라서 대구시와 환경청은 행정재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대구의료원은 공공장례식장 내 안전한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친환경 장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기획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5년간 지역 내 배터리 관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25건이 발생했고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관련 화재는 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주거시설과 차량에서 발생한 경우가 61.3%였습니다. 특히 충전 중 화재 발생이 47%, 보관 대기 중 화재 발생이 23%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KC 인증 등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현관이나 침대 주변의 피해 충전하는 것을 비롯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칠성교 아래 신천 하류 구간을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합니다. 대구시는 상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족했던 이 구간에 전문가와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친수 공간과 접근성 개선 등 기본 구상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꽃과 녹지를 확충하고 휴게시설을 늘리는 한편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도 안전하게 분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포항공대가 주관한 2026 정션 엑스코리아 해커톤 대회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 세계 250여 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지자체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와 재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AI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최종 우승은 재현 가능한 멀티 에이전트 실행 정보 점검 시스템을 구현한 데모 데이케어 팀이 차지했습니다. 또 경상북도 트랙에서는 방언을 인식해 사투리로 응대하는 지역 특화형 AI 민원 전화 서비스를 선보인 언블랜드 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해커톤에서 나온 우수한 기술 아이디어를 실제 행정과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구 지역 현재 기온은 33.1도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도량성당 강동협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 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16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스페셜 빵집 주인장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미술품을 수집하는 컬렉터가 현대에만 있는 건 아니죠. 당대에 뛰어난 작품을 모은 조선의 컬렉터 김광국은 평생에 걸쳐서 모은 그림을 묶어 화집을 만들며 문인 유한준에게 발문을 부탁합니다. 평생을 좋은 그림을 공들여 모으고 아끼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유한준은 이렇게 발문을 적죠. 그림을 아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모으는 자가 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호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은요, 아이유가 부른 블루밍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요, 출장 간 김강용 프란시스코 신부님을 대신해 라디오 빵집 영업을 맡은 양봉꾼 모디,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된다. 수직가 컬렉터의 안목에 대한 이 문구는 미술사학자 유홍준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로 번안되어 유명해졌죠. 당대에 뛰어난 그림을 모은 김광국은 지금으로 치면 의사, 내의원에 소속된 의관이자 수집가였어요. 정선, 심사정, 김홍도 같은 당시의 현대 작품도 수집했지만 고미술로 분류할 수 있는 고려나 중국의 그림, 일본의 목판화, 심지어 러시아 회화와 네덜란드 풍경판화까지 모았고요. 평생 모은 그림들을 자신의 호인 성농을 따서 성농화원이라는 화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김광국처럼 무언가 이렇게 공들여 모으는 것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만약 김광국처럼 명화를 수집한다면 누구의 어떤 그림을 수집하시겠어요? 저라면요, 이런 그림을 수집하고 싶은데 심순아 화백님의 웬만한 그림을 다 좀 수집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모자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예전에 또 저의 신신우신 초대석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또 연을 맺고 개인 전시회를 가서 여러 작품을 보고 야, 이 작품 정말 가지고 싶다 하는 몇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큰 건 말고 좀 작은 작품을 제가 수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걸 또 다 싹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작은 꿈이 있는데 그럴 순 없겠죠? 자, 하지만 나는야 일상의 꿀잼을 수집하는 양봉꾼 모디입니다. 오늘도 허니 붕붕 맛있는 소리 꿀빵 드실 분들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시간에 맞춰 입장해주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998님, 아,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저는 상본의 그림들을 하나 둘 모아요. 성경과 영성서적들에 끼워놓고 펼쳐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선물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렇죠. 보통 상본이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이제 종신서원 할 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서품 할 때 또 하나 만듭니다. 요것도 이제 상본을 만들 때 되게 좀 고심하게 돼요. 어떤 성구를 찾으면 좋을지, 어떤 그림을 하면 좋을지 좀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상본은 부탁했어요. 수현님한테. 제가 이제 쭉 묵상한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 그 상본이 몇 개 남지 않아 거의 다 떨어졌죠. 아주 오래전에 서품을 받았으니까요. 상본 괜찮네요. 7646님, 사수오페라토의 기도하는 성모님이요. 전시회에서 실제로 보고 더 반했어요 하셨는데, 사수오페라토의 기도하는 성모님.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방송 끝나고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92님, 시스티나 성당,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요. 아, 뭐 어디까지나 상상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수집해서 저희 집 천장에 쫙,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데 하셨는데, 아, 이거를 천장에 까시려면 얼마나 큰 집이어야 되죠? 거의 뭐 저희 수도원보다 더 큰 집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뭐 상상이니까,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0: everybody 모두 출석 check.
1: 자, 계속해서 신나는 출석 체크 한번 가볼까요? 7328님께서 라디오 꿀벌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허니 봉봉. 6372님, 모이세 신부님 다시 컴백하신 건가요? 매일 왔어요.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0389님, 모디가 영업하는 빵집은 꿀잼이 가득하네요. 빵에 꿀 찍어 먹는 맛 최고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8473님, 모디와 룡디의 콜라보도 가능한가요? 더블 진행 원추원추 하셨는데 물론이죠. 언젠가 저도 함께 우리 룡디와 함께 진행하는 그런 날을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출석 체크하고 허니 붕붕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좋네요. 신신우신에서는 매일 요일별 특별 빵을 굽고 있죠. 여러분 일상을 더욱 맛있게 해주는 배경음악은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화요일 2부에는요 빵집 콘서트가 열립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요 Do Enjoy Satisfy DS 워십과 함께하니까요.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에 입장하셔서 방구석 1열 원하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도 2부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요 우리 기다리면서 노래 좀 듣고 올까요? 싸이가 부릅니다. 셀럽. You so pop.

celebrity.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만 자요. 따뜻한 스프.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의 사연으로 오늘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볼까요? 6935님, 저는 일상의 장면들을 제 폰 사진첩에 모아요. 가끔 꺼내보면 그때의 공기와 자잘한 기억들까지 떠오르죠. 그게 저의 작은 행복이기도 합니다. 이 여름의 기억들도 차곡차곡 쌓여있지요 하셨는데, 아, 6935님은 저랑 좀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밥을 먹을 때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저희 피디님하고 작가님도 잘 아실 텐데 사진 항상 찍어요. 저 왜 찍냐고 맨날 물음을 많이 받는데, 그 뭘 먹었는지 찍어놓으면은 그때 함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함께 나눴던,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폰에는 그래서 음식 사진이 많은데, 딱히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기억들을 좀 잘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6935님께서 일상의 어떤 시간들을 사진첩에 모아놓은 저랑 공통점을 갖고 계셨잖아요. 자, 그래서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IOI가 불러요. 갑자기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밥 먹기 전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딱 꺼내면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갑자기 카메라를 꺼낸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갑자기란 노래를 한번 선곡해 봤네요. 자, 우리 빵집 가족들의 수다 시간이죠? 우리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7633님, 이사를 앞두고 정리 중인데, 아우, 버리기도 힘드네요. 물욕을 버려야 하는데라고 유유 하셨는데, 요 물욕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 많잖아요. 저희 또 수도자들의 청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저희 선배 수사님은 방에 들어가면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이 물건들 어떻게 정리했냐. 그랬더니 아 이거 너무 쉽다. 방문을 나갈 때마다 물건 하나를 들고 나가서 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물풍방에 갖다 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오 너무 좋은 방법이라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막혔습니다. 무엇을 갖다 놔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 꾹 잡고 하나씩 방문을 나설 때마다 한번 좀 비워보려고요. 우리 7633님 저하고 함께 힘내보실까요? 자, 우리 7633님을 위한 노래 또 한 곡 들려드려야겠죠. 옥상달빛이 불러요. 없는 게 메리트.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른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왔죠. 아, 진짜 없는 게 메리트인데 이게 예전에 또 저희 수아님께서 멋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다 가진 것이다.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6643님, 제가 하나 둘 모으게 되는 건 반려식물들이에요. 어쩌다 보니 식집사로 살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많이 작별을 고하네요. 더운 여름 나기 힘들었나 봐요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커피나무 하나 또 영입했습니다. 근데 이건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 물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약간 좀 불안불안한데 우리 6643님처럼 아 저도 이게 뭐 식물을 떠나보내면 안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함께 한번 잘 키워보시죠.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퀴즈. 예로부터 서화가들은 그림이나 글씨를 쓰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데요. 그렇다면 걸어가면서 도장을 찍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도 좋고 오답도 환영합니다. 한통의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라디오빵 TV에서 준비한 선물 나갑니다.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0: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직고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오늘 만만한 퀴즈 놓친 분을 위해 짧게 한번 더 나가볼까요? 걸어가면서 도장을 찍는 건 무엇일까요? 아,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성지순례인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듣고요. 인스타그램인가? 자, 정답, 재치 있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한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 아닌 힌트송 한번 듣고 올까요? 박우곤이 부릅니다. 아론의 지팡이.

네, 힌트송 듣고 왔습니다. 박우건이 부른 아론의 지팡이 듣고 왔는데요. 자, 오늘의 만만한 퀴즈, 걸어가면서 도장을 찍는 게 뭔지 정답보다 많은 분들이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9112님, 모디는 아실지도 추억의 스카이 콩콩, 그걸 타면 콩콩 도장이 찍혔어요 하셨는데 당연히 알죠. 맨날 타고 다녔습니다. 4704님, 걸어가면서 도장 찍기, 아 그거 성지순례하면서 찍는 스탬프 아닌가 하셨는데 저랑 비슷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남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8564님, 정답은 모르겠고 저와 친구들은 맛있는 베이커리 카페 맛집 찾아다니며 도장 찍기, 도장 깨기를 하고 있죠 라고 하셨는데, 아 정답을 맞춰주셔야죠. 자, 2857님, 정답 혹시 지팡이? 옆에서 듣던 조카가 지팡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하셨는데, 아 이거 맞을지 틀릴지 한번 봅시다. 6454님, 정답은 장우산. 걸어가면서 콕콕 찍는 꿀잼이 있죠 하셨는데, 어유 장우산 또 같기도 하고 정답이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만만한 퀴즈, 걸어가면서 도장을 찍는 건 정답은 바로 지팡이 정답입니다. 아 지팡이. 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치 있는 오답 그리고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선물을 받으실 분들은 신신우 씨인 오늘자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아 눈 깜짝할 새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신신우 씨만 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아, 참 놀랄 일인데. 자, 잠시 후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는요 특별히 DS 워십과 함께합니다. 자, 마지막 끝곡은 요즘 또 신곡이 나서 또 난리가 난 그룹이죠. 빅뱅의 노래인데요. Fantastic Baby 들으시면서 2부로 건너갈게요. 2부에서 만나요. 여기 붙여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시륜 씨는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됐습니다. 모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은요. 17이다의 목소리로 약속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 노래를 듣고 진짜 처음에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생활성가의 수준이 정말 엄청나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올라갔다.

0: 는 아니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그 이상의 것을 막 느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극칭찬을 한 이유는 또 이렇게 17이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데 항상 이제 작곡하시면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아,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생활성가를 고른 이유가 있죠.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DES. 아, 제가 또 최근에 또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또 몇 개 골라서 들었는데요. 아,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 가요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따뜻하게 몽글몽글하게 해줄 그런 노래들이라서 오늘 기대가 엄청 큰데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약속도 함께 선곡해보았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되는데 1부와 2부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또 문자 남겨주고 계신데요. 홀로 남은 곰님께서 출석해요 라고 눈두개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엄청 귀엽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김재현이 아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흥흥흥 하셨는데 저예요. DS예요.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92님 회사 동생들이랑 도시락 까먹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방구석 1열 3명 착석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새싹분이세요. 오늘 처음 문자 참여하신 것 같은데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저예요. DS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세희님 오늘 DS 워십 출연한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퍼져서 방문합니다. 세희님 확신하시네요. 예, DS 맞습니다. 차경옥님 어제 모디 방송은 너튜브로 다시 보기 하고 오늘은 제 시간에 듣고 싶어서 일찍 자리 잡고 앉아있어요. 앞자리에 앉은 제가 보이시죠 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다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땅콩 드시고 음료수 드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마르첼리노님 DS 워십 좋은 방송 기대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눈웃음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야, 오늘은 진짜 정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만 이런 좋은 공연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헤드폰 딱 빼고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큰 기쁨입니까? 자, 여러분 대신해서 저도 함께 즐길 텐데요. 신신우신 2부 화요일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오늘은 스페셜 빵콘 손님 이분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피디님께서는 3년을 빌었다. 3년 동안 그렇게 섭외를 했는데 안 오셨다가 드디어 3년 만에 저와 함께 오셨습니다. 아, 강경심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DS 워십과 함께 하니까요. 라디오로 스마트폰 앱으로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는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에 입장하셔서 방구석 1열 원하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럼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오늘도 라디오 빵집을 찾아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찬양의 절대강자 Do Enjoy Satisfy DS 워십과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 드시는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첫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야. 네, 신신우 씨인 빵집 콘서트 신선한 패기로 똘똘 뭉친 DS 워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방금 막 공연을 마치고 지금 자리로 돌아오고 계신데요. 와, 진짜 감동이네요, 감동. 아니, 사실은 이제 뭔가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하기 전에 개인적인 막 사심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다행입니다. 이게
0: 원래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헤드폰을 좀 끼고 있잖아요. 네네. 듣고 있다가 항상 확인을 해요. 이게 진짜로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1: 아, 그렇죠.
0: 이게 왜냐면 립싱크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0: 근데 확실히 알았어요. 네. 아까 성비님이 스릉스스 이거 할 때, 아, 이거 진짜구나. 스릉스스 이거 할 때, 아, 확실히 알았어요. 자, 다 오셨죠?
1: 네.
0: 네, 다 오셔서 좀 시간을 좀 끌어봤는데요. 아, 자, 오늘 신신우신 화요일 열리는 빵집 콘서트. 오늘의 스페셜 빵 콘서트님, K가톨릭 찬양계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계신 분입니다. 거의 뭐 공기 펌프 같은 분들이시죠? DS 워십을 함께하는데요. 자, 신신우신 빵콘 처음이신데 어떤 마음으로 신신우신 오셨는지 한 분씩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일단 라디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약간 설렘?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랑 함께 할 생각에 약간의 또 기대를 품고 왔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고. 자, 옆에 계신 분이요?
2: 네. 저희 항상 뭐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까지 저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살짝 떨리고 긴장됩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우리

0: 그 루치아 작가님이시죠?
1: 네. 네. 소개하는 거 맞죠?
0: 아니 아직
1: 아직 아니요.
0: 소감만.
1: 아 네. 준비한 거 할라 했는데. 아 네네.
2: 나올 뻔했는데.
1: 나올 뻔했어요.
0: 소감. 네. 겨우 막았습니다. 아, 네. 네. 소감만요.
1: 아 네 오늘 정말 네. 오랜만에 CPBC 라디오. 신신우 씨는 제가 처음.
0: 아 진짜요?
1: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DS 워십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되게 크게 복 받은 것 같아요. 아유. 원래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저희 피디님한테 DES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오시다가 아~ 제가 어제 오늘 따고 왔는데 오늘 만났습니다.
2: 아, 다행입니다.
0: 너무너무 기쁘고 네. 이 기쁜 마음 자연스럽게 네. 자기소개로 이어져 볼까요?
1: 아, 근데 네, 맞습니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개성 있는 자기소개.
2: 개성 있는 자기소개.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1: 너무
0: 개성과 네. 장황하게.
2: 그러면 준비된 채연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0: 아, 좋습니다. 아, 네. 네. 자, 볼게요.
1: 갑자기요? 네. 저부터요?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0: 아, 지금 자기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1: 네. 아, 네, 잠깐. 네. 현타가 와가지고.
0: 네, 잠깐. 준비한 거. 큐.
1: 안녕하세요. 마이갓. 안녕하세요. 저는 네. DS의 메인 보컬 네. 백채한 루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긴 한데 네. DS의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었다.
1: 아, 죄송합니다.
0: 네. 네. 네. 안 들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1: 거죠. 아, 네네네.
0: 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네. 루치아님, 아 클라라님.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DS 50의 막내 김서연 클라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DUS요, DES요. 정확히 해주세요.
3: 네.
0: DUS요, DES.
3: DES 50입니다.
0: 아, DES
3: 50.
0: 아, 근데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는데.
2: 아, 네.
0: 준비한 것보다 좀 더 못하고 싶은 것 같아요.
2: 제 생각에는 저희 네. 팀은 준비해도 잘 못해요. 네, 저는 이 팀의 리더 김성빈 대관드랜드 반갑습니다.
0: 아,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네. 좀 되게 좋았던 게 약간 되게 발랄하고 상큼한 노래를 뭘 빈틈없이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팀 이미지가 너무 완벽해. 근데 이제 자기소개라는 순간 와장창 아,
1: 인간미가
0: 네. 철철 넘치고 있고 또 DS 많이 사랑하신 분들이 오늘 좀 몇 명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요?
1: 아, 다시 쭉쭉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봐주세요.
0: 좋습니다. 네. 자, 오신 김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신란 스텔라님께서는 DS 워십 모두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라고.
2: 아, 반갑습니다.
0: 마치 제가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0: 실바노님은 지난 광주대교구 프리 WYD 봉사하면서 DS 워십 공연 보고 팬 됐어요. 노래 너무 좋다고.
1: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다녀오셨습니까?
2: 네, 프리 WYD 저번 주였죠.
1: 네.
2: 저번 주에 광주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주 이렇게 해서 두 번 갔다 왔는데.
0: 네네네.
2: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청년들의 그 열기. 저희가 광주 전주 앞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아, 청년들을 만나고 왔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아니 이제 두 분도 네. 청년이고 성빈 형님 청년이시죠?
2: 아, 그럼요.
0: 아직까지 청년이신데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청년으로서 같은 네.
1: 아, 네.
0: 네. 나다 싶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정말 좋았고요. 일단은 전주 광주 그 소울이 있더라고요.
0: 아, 소울.
1: 근데 좀 뭔가 친근한 느낌.
0: 예.
1: 네, 그 친근한 느낌을 저희가 너무 잘 받아서 앞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점프도 맞아. 함께 해주시면서 네. 같이 노래를 하니까 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0: 좋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 잠시 후에 공연하실 때 좀 점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1: 아, 네. 아, 네네.
0: 같이 보시는 분도 네네. 좀 일어날 수 있도록.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내일 더 사랑이님께서는 목소리가 젊음이 느껴지는 상콤 발랄하네요. DS 워시 오늘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1: 아, 네,
0: 오셨고요. 그다음에 K 마리형님께서는 DES 죄송합니다. 저도 꼬이네요.
2: 네, 쉽지 않죠.
0: 쉽지 않네요. 네. DES 워시 찐팬입니다. 늘 오늘 응원하고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어떻게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셨습니까? 오늘 신신우 씨 나간다.
1: 인스타에 네. 네, 방금 해가지고
0: 올려요. 아 방금.
1: 네.
0: 아, 보통 며칠 전에 올리는데요.
2: 아 어제도 올렸고.
0: 어제도 올렸고.
1: 네.
2: 근데
1: 맞아요.
2: 이제 링크는 오늘 딱 줘야 그래도
1: 맞아요. 네. 딱 들어오실 수 있게
2: 근데
1: 준비를.
2: 제가 지난주도 보고 지지난주도 봤는데
0: 네,
2: 신부님들이 하셔서 막 한 100명씩 150명씩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0: 엄청나죠.
2: 네, 진짜 놀랐어요.
0: 아, 지금 확인하니까 3명 정도 들어오고
2: 네, 그러니까요.
1: 아,
2: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도 어떻게
0: 아 그러니까
2: 네, 신부님 모셔올 걸 그랬나 봐요. 보고 계시죠 저희 신부님들.
0: 네. 아닙니다. 지금 카운팅이 안 되고 있고
1: 네.
0: 여기서 확인할 길 없는데 한 천여 명 정도
1: 들어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0: 네, 싶어요. 아, 이게 바람입니다.
2: 네. 네.
0: 아, 자, 너무 놀라지 마시고.
2: 네.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래도 또 우리 DS 워십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한 우리 그룹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는 16회 CPBC 창작생활성과제를 통해서 만났고 네, 그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0: 네.
2: 축축했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네,
2: Do Enjoy Satisfy라는 찬양을 하고 예. 즐기고 만족하다라는 팀 이름이었고
0: 네네.
2: 지금은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을 하고 싶은 팀이 되고 싶어서 DS 워십이라는 팀으로 이름

0: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DS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작년에 진행할 때 우리 혜빈님.
0: 아,
1: 예, 또 DS에 소속이다가 또 공부하러 간다고 떠나셨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워십으로 바뀐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어? 이거 왜 바뀌었지? 라고 하는 많은 사람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의미가 있습니까?
0: 뭐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1집 앨범을 낼 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쯤 1집 앨범을 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저희가 다 전공자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1: 네.
0: 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 나이가 한 줄 또 바뀌니까 나니까
1: 예, 예, 예. 네,
0: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찬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나 혼자 알고 전하는 느낌보다 같이 알고 그 자리에서 호흡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지금은 그런 곡들 위주로, 그리고 저희 또 유튜브에 보시면
1: 예, 예.
0: 청중들과 함께하는 맞아요. 영상들로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 마음 잘 알아요.
0: 네.
1: 제가 40대에서 50대 넘어갈 이건 좀 그런데 죄송한데 그때 알았어요. 네. 혼자 즐기는 것보다 함께 즐기는 게 더 재밌다.
2: 네. 맞아요.
1: 함께 즐겨요. 그것도 있잖아요.
0: 네,
1: 여기까지.
0: 할 뻔했네.
1: 자, DS 워십이 꼽는 DS 노래 중에 네. 베스트 3가 있다면 한 분씩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어떻습니까?
0: 아, 좋죠.
1: 예, 우리 채아님부터.
2: 저요?
1: 항상 시작은 채아님입니다.
2: 아, 네. 저는 일단은 이따가 부를 노래이기도 한데
1: 네. 한 소절.
2: 괜찮아.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1: 제목이 워인가요?
2: 괜찮아입니다. 괜찮아보다 워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괜찮아입니다.
1: 깜짝 놀랐네요.
2: 네.
1: 네, 자 우리 클라라 자매님은요?
3: 저는 저희 노래 중 사랑을 노래라는
1: 사랑을
3: 노래가 있는데요.
1: 네, 한 소절 부탁드린다면요.
3: 소리 높여 찬양하네 나와.
1: 이것도 원가요?
2: 네.
1: 대부분 원데
0: 같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1: 뭐가 되게 유명한 영화도 있긴 한데요. 네. 예, 좋습니다. 네.
0: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우한주사라는 곡인데
1: 예.
0: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2: 이제 줄여서
0: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머물게 하시네 뭐 이런
1: 곡입니다.
0: 지금 뒤에 있어요.
2: 뭐가 있어요?
0: 같이 예, 있습니다.
1: 아, 왜 워십인지 확실히
2: 그러네.
1: 네, 그러네.
2: 뭐를 많이 해서 워십인가
1: 이제
2: 봐요.
1: 이제 찾았죠.
2: 아, 네.
1: 다음 주는 쉽을 넣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2: 네.
1: 네, 죄송합니다.
2: 워십.
1: 아, 왜냐면 첫 방송인데 조금 긴장도 되고 하니까 이거 좀 풀어드리려고.
2: 아, 너무 네. 좋아요.
1: 너무 좋죠.
2: 네.
1: 첫 곡도 너무 좋았는데 첫 번째 곡 어떤 노래인지 제가 안 여쭤봤어요. 우리 클라라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아, 네. 모든 순간 영원히는 저희가 워십으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 낸 싱글 앨범입니다.
1: 네.
3: 그래서 저희 추금이 맞게 다양한 분들과 저희 찬양을 함께 즐기고자 만든 곡이에요.
1: 아, 추금이 하니까 또 제가 또 추금이를 안 여쭤봤네요. DS 워십이 갖고 있는 추금이 어떤 겁니까? 우리 한 번씩 채연님.
2: 뭔가 저는 네. MG 같아요.
1: MG.
2: 네, MG 같은 느낌이 MG. 있어요.
1: 보통 MG면 마을금고 같은 느낌이 있는데.
2: 아, 네, 마을금고. 네. 아, 네, 그 느낌 아니고.
3: 아.
2: 네, 세대.
1: 아, 세대.
2: 아, 차단.
3: MZ.
1: MZ. 아, 죄송해요.
2: 예. MZ 네. 같은 네, 느낌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1: 아,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미는 젊은이들과 함께
2: 네, 그렇죠.
1: 아, 찬양을 한다.
2: 그렇죠.
1: 이런 추구미.
2: 함께.
1: 아, 좋습니다. 저희가 또 대화를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도 남겨주셔서 또 이걸 또 안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HY032님이 대구에서도 응원하고 있대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평화방송의 신신우심만 전국방송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다른 데는 뭐 지역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유일하게. 장재인님 점잖은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을 방방 뛰게 해주시는 DS 워십 멤버님도 하셨는데 잠시 후 같이 방방 뛰세요.
2: 아, 방방 뛰겠습니다.
1: 네, 방방 네. 부탁드릴게요. 파덕훈 아, 또 파덕훈
2: 아,
1: 용기를 내 아, 죄송합니다. 아, 네.
0: 힘을 내라입니다.
1: 용기를
0: 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1: 네, 죄송합니다. 네. DS가 최근 가톨릭 생활선가의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그룹임을 확신합니다.
2: 와.
1: 아, 음악 천재 김천재 김성빈
0: 아,
1: 김천재
0: 부담스럽습니다.
1: 대구난들의 음악선가 리더십 생활 성격의 최고의 미녀 백채원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최고의
2: 아이고,
1: 미녀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맞습니까?
0: 네. 일단 넘어갈까요?
1: 네, 넘어가, 네.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루시아의 마력 보이스 그리고 신예이며 루키자 활력송 김서현 클라라의 예쁜 미소 예쁜 미소 어디 갔죠? 예 영어 올리는 손가락 아 손가락 영어 올리는 손가락은 피아노 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찬양팀 DS를 애정하며 응원합니다. 파도쿤 아참 모이되십니다. 파이팅.
3: 반갑습니다.
0: 아참 똑같네요. 아참 신부님도 잠깐 잊으셨었는데
1: 예, 실망이네요.
0: 아까 다른 노래 하셔.
1: 아니 파도쿤
3: 기억합니다 저희가.
1: 아니 파도쿤님하고는 제전에 저희 선곡 파이터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노래 대결하는데 네, 저하고 대결하는 거였거든요. 네. 제가 또 한 노래 하니까 네. 엄청 긴장하셨는데 네, 이기고 가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파도쿤님. 정말 다행인데 네. 자 우리가 또 모셔놓고 음악 안 듣고 또 이야기만 하면 이게 뭐 토크쇼지 무슨 콘서트냐 이럴 수 있어서 자 연속해서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0: 제가 두 번째 곡은 있는 그대로라는 우리 윤순 노사리아 선배님의 예, 예, 예.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제가 음악 비정할 때도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고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라는 그 의미를 담은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네네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함께 불러보려고.
1: 좋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속해서 음악을 듣긴 할 텐데 네. 지금 첫 곡을 잘 소개해 주셨고 네. 노래가 끝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자연스럽게 콘서트처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리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빵집 콘서트 빵콘에서 DS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저 오랜만에 DS를 지금 방송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너무 발랄하고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고대성 가브리엘님께서 저는 매일매일 DS 워십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야,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HYS님께서 그나저나 신부님 진짜 진행 멋지십니다 최고 하셨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 저에게 윙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윙크가 안 나오고 있네요. 다들 정신없이 바쁘신데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끌어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은 DS는 예전에 되게 제 느낌으로는 되게 차분하고 뭐라고 그럴까 되게 잔잔한 음악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오늘 또 음악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모두 일어나셔가지고 방방 뛰실 준비하시고 참열미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허리인 청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DS가 추구하는 추구미 MZ세대를 향한 찬양 그러면 큰 박수로 두 번째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

0: 아, 노래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노래 우리 있는 그대로 같이 들어봤는데요. 마르체네노 형제님께서는 생기발랄한 DS 워시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시민님 방송 진행 정말 잘하시네요. 같이 감사합니다. 참열님께서는 선남선녀시네요. 눈이 부시다고 하셨어요. 선남선녀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다음 노래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1: 선남선녀라고 네,
0: 선남선녀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진나 안진녀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보셔가지고 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거부하네요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푹 빠져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박건영님께서도 저도 제자리에서 손들고 함께 워십 즐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더 행복한데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은 제가 중간에 껴들지 않고 마치 콘서트에 오셔서 직접 진행하신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좀 말도 좀 해주시고 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죠?
1: 네.
0: 네. 네 그럼 세 번째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세 번째 곡은 저희 괜찮아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저희 같이 해주시는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께서 작사를 같이 하신 거죠?
2: 네, 그렇죠.
1: 예, 왜 괜찮아라고 지었냐면 고해소에 들어가셔서 청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괜찮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동세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괜찮아 잘 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괜찮아를 같이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0: 이렇게 채환이의 원픽곡 괜찮아였습니다. 저희 곡 괜찮으세요?
1: 아 너무 좋았고요. 확실히 워워가 되게 너무 좋게 잘 들려서 워십이다 뭐 이런 네.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아 정말 최고인데요?
0: 제가 이제 예, 신나는 예. 곡을 하나 이렇게 했고 네네네. 보통 이제 피정을 하면 음흠. 저희가 꼭 요새 하는 저희의 최애곡이 있어요.
1: 최애곡.
0: 네, 다른 분의 곡인데 아까 네. 댓글 중에 HYS님이시더라고요. 네. 대구대교구의 황영삼 신부님이세요.
1: 아 너무 잘 알죠. 네. 제가 황영삼 신부님 너무 좋아해요.
0: 저희가 예. 영삼 신부님의 앨범 작업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저번 앨범에 있었던 하느님을 위하여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느님 말씀은 영원해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아마 구절로 해서 이제 곡을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곡을 딱 처음 듣고 너무 반했던. 그리고 저희가 전주에서 이번에 JYD 예. 같이 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곡을 피정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고 싶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네. 황영삼 신부님도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

0: 아, 이거 어떡하죠? 제가. 아니, 저는 진짜 사랑, 솔직히 말씀해, 사랑에 빠진다는 감정을 잘 몰라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이성적인 사람이고. 아니, 그래도 저니, 원래 이 자리를 모시려고 했는데, 안 모시려고 그냥 거기 계시면
1: 아,
0: 좋을 것 같아요.
2: 그럴까요? 아, 네.
0: 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붙잡아두고 계속 노래만 듣고 싶다.
2: 맞아, 맞아.
0: 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아예 그냥
1: 아하,
0: 고정시켰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좋아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늘.
1: 감사합니다.
0: 지금 오늘 최고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1: 아직까지
2: 내일
1: 1등인
0: 네,
1: 걸로.
0: DS의 날이다. 완전 감동인데요? 아, 내일 더 사랑이님께서는, 괜찮아, 워우워우워우. 이게 정말 워우워우 써주셨어요. 눈과 귀에서 꿀이 떨어진다. 야, 저는 사실은 좀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네,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0: 2064 피터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했어요. 너무
2: 감사합니다.
0: 좋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두량님, 안용두, 아니, 죄송합니다만, 뭐, 영어로 써서 잘 모르겠는데,
2: 응용?
0: 우리 DS 자매님 너무 예쁘고 멋져요 라고 하셨는데, 성빈 형제님 멋있다는 얘기는 없네요. 아, 이게 좀 아쉽네. 이게 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1: 네,
0: 맞죠?
1: 그러니까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영원님. 네, 제가 돌려볼
0: 아이고,
1: 거예요.
0: 다행히 제가 이름 대충 말씀드렸다. 네, 다행히.
1: 네.
0: 1763님 엄지척 노래 너무 좋아요.
2: 감사합니다.
0: 황영삼 씨분이 오셨네요. 라이브가 음원이네요. 이 멋있는 말 아닙니까?
2: 아, 너무 좋죠.
0: 제가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막힘없이 노래를 막 하시는 분들이나 막힘없이 대답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음원이 그러니까 라이브가 음원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1: 근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타임은 아니지만
0: 네.
1: 영삼신부님도 정말 노래 잘하세요.
0: 제가 이 길에 서 있는 그대에게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0: 황영삼 씨분이 목소리 반했어요.
1: 제가 시무님한테 맨날 로이황이라고 놀려요.
0: 로이황
1: 비슷해요.
0: 얼굴은 좀
1: 네,
0: 죄송합니다.
1: 여기까지. 네.
0: 여기까지 하고요.
2: 여기까지.
0: 고대성 가브리엘님께서 DS 워십 찬양 너무 좋다. 아, 이건 잘한다는 이제 소개 안 해드리려고요. 다
1: 감사합니다.
0: 잘한다, 멋있다, 너무 예쁘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좀 노래만 들었잖아요.
1: 네.
0: 혹시 노래 말고 좀 잘하는 개인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2: 개인기요?
0: 이게 왜냐하면 또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개인기 정도 하나는 해주셔야 합니다.
1: 네.
0: 네.
1: 개인기 있어요, 어떻게?
0: 개인기 있으십니까?
2: 개인기라고 하면은,
0: 네, 하면은.
2: 제가 좀 있긴 해요. 좀 있긴
0: 역시,
2: 한데.
0: 역시 MG. 역시 MG
2: MC
0: 아닙니까?
2: 보컬. 네.
0: 자,
2: 그게 뭐냐면,
0: 네, 뭐냐면?
2: 노래방에서 눈의 꽃.
0: 눈의
2: 네, 노래방에서 부르는 눈의
1: 꽃. 그래, 그 개인기지. 잘해요.
2: 네.
0: 아, 좋습니다.
2: 진짜 잘해요.
0: 이게
2: 진짜 잘해요.
0: 되게 어떻게 보면 분수령인데
1: 네.
0: 여기서 잘하면 뜨는 거고 못하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1: 그 에코 안 넣어주셔도 돼요.
0: 에코 안 넣으셔도 되고. 한번 노래방 눈의 꽃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 네. 살짝 촉촉하게 부탁드려도
0: 촉촉하게,
2: 될까요?
0: 촉촉하게.
2: 네. 살짝만 네.
0: 예, 갈게요. 예.
2: 쎄쎄.
0: 쎄쎄. 예, 촉촉하게 부탁드립니다.
2: 촉촉하나요?
0: 예. 들어왔습니다.
2: 네네.
0: 예.
2: 눈의 꽃입니다.
0: 네.
2: 어느 새색이 길어지지지지 그림자 자르다 달아 서서서서 땅거미 지지 난 어둠 속에 그대와 거고 있네요 요요
1: 나쁘지 않죠?
2: 어때요?
3: 잘해
0: 나나나나나 랄랄랄랄랄 날아가셨네요. 아 이게 좀 그렇고 사실은 댄스를 잘하신다 얘기가 있어서
2: 댄스요?
0: 댄스 한번 가시죠. 이거 또 콘서트에 이런 것도 원 투
2: 댄스?
0: 갑시다.
1: 둘이 코너 장인이잖아. 이거 뭐야?
0: 할게요. 원, 투, 쓰리, 고!
1: 이거구나. 이거 아니야?
0: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해요. 이거 사실은 DS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개인기가 아니었나.
1: 방금 아까 댓글에
0: 네.
1: 눈물 난다고 네, 웃겨서 눈물 나시는 거 아니실까.
0: 눈물이 쏙 들어갔고 네. 다시는 뭐 이런 모습 보기 싫다라는 댓글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2: 네.
0: 좋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게 아무래도 노래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요. 자, 그래서 DS 워십이 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1: 네.
0: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DS만의 매력이 무엇인가 좀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1: 파릇파릇함인 것 같아요.
0: 파릇파릇.
1: 네, 제가
0: 예.
1: 모르겠어요. 제가 생긴 거는 좀 젊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
0: 네.
1: 제가 사실 여기 한 12년 정도 했어요.
0: 그럼 그 정도면 이제 푸릇푸릇이죠. 네.
1: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더 해야지 이것보다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마련해 줘야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또 좋은 결과로 늘 이렇게 나와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파릇파릇이라고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만 또 나누다 보면은 아 이게 뭐 토크쇼지 무슨 콘서트냐 이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로 노래로 진가를 발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곡을 더 청해 들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가능합니까?
1: 네네네 그럼요.
0: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되신 노래가 있었다면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1: 저희 아까 누구 최애 곡이었죠?
2: 아 서현이 노래.
0: 아 아까 워워워 하셨던 네. 그 최애 곡.
2: 워십 워워.
0: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워워를 한번 또 청해 듣겠는데요.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2: 사랑을 노래해라는 곡입니다.
0: 사랑을 노래해. 네. 자 그럼 DS 워십 사랑을 노래 정말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마음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숨차라.
1: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뭐 라파엘님께서는 노래 퀄리티가 남다르네요. 성각의 여행 스케치 같다고.
2: 오,
1: 잘 듣고 갑니다 하셨고요. 우리 또 이영재 신부님 오신 것 같아요. 출장 가는 길이 DS 워십 덕분에 거룩해지네요 하셨고요. 황현삼 신부님, 세상에서 하느님 이야기를 노래하는 DS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3: 화이팅!
1: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2: 아쉽다.
1: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끝난 느낌이에요.
2: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1: 뭐 입대하자마자 제대한 느낌인데.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끝날 때 소감을 또 한 분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끝에 계셨던 글라라 자매님부터 네. 시작해볼까요?
4: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4: 네.
1: 자, 다음 우리 루치아 자매님.
5: 네, 아, 저 오늘 신신유신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가는데요.
1: 네.
5: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재밌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1: 아, 저도 이렇게 네. 개인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 이런 계기가 없었나요? 없었나요? 네,
1: 처음이고요. 다시는 아, 개인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5: 아, 그래요? 오케이. 다음엔 더 갈고 닦아서 오겠습니다.
1: 좋았습니다. 네, 자, 성빈님은요?
6: 아, 네. 3년 만에 온 건 아니고 사실 네 그간 저희가 그렇게 바빴던 건 아닙니다. 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이제 저희가 올해 오프라인에서 계속 많은 청년분들 또 많은 친자분들을 계속 만날 예정이에요.
1: 예?
6: 12월까지 일정이 또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또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6: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3: 네.
1: 네.
3: 네.
1: 네. 억지로 대답을 이끌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빵집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 같이 안녕을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안녕을 깜빡했는데 그래도 동작이라도 해줄래요? 안녕. 자, 내일 수요일엔 그리스도의 빵덕구들의 쫄깃한 빵덕지기 17째 주자는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유한세례자 신부님입니다. 자, 내일도 본방산수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꿀잼 뿜뿜 라방 라빵을 기약하며 이틀간의 알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다시 출장에서 돌아오신 빵집 주인장 룡디와 함께 하시고요. 허니붕붕 저는 물러갑니다. 시문이 시문이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 끝곡은요 DS가 부르는 별을 따라서 들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엔 초록초록하고 싱그러운 뭔가가 보이시나요? 식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플랜트에 인테리어를 합해 만든 새로운 단어 플랜테리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플랜테리어도 붐이 일었는데요. 대나무 야자의 인도 고무나무, 아레카 야자나무 같은 큼지막한 식물들은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너무 큰 나무들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밀폐된 유리병 안에 작은 식물을 넣어서 키우는 테라리움이나 식물을 다양한 동물 모양으로 재미있게 다듬어 키우는 토피어리도 키우는 사람들의 개성을 반영하면서 인기가 많았죠.

있죠. 초록 기준은 그 싱그러움과 편안함을 담고 싶은 오늘은 8월 25일 연중 제21주간 화요일이에요.

오늘의 적곡 윷마치 초록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가 카페의 편안함을 좋아하는 이유 어쩌면 큼지막한 초록의 식물들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집 거실에 내 키보다 큰 식물을 키우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싱그러운 초록으로 첫인상을 제대로 심어주는 널찍한 카페 공간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실제로 커다란 중대형 식물들은 프롬알데히드나 벤젠, 일산화탄소 같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또 굳이 커다란 식물이나 나무를 키우지 않더라도 녹색 식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이나 성탄의 이런 화려한 전례시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신부님들의 초록색 제의가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연중 시기는 우리 믿음에도 든든한 안정감을 주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푸르른 새싹처럼 우리 마음에 신앙의 희망을 심어주고 또 영원한 생명력으로 작용하면서 일상의 에너지를 전해주죠. 특별하지 않아서 더 감사롭고 은혜로운 하루, 그 초록의 하루가 우리들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의 싱그러운 에너지로 퀴즈 센스도 발휘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느님의 종인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가 서울과 용인 그리고 우리 대구 지역에 이분 관련 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사는 이분에 대한 시복 예비심사 이전에 부당한 공적 경배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라는 사목표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늘 함께 하셨던 이분, 인간의 존엄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며 교회의 쇄신을 촉구하셨던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1번 김수환 추기경님, 2번 이태석 신부님, 3번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에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티나비즈의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르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 커피 콩크루 상시 모집 중입니다. 1분 신앙상담 영상을 제작하면 한 편당 5만원 커피 상품권 드리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하현산, 시간과 흔적 들으면서 정답과 오답 받아볼게요.

하현상 시간과 흔적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김수환 추기경님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2024년 6월 교황청 시성부에 장애 없음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종이 되셨는데요. 교황청 시성부의 성덕심사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가경자로 선포되고 이후 기적심사까지 통과하면 복자가 되실 거라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와 일상의 삶으로서 추기경님의 시복여정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사벳님, 김수환 추기경님 하트까지 붙여주셨고요. 대건 안드레아님, 제가 봤어요. 질문 채 끝나기도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하고 잘 맞춰주셨고 4400님 1번, 7692님 1번, 우리 집에 김수환 추기경님 책이 있는데 반밖에 읽지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야겠어요. 멋진 자세입니다. 뭐 못 읽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기회로 다시 한번 꺼내들고 다시 한번 그분의 삶을 내 삶에 새기고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정답 선물 7692님께 드리고요. 예쁜 가톨릭 액세서리 받아가실 센스쟁이 찾아서 오답 문자 볼게요. 4665님, 우리 엄마 보좌 신부님이 자꾸 너 같은 딸을 평생 키우시다니 부모님이 내일 시성 되신다면서 하고 놀려요. 놀리는 것도 되게 홀리하시다. 근데 이거 좀 괜찮은데요? 너네 부모님 내일 시성 되신다며? 3727님, 출근길에 깜빡이를 켜니까 들어오라고 잠시 기다려준 차주님, 내일 심사 때 제가 증인으로 출두할게요 하셨어요. 와, 이분은 당장 시복시성 심사 받으셔야죠. 요즘처럼 이렇게 각박하고 바쁜 도로에서 기다려준다? 당장 성인 되셔야 합니다. 하느님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5239님, 수빈 프란체스카 누나요. 지난 토요일 누나랑 축구 보러 갔다 왔는데 누나가 제가 준비한 코스들을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잘 즐겨주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준비한 사람이 성인이 돼야지 누나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덕분에 제 심장은 아주 콩콩콩 뛰고 있어요. 저에게 행복을 주시는 수빈 누나가 저에겐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5239님 눈에는 뭐 지금 누가 심사를 받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보다 수빈 누나가 내 코스를 즐겨주셨다 이것만 가득하신 것 같아요. 나날이 행복한 하루 되시길요. 오늘 차담 선물은 저희가 정말 공감했던 3727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하면 생각나는 모습, 추억, 말씀 등등 관련 일화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청자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김수환 추기경님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대권안드라님을 추기경님께서 각막 기증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눔의 향기를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시신 기증으로 나눔을 실천하셨던 터라 그 나눔의 향기가 더 짙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역시 5502님도 추기경님 선종하시고 각막 기증하신 거 보고 추기경님 따라 저도 장기 기증 신청했어요 라고. 아, 역시 이 각막 기증을 떠올려주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참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가시는구나 하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울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실제로 추기경님 선종 이후에 이런 장기 기증 희망 신청자가 실제로 늘었다고 하죠. 또 신자가 아니어도 뭔가 가톨릭의 어르신이 저렇게 다 내어놓고 가시는구나 하고 좀 감회된 분들이 감화가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5827님 어머니가 김수환 추기경님을 참 좋아하셨어요. TV에서 추기경님이 나오시면 하던 일도 멈추고 저분 말씀은 꼭 들어야 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추기경님 생각하면 돌아가신 어머니도 같이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어른들은 더 잘 아시는 거죠. 네. 저도 솔직히 그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많이 기억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변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고 그 말씀 뭐 TV로 나오면 들으시고 책사 읽으시고 이런 모습이 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차담 선물은 5827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괴테.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DJ 벡터 신부입니다. 오하.
1: 백하. 네. 이번 주도 뵙네요, 신부님.
0: 아이고, 어쩌다 보이. 이렇게 2주 연달아 뵙게 되었어요.
1: 어서 오십시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원고를 쓸 때마다 늘 또 재미있고 설레이고 즐겁고 하는데 처음으로 연거푸 준비하려니까
1: 네.
0: 아, 창작의 고통이 또 장난이 아니네요.
1: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너무 좋았다고 아, 하셨던 것 같은데
0: 아, 3주 만에 하니까 엄청 좋았는데
1: 네.
0: 그때 이제 밀렸던 부담감과 압박감이 연거푸 그래도 이제 8월도 끝나고 이제 9월도 맞이하는 시기니만큼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1: 네.
0: 지긋지긋한 마지막 무더위를 날려보고자 오늘의 곡들은 조금 시원한 곡들로
1: 아,
0: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0: 네.
1: 요즘 더위가
0: 네.
1: 좀 막판 스포트를 달리고 있잖아요.
0: 네네.
1: 다시 좀 시원한 곡이 필요했어요.
0: 아, 안 그래도 제 본당의 교우분들 중에서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1: 안녕하세요.
0: 너무 잠 온다고.
1: 아, 그래요?
0: 노래는 좋은데 너무 잔잔하다고. 운전하면서 듣다가 졸린다고 이러길래.
1: 어머나, 어머나.
0: 아, 이번에는 조금은 이제 시원한 뻥 뚫리는 고음도 나오는 그런 노래들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아, 이게 또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군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0: 오늘 카테고리로는 첫 단추를 정해봤습니다.
1: 첫 단추.
0: 네. 괴테라고 하는 이제 독일 시인이 했는 문장도 제가 오프닝 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관용적으로 잘 쓰이는 말이잖아요.
1: 네.
0: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
1: 맞아요.
0: 이런 표현을 이제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하고 첫걸음이 중요하고 출발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때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1: 네.
0: 근데 살아가다 보면 또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못 깰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잘못 깼다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거나 실패로 돌아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1: 네.
0: 첫 단추를 잘못 깼어도 다시 풀고 천천히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깨나가며 맡은 일들 잘 해나가고 헤쳐나갈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요즘은 옷도 근데 일부러 단추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1: 다르게 끼우잖아요.
0: 맞아요.
1: 패션이에요, 패션.
0: 약간 뭐 그게 옛날에는 아 하면 저 사람 좀 실수했네 했는데 요즘에는
1: 맞아요,
0: 그것도
1: 일부러.
0: 약간 일부러 딱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패션도 있고.
1: 맞아요.
0: 어디도 혹시 첫 단추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실까요?
1: 저는 주로 영상 편집할 때
0: 아.
1: 네, 하다 보면 그 화면이 이 사람의 화면과 저 사람의 화면 크기가 다르다는 거를
0: 아이고.
1: 꼭 중간에 발견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0: 아, 그렇죠. 그걸 뭐 아, 중간에 수습하기 어려우니까
1: 맞아요.
0: 아이고 첫 단추 잘 깼어야 되는데 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저도 네. 어디 그러면 그런 실수를 자주 하세요?
1: 자주 해요. 이게 꼼꼼히 보자는데 자주 해요.
0: 아,

0: 아, 자제해요.
1: 신부님은요?
0: 아, 저도 저는 영상 편집은 안 합니다만 네. 일상에서 저는 실제로 첫 단추의 중요성을 자주 느낄 때가 옷을 입잖아요. 특히 저희는 수단도 입고 아니면 평소에 근래 셔츠도 자주 입고 하는데
1: 네.
0: 마음이 급해서 서둘러서 입다 보면 옷 다 잠궜는데 마지막 단추가 하나 남거나 또 비거나 아이고 하면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깼네. 덜렁거린 제 자신을 책망하고
1: 네.
0: 다시 처음부터 차분히 단추를 천천히 안 틀리게 깨나가곤 합니다.
1: 근데 끌레 셔츠면 그래도 다행인데 네. 수단을 네. 잘못 채우면
0: 아, 그렇죠.
1: 어떡해요?
0: 좀 낭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수단은 저희가 네. 좀 노하우가 있어요.
1: 어떡해요?
0: 한 반쯤은 미리 다 잠가놓고
1: 네.
0: 이렇게 껍데기
1: 아, 네. 상의 입듯이? 네.
0: 껍데기 이렇게 뒤집어 쓰듯이
1: 아~ 네.
0: 마치 뭐 허물 벗듯이 탈피하듯이 아. 이렇게
1: 꿀팁이네요.
0: 그렇게 하면 좋죠.
1: 아, 하긴 그걸 언제 다 열고 다 닫고 그래요.
0: 뭐 저보다 특히 키 큰 신부님은 단추가
1: 더 많죠.
0: 한 열 몇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언제 하나하나 다 하겠습니까?
1: 그런 꿀팁이 있군요.
0: 맞습니다. 네. 단추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육상계의 한 획을 그었던 우사인 볼트라고
1: 아.
0: 하는 선수 잘 아시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전설적인 이 선수. 저는 현역 시절에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를 자주 보았었습니다. 근데 꼭 우사인 볼트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경쟁자보다 출발은 몇 템포 느립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다리도 길고 하다 보니까 아. 스타트는 항상 느려요.
1: 아,
0: 근데도 항상 우사인 볼트는 역전을 합니다.
1: 네.
0: 중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맨 앞에 선두에 서 있어요. 그 우사인 볼트를 보면서 저는 출발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하는 과정 또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해나가는 노력도 참 중요하구나. 물론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1: 잘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0: 맨날 금메달 따니까 멋져 보인 것도 있는데
1: 네.
0: 아 그래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참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느낍니다.
1: 저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렇게 네. 뭐 내일부터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0: 네.
1: 근데 내일에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0: 네.
1: 그럼 그 늦게 일어난 순간부터 부지런히 살면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시작이 이러니까 아 오늘은 버려.
0: 아 오늘 버려. 아 그럴 때 하루하루 버리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하루하루 버리면 네. 남는 시간이 별로
1: 맞아요.
0: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그 과정을 꿋꿋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복가족 분들도 첫 단추를 잘 깨고 계실 거예요. 혹은 또 잘못 깨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잘못 깬 거를 알아차린 그 순간 좌절하지 마시고 풀고 다시 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응원하는 첫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샤트리가 부릅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

0: 네, 아샤트리가 부른 그래 늦지 않았어 듣고 왔습니다.
1: 좋네요.
0: 이 노래 아시나요?
1: 처음 들어봐요.
0: 원곡은 녹색지대인데, 전 원곡도 들어는 봤는데, 원곡을 하려다가 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원곡하면 또좀 졸리실 수 있어요.
1: 아우, 적극 반영 좋아요.
0: 남자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2025년에 리메이크한 아샤트리 버전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곡만큼이나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선곡해 보게 되었어요.
1: 아, 작년 리메이크군요.
0: 네네, 맞습니다.
1: 어쩐지 노래는 요즘 곡인데 그 가사 내용이
0: 맞아요.
1: 약간 90년대
0: 맞아요. 그
1: 스타일이었어요.
0: 감성을 풋풋하게 담고 있죠.
1: 리메이크곡이었어요.
0: 맞아요. 2022년에 데뷔한 여성 듀오 아샤트리. 저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그룹인데요. 팀명 아샤트리는 진실한 나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 진실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그룹명이라고 합니다.
1: 이런 팀도
0: 맞아요.
1: 있었군요.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좀그 다비치의 계보를
0: 맞아요,
1: 잇는
0: 맞아요.
1: 네, 그런 여성 듀오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네요.
0: 아직 뭐 본인이 이제 정말 작사 작곡하고 자기만의 그 노래는 제가 아는 것에서는 많이 유명한 곡은 없는데, 근데 최근에 마이 러브도 리메이크하고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1: 아샤트리 기억해두고
0: 네,
1: 있겠습니다.
0: 굉장히 가창력이 훌륭한 그룹인 것 같아요.
1: 근데 슬픈 노래인가 했는데, 뭐, 어쨌든 뒤늦게라도 서로 마음을 알게 된 거죠?
0: 맞아요. 풋풋한 사랑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서로에게 처음에는 온전치 못하게 전달한 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 마음을 알았으니까 새 출발을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1: 이런 게 약간 90년대 스타일이거든요.
0: 그렇죠. 저는 90년대 노래 참 좋아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노래가 참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가 참 많은 여운을 남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문득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
1: 들을
0: 명언
1: 때마다
0: 맞죠?
1: 죄책감을 자극하는.
0: 오늘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텐데
1: 맞아요.
0: 맞죠? 근데 우리가 모두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겪고 또 후회도 자주 하곤 하잖아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또 새롭게 첫 단추를 깨나가면서 하루를 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순간도 행복가족분들의 행복한 하루길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0: 네, 김동률의 출발 명곡 듣고 왔습니다.
1: 아,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에요.
0: 맞아요. 이 노래는 근데 운전하면서 듣기에도 졸리지 않고 네. 오히려 여행길 아니면 장거리 갈 때 들으면서 조금 흥얼흥얼거리면서 신나게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1: 맞아요. 저도 어디 나들이나 여행 갈 때 출발하면서 꼭 듣는 곡이거든요.
0: 맞아요. 제 또 사플리 선배 신부님이시 달자 신부님도 지금 제주도에 사제 연수 가 계시는데
1: 네.
0: 운전하면서 들으신다고 하네요.
1: 오늘 뭐 달자 신부님을 위한 선곡이었나요?
0: 아, 참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듣고 계실 줄 알았으면.
1: 그러니까 딱이네요. 네.
0: 달자 신부님 분이 위한 곡들로 세 개를 할까 싶었네요.
1: 아, 좋습니다. 네. 우리 0119님도 반가운 목소리, 반가운 노래 라디오에서 흘러나와서 차를 잠시 세우고 메시지 보냅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네.

0: 이 노래는 사실 시작부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삶의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1: 네.
0: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1: 시예요, 시 완전.
0: 그러니까요. 새 것도 아니고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한참을 함께 해온 내 지난날의 흔적, 추억이 묻어있는 그것들. 그 과거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과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채비를 하자고. 사실은 많은 준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 출발, 새 시작이 그렇게 미약해도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김동률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1: 아니 또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니까 이 곡이 그런 곡이었나 싶은데
0: 노래가 좋으니까 해석도 절로 나오는 게 아닐까요?
1: 아니 과거의 유산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간다.
0: 그러니까요.
1: 너무 해석이 좋아요.
0: 이 곡에서 저한테 가장 마음에 깊이 박힌 문장은 끝에 나오는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어때요? 끝없이 이어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방향은 또 명확하니까 빨리 가지 말고 세상은 우리한테 또 우리가 마주한 환경 우리한테 빨리 뭐 하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성과를 내라고 해결하라고. 근데 지치더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천천히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 그게 확실한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1: 아유, 너무 오늘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0: 그래요?
1: 해주시는데요.
0: 아, 곡이 좋으니까.
1: 둘, 셋,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0: 갑자기 갑자기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턱턱 막히는 것 같네요.
1: 근데 오늘 이 가사를 좀 기억해두고 싶어요.
0: 맞아요.
1: 진짜 좋네요.
0: 근데 저는 진짜 의외로 이 가요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너무 떠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박해도 있고 힘들고 벅찬 상황이 생겨나겠지만 미리 걱정해서 돈이나 식량이나 여분으로 마구마구 지니고 챙기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라고 했잖아요.
1: 네.
0: 또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의탁하면 된다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런 성경 말씀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그런 좋은 김동률의 출발이란 노래였습니다.
1: 그 루카복음이랑도 참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0: 맞아요.
1: 배경음악으로 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행복가족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잘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또 행복한 여행길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걸어가 보시면 또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제 마지막 곡을 소개할 시간이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1: 아유, 네. 시간 빠르네요.
0: 네, 마지막 곡도 또 시원한 곡으로 웬디가 부릅니다. 환상.

0: 노래가 너무 좋아서.
1: 아우, 좋네요. 심취해 있었어요.
0: 순간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칠 뻔했어요. 가수 박지윤 2000년에 불렀던 원곡 환상.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레드벨벳 소속의 웬디 가수가 자기만의 색깔로 새롭게 색칠해봤습니다.
1: 네. 아니 요즘 웬디 씨가 고음 장인으로 굉장히 대세더라고요.
0: 맞아요.
1: 맞죠?
0: 네.
1: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0: 아, 지금 아이돌 보컬 그 클래스를 한층 더 벽을 높이는 올리는
1: 맞아요.
0: 아, 너무 잘해요. 네. 지금 대세 그 보컬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시원하게 또 환상 들었습니다.
0: 오디는 이 곡에 대한 감상평이 있으실까요?
1: 이게 박지윤 씨 원곡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그 원곡은 되게 아련하게 돌아올 수 없나요?
0: 맞아요.
1: 이런 네. 비련의 여주인공 네. 같다면 네. 이 웬디 씨 버전은 되게 돌아와!
0: 아, 그러니까요.
1: 그런 느낌?
0: 되게 굳센 느낌이 좀 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웬디 씨 버전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리무진 서비스라고 하는 그 채널에 보면
1: 네.
0: 이 웬디가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1: 네네네.
0: 아, 그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 두 배, 세 배로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되게 네. 미소를 지으면서 부르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그렇게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고음의 노래가
1: 맞아요.
0: 아, 이게 정말 잘하는 가수라서 맞아요. 웃으면서 저렇게 부를 수 있구나.
1: 맞아. 그것도 신기했고 또 되게 지금 이별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0: 맞아요.
1: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로도 행복해하는
0: 그렇죠. 그 환상에 젖은 순간은 나에게는 행복이다.
1: 맞아, 맞아.
0: 어쩌면 슬픔과 그리움마저도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걸음으로 삼는다. 이런 곡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나 싶어요.
1: 알 것 같아요. 정말
0: 맞죠?
1: 마냥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은
0: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너져 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1: 네.
0: 너무 난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겁니다 라는 거죠.
1: 맞습니다.
0: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뭐 저는 이 문장을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성인의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1: 네.
0: 어쩌면 정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시간들이 하느님께서 신앙인인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이 시대의 복음서를 집필하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1: 아, 네.
0: 그래서 여행하지 않는 자, 즉 지금 안주하고 지금 변화하거나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책을 다 넘기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만 읽고 그게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울함과 좌절, 근심, 걱정, 그 무거운 짐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두 나에게 와라.
1: 네.
0: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쪼르르 달려가서 내어드리고
1: 네.
0: 네, 기쁘게 희망차게 또 밝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못 깨었던 첫 단추가 있더라도 다시 깨고 살아가시는 행복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네.
1: 지금의 아픔도 그냥 그저 책의 한 페이지일 뿐인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다음 페이지는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이 맞습니다.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1: 그냥 안주하지 않기. 우리 아타나시아님께서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세 곡의 노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첫 단추를 잘 깨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0: 이분도 네, 고산성당 교우분이신 것 같아요.
1: 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이렇게 멋진 감상평 남겨주셨고요.
0: 네.
1: 또 0119님도 신부님도 오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0: 아유,
1: 응원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 어디도 파이팅 하세요 하고 더 키워주셨어요.
0: 아이고, 좋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0119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우리 벡터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플레이어스 그 말씀 그대로.

0: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도량성당 강동협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NCT 도영의 쏟아져 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추더라.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제목 긴 노래들 있잖아요. 예, 요거 중에 또 하나 또 추가됐네요. 예, 잔나비 노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이거를 외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긴 제목들이 요즘 예, 속속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그 짝꿍을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예전에 뭐 애인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라고 저장해 놨었는지 보내주셔도 돼요. 5028님은 전 우리 신랑 김합격이라고 저장해 놨어요. 얼마 전에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 합격하라고요. 근데 정말 이덕인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예. 이 모든 기도와 이름까지 합격으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덕분에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그 덕분에 또 합격도 하고 좋은 소식이네요. 9862님, 아내를 본명 석자로 그냥 저장했더니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딸의 조언을 참고해서 이름 뒤에 하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저도 저희 남편은 제 폰에 그렇게 자기가 저장을 해놓고 제 이름은 정작 남편 핸드폰에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서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역시 딸이 딸 말 들어야 돼요. 뒤 하트라도 붙여줘야 돼. 앞뒤로 하트. 예, 붙여줘야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다. 3839님. 저는 우리 남편 뚱띵이라고 저장해뒀고요. 남편은 저를 꼬맹이. 귀여워. 저장해뒀더라고요. 과체중과 단신을 서로서로 좋게 좋게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귀여워. 과체중과 단신. 서로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예, 좋게 좋게 보면서 귀엽네요. 뚱띵이 꼬맹이 이렇게 또 사랑하며 사시고 김현주님 영혼의 짝을 만나기가 힘들 뿐 언젠가 만나요. 하느님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세상엔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아요. 참 신기한 게 진짜 보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서로 짝을 못 찾았을 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죠? 꼭 영혼의 짝을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8766님은

0: 아직 미혼이지만 생기면 내 심쿵 반쪽 이렇게 저장하고 싶어요. 아, 좋다. 귀엽다. 내 심쿵 반쪽. 3374님, 저는 아내를 내 인생의 영원한 롯데. 아, 롯데. 로또. I'm so sorry. 로또입니다. 너무 안 맞아서요? 네, 그렇지. 그만큼 안 맞죠. 네. 알지, 알지. 여섯 장은 사도 안 맞는. 네. 여섯 장이 아니라 그 뭐야. 여섯 개 번호 다 안 맞아. 1072님, 저는 남편을 가장으로 저장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존중하고 싶은 마음으로요. 오, 가장. 가장의 무게가 정말 상당하잖아요. 7854님, 남편이 개명을 했거든요. 장상길에서 장백으로 했는데요. 많이 불러줘야 한다 해서요. 남편이 전화하면 장백하고 뜬답니다. 이름으로 쿨하게. 아, 이건 내 뜻이 있잖아요. 예, 개명했으면 많이 불러줘야 좋다 그래가지고 장백. 예. 어, 뭔가 이름에 기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예. 2093님, 비띠, 저희 남편은 저를 파랑새로 했더라고요. 매치가 안 되는데 깊은 뜻이 있나? 저는 울 서방님으로 했어요. 아, 울 서방님 좋다. 파랑새도 약간 그 좋은 뜻이잖아요. 네, 행운의 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파랑새가 찾기가 좀 쉬운가요? 괜히 한번 심술 부려보고요. 4852님, 우리 남편은 내 사랑 여봉봉. 다들 왜 이래 진짜 오늘.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각시 하트 저장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름을 저장하고 막 불러주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9967님은 저는 남편을 딸링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딸링 하트하트. 남편도 저랑 똑같이 딸내미가 오래전에 저장해줬어요. 이거 100% 에, 귀찮아서 안 바꿨다. 에, 한 표. 딸내미가 저장해준 거 저도 귀찮아서 안 바꿔놓은 그런 경우 있어요. 제 신랑은 낑식이라고 저장할 거예요. 뭔가 귀여워서요. 하선혜님. 오, 낑식이? 낑식이 왜 낑식일까요? 어, 조상현님은 여자 1호님. 조상현님은 루피나 남편이신데 여자 1호님으로 저장하셨대요. 와이프는 저를 유, 그냥 유. 네, 그 대문자 유 있죠. 나 이렇게 쿨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쿨한 남편 이렇게. 남편도 있었어. 남편. 저도 좋습니다. 아, 피양새. 예전에 여친을 피양새라고 해놨다고. 오. 자, 오늘 1072님과 7493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아주 그냥 몽글몽글한 에, 여러분의 애칭으로 한번 2부 시작해봤고요. 2부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합니다. 우리 방그리들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코너 큐시트 싹 비워뒀으니까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이 시간은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의협동조합 KT 제공이고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시작할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T는 이제
3: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합니다.

빅디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2부를 꽉 채워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친한 친구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노래.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친한 친구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김범수가 피처링한 박효신의 친구라는 건.

7692님 멜로망스의 선물.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어, 진짜 멜로망스 자체가 선물이죠. 너무 좋다.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오,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세상에 눈물 날 뻔. 박만수님도 와 노래 너무 좋아요. 선곡장. 6692님 부활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찾던 중에 나오네요.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신청합니다. 부활 거는 내 제목이 생각이 안 났고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이것도 가사 너무 좋잖아요. 2949님 안재욱의 친구 늘크크라. 조금 오래된 노래지만 전 이게 떠올라요. 가사가 참 좋아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곡. 아우, 늘 크크는 무슨. 우린 항상 항시 점크크. 점크크 맞나? 영크크. 영크크. 우리 같은 늘 크크라 괜찮아요. 안재욱의 친구. 에, 이것도 좋고. 5437님 친구에게 노래 선물한다면 리쌍의 챔피언 친구야 이 노래 들어보렴. 리쌍도 너무 좋죠. 8766님의 영탁 막걸리 한 잔. 친구랑 한잔하면 이런저런 얘기하면 추억팔이요. 너무 좋죠. 막걸리 한 잔. 1573님 신성우 친구라 말할 수 있는 건 친한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이 노래도 너무 듣고 싶었어요. 1716님 커피소년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친구는 항상 그 친구 편이 되어줘야 되니까. 아유,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친구가 뭐 예를 들어 좀 잘못했어. 그렇지 그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뭐 괜찮아 막 이러면서 진짜 편이 되어주잖아요. 그게 좋아 친구는. 9941님 러브홀릭에 놀러와. 진짜 우리 집 비었어. 놀러와. 밤새 놀자. 이걸 많이 했던 기억이 떠오르신다고요? 아, 너무 좋죠. 예. 5315님,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는 진짜 명곡이고. 4401님, 친구랑 듣기 좋은 노래. 영일만 친구. 죄송해요. 여기까지는 못 갔어야지. 예, 아직 영일만까지는 못 갔고. 여기. 자, 오늘 멜로망스의 선물 신청해주신 7692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셔요. 자, 이번에는 잠이 안올때 듣고 싶은 노래를 주제로 한번 받아볼게요. 백억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잠이 안올때이 노래 들으시면 어때요? 박정현의 꿈에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잠이 깊었으면 잘 져, 그죠? 네, 잠이 안 올 때 이 노래 들어보아요. 3615님, 잠이 안 올 때 듣는 노래 크라잉넛 밤이 깊었네. 별도 달도 따다줄게요. 그럼 피곤해서 잠이 올 거예요 하셨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6692님 윤딴딴 밤에 잠이 안 올 때 갱년기라 불면증 심해요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좋은 노래들 많이 알고 계세요.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이 노래까지 듣고 2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밤에 잠이

꿈에부터 밤이 깊었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때까지. 너무 좋은데요? 8588님은 반갑습니다, 빗띠. 얌전히 일만 하려고 했는데 꿈에 듣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내일이 생일이라 그런지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안아주셨거든요. 너무 생생해서 노래 들으니까 더 생각나요.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아, 마음이 찡하다. 네. 생일 축하한다고 꿈에 나와주셨나 보다. 내일 생일 미리 축하드릴게요. 8766님,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장범준 노래 있다고 신청하셨고, 1573님, 적재 별 보러 가자 노래도 듣고 싶어요. 너무 좋죠. 9797님, 화요비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잠이 안 오면 당신과의 키스를. 어떻게 세, 그것을? 1573님, 잠이 안 오는 저녁,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싶어요. 3312님, 잠이 안 올 때? 70대 할머니도 소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김민기의 작은 별이라는 포크송이 있었어요. 많이 듣고 펑펑 울었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지금도 소녀소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3312님. 아, 진짜 좋은 노래들 많아서 저희가 다 모아놨다가 토요일에 신청곡 쫙 들려드리는 시간에 그때 또 다 들려드릴게요. 오늘 다 안 나간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윤딴딴의 노래 오늘 선곡해 주신 6692님께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좀 부끄러운데 주제가 PD님 주제가 많이 부끄러운데 빗띠에게 잘 어울리는 노래가 주제입니다. 선물은 뽀독뽀독 씻으시라고 비누 보내드릴 거예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팀은 아니 왜 이 노래를 골랐대?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트와이스랑 저랑 진짜 연관된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또 우아하게, 어디가 우아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가사를. 했더니 내가 제일 빛나라는 가사가 있어. 진짜 우리 제작진의 이 센스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뭐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여러분, 저에게 어울리는 노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내줘봐요.

이지님, 장윤정의 엄마나. 빗띠 대문사진 저는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고3 딸이 있다는 거 알고 충격 그 자체. 지금도 연애하셔도 손색이 없을 듯. 어머 세상에, 연애하면은 철컹철컹 가야 돼. 저기 손에 철컹철컹 해야 돼요.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자, 빗띠에게 어울리는 노래 계속해서 선곡해 주세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 그리고 스피비스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비누 보내드립니다.

9006님, 빅디는 진행자 중에 넘버원이죠. 보아의 넘버원. 2093님, 빛과 소금의 샴푸 요정이요. 뽀득뽀득 아니고 찰랑찰랑 머릿결 어울려요. 1716님, 박진영 그년 예뻤다. 어머나 세상에. 이 와중에 이봉원의 시커먼스 누구야? 5982님, 어디에요? 어디 살아요? 3922님, 오늘 장윤정이 어머나 신청해 주신 장윤정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릴게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10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3615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미 아름답고 우아한 비띠에게 어울린 노래 소란 살빼지 마요. 알겠어요. 여러분 믿고 많이 먹도록 할게요. 내일은 트로트 다람쥐 강혜연 씨가 놀러오는 날입니다. 내일도 잊지 말고 꼭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사람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순간 언제일까요? 다른 누군가와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맞죠? 우리 가톨릭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에는 매달 20일을 전으로 기부금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날은 바로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명동 밥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생계급여를 받는 날이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 가운데 얼마라도 다시 명동 밥집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참 놀랍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작은 것을 내어놓는 마음. 어쩌면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바라기에 참 아름다운 그대 듣고 왔습니다. 예,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순간이 참 많지요. 때로는 아주 작은 도움인데도 그 순간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수해 피해 입은 지역의 복구 소식을 접하다 보면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의 모습과 함께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 모습도 좀 만나게 됐는데요. 집안으로 밀려든 진흙더미 치우고 또 치워도 영 뭐 치워진 것 같지가 않죠. 그래요. 물에 젖은 물건들 정리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분들 계셨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삽의 흙을 퍼내는 일이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내가 가진 걸 조금씩 더 나누고 힘든 사람 곁에 잠시 함께 해주는 것, 그 작은 마음이 모이면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가진 걸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시간과 수고를 내어주는 것도 참 귀한 나눔이죠. 우리가 몸으로 때운다고 뭐 쉽게 말하지만 때로는 몸으로 때우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과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 꼭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나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이 네 올라왔는데요. 다들 놀러 가셨나요? 몇 개 안 올라왔는데. 황베드로님,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몸이요. 저도요. 감기가 들릴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말이라서 참 다행이었어요. 금, 토, 일. 어제까지 아주 끙끙 앓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많이 좀 좋아져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와, 정말 진땀이란 진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을까. 아우, 여름에 너무 선풍기를 너무 많이 쏘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감기라는 걸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시원찮긴 한데 방송하다가 끄럭하고 제가 목소리가 만약에 끄끄거리는 소리 나걸랑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예, 별빛 사랑 안젤라님, 아우 수녀님 돌아오셨군요. 아이고 아이고 감기가 지독해요. 감사하고요. 수녀님 목소리 더 정감이 가요.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그래도 빨리 나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참 감기는 한번 걸리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홀가분해지는 거 있죠. 그거 한 번씩 걸리면 그런다 하잖아요. 정화가 된다고 몸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2037님 몸은 괜찮으세요? 감기 나으셨나요? 뭐 끝머리 조금 남았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약도 많이 먹고 잘 먹고 쉬고 그랬더니 좀 도망갔어요. 예, 항상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찬물 많이 마시지 말고 아직도 엄청 무덥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선풍기나 아니면 냉방기 너무 그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아직도. 예, 가을이 내일 모레처럼 가까운데 아직 추위는 여름이에요.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러 열심히 왔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하루 못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우시죠?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익의 노래입니다. 기적.

최준희에게 기적 듣고 왔습니다. 예. 유채칠리아님, 네. 감기 나으셔서 기도요솔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며 사는 이웃들이 있어서 세상은 참 따뜻합니다. 노숙인들 위해 기도하면서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참 마음은 간절하나 이게 실천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죠. 거창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모든 분들 누군가가 아쉬운 뭐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게 있을까? 이렇게 본당 신자들 중에도 네, 도움을 주시는 손길이 있으면 나누는 거죠. 그것이 모여지면 또 말씀하신 또 더 어려운 분들에게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고맙습니다. 경산 해피맘님. 예, 우리 수녀님 기도의 요솔길도 너무 따뜻한 방송이지요. 오늘 급여 날 20% 딩동딩동 후원금 빠지는 소리가 나요. 하하하. 저축 반 하고 나면 나머진 후원금과 생활비 지출이지요. 와, 급여 날에 20%. 와, 대단히 큰 많은 후원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정말 그만큼 그래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걸 믿으시죠? 네, 그래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또 지출이 필요한데 빠듯할 때 또 생각지도 않은 또 어떤 또 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 날은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김창근님, 네. 고인이 되신 장두식 안나 할머니, 네, 83세 돌아가셨는데요. 자매님에게 영원한 빛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아이고, 83세이시면 아직은 조금 더 사셔도 될 뻔했는데, 일찍 가신 것 같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주님께서 뭐 알아서 모셔가셨나 봅니다. 평소에 잘 열심히 사셨나 봅니다. 안나 할머니, 예, 위해서 예, 영원한 안식과 또 주님의 또 영접을 받으면서 예, 가시길 바라고요. 아마도 주님 품에 지금쯤 안겨 계시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8966님, 저도 있습니다. 예, 존재 확인. 예, 알았습니다. 예, 함께 네, 라디오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저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요. 김현주님, 오늘 무사고가 기적이네요. 오, 그렇군요. 쿵 하는 소리에 가슴 철렁. 다행히도 살았네요. 와, 누가 와서 박았나요? 아니면 가다가 박혔나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어요. 쿵 하는 소리. 정말 가슴이 철렁하죠. 조심조심 운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무사고가 정말 기적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많으시죠. 지금 방송 들으면서도 운전하시잖아요. 앞뒤 옆에 저는 왜 운전을 못하냐? 저는 백미러를 보는 게 너무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미러 때문에 난못반못 못한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죽게 웃었어요. 정말 하다 보면은 백미러 다 자연히 다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게 겁난다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아 정말 저는 그게 겁나더라고요. 네. 1573님, 수연님 건강하세요. 요즘 감기가 독하고 오래가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유, 독감이라는 게 독감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은 찬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차가운 그 냉동, 뭐라 그러나요? 에어컨, 그다음에 선풍기, 뭐 에어컨은 많이 뭐 쏘이지는 않지만 선풍기를 밤새 켜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방이.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되게 힘들어요. 한번 걸리면. 그래도 뭐, 거치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또 견뎌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힐라리오 형제님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 한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오랜만에 기도의 오솔길 청취해요. 아내가 작년 4월 중순에 좌측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매었는데 지금은 재활을 하면서 지팡이에 의지해 혼자 조금씩 걸어나가고 있어요. 오른쪽 팔도 열심히 재활하고 있답니다. 수녀님, 그때 하늘이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죠. 지금도 아내가 저희 돌봄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있음을 그분께 감사해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요. 그리고 수녀님,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한님 임마누엘 듣고 싶습니다. 수녀님 건강하세요.

네, 힐라리오 형제님, 아이고, 그 목소리가,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시네요. 뭐라 그럴까요? 부인이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셔서 아프시게 됐을 때, 가슴이 정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아유, 그런 마음을 추스려서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아직 50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한창 삶을 살아가실 때인데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셨다니. 아유, 형제님께서 정말 느끼셨을 막막함, 두려움, 때로는 뭐 하느님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재활을 하면서 예, 지팡이에 의지해서 조금씩 걸으시고 오른팔도 이젠 재활하시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시고 예 아유 그래도 감사하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내분을 돌보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고 조금은 정말 지치는 순간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해도 몸이 지치죠.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이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형제님의 마음이 참 정말 애틋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걸더 절실히 느끼셨다고 하신 그 말씀도 정말 제게도 정말 고맙게 느껴지고 오래오래 남을 것 같은 형제님의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네, 아내분의 예,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힐라리오 형제님과 또 아내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힘과 평화를 주시도록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치유자이신 하느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힐라리오 형제님과 아내분을 굽어 살펴주소서. 아내분에게 재활의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곁에서 돌보는 형제님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평화를 주소서. 두 분이 힘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며 지금처럼 오늘의 작은 회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두 분의 곁을 늘 지켜주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하느님, 저희의 기도 들어주셔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힐라리오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임마누엘인데요. 예, 오늘은 황소리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은총을 베푸시죠. 음성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수녀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시길 함께 기도하며 기억할게요. 또한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를 청해 주신 형제님의 아내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억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 힐라리오 형제님 참 차분하니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아직은 젊으신데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좀 고통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체험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또 주님께서 다 극복할 힘도 주시리라 믿어봅니다. 네, 황베드로님, 류채칠리아님, 네, 힐라리오 형제님 그리고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부부들이 한쪽이 먼저 이렇게 좀 아프시고 그러면 아우 정말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해보네요. 네, 경산 해피맘님, 네, 우리 형제님 제가 돌봄 신청해서 조금 편해지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힘들다고 한다면 제가 돌봄이 네, 글쎄요 어떤 환경인지 잘 몰라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필요로 할 때는 제가 돌보미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직접 돌보는 것이 환자에게는 더 훨씬 더 안정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7855님, 힐라리오 형제님 얼마나 놀라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자매님께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 안에서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뭐 마음이 간절하셨을까요? 지금 조금씩 재활 치료를 하면서 그래도 좀 걷고 또 손도 펴지고 뭐 이러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노력한 만큼 그 결실도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는 힘을 잃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는 것, 예,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모두들 덥다고 투정할 때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형제님의 음성을 들으니 눈물이 찔끔 났답니다. 신청하신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 하시길 화살기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뭐 힘들어도 눈물 찔끔 날 만큼 살아있음으로 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느낌을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살아있기만 해다오 하면서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네, 그리고 별빛사랑 안젤라님, 손주가 고3인데 본당에서 백일기도 하는데요. 모든 수험생들 위해서 네, 황소리 임마누엘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네, 장완진이 작곡한 노래 임마누엘을 황소리가 부른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들으셨어요? 이미 아이고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미 들려드려서 또 들려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른 노래 혹시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또 다음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서로 나누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만 나누려 하지 말게 하시고 시간이든 마음이든 작은 수고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기꺼이 내어놓게 하소서.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 때로는 몸을 움직여 함께 땀 흘리는 수고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며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소서. 수해복구의 현장에서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내어놓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작은 수고를 통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혼자가 아님을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뒤집어쓴 이불 오로지 분노만을 토해내던 입술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세상의 룰 언제쯤일까 나의 화려한 외출 오늘도 난 이 광란의 밤을 나를 주저앉히는 이 세상을 저주해 한탄해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떠

네, 힐라리오 형제님의 또 다른 신청곡이었어요. 들으셨나요? 재치원과 천승재의 노래 눈물이 흘러도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볼까요? 7512님, 저희 엄마는 올해 92세예요. 방금 엄마 보고 왔는데 너무 오래 살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식사는 제가 챙겨드리면 되니까요. 막내딸 힘들다고 안쓰러워하시는데 그래도 더 사셨으면 해요. 우리 변제마 여사님 오늘 눈썹 같이 사시는 동안 함께해요 엄마 하셨네요. 아이고 눈물이 핑 돌 만큼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92세 100세까지 사셔야죠. 예.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가 오래 살아 미안하다. 아유 그런 말씀까지 하시다니. 뭐 오래 사셨으면 한 욕심 아니에요. 예. 따님이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하고 마음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맞아요. 식사 챙겨드리는 거 막내딸이 하면 되죠. 아마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건강 더 조금만 더 건강 잘 챙겨드리고 예, 변제마 우리 여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참 재미네요. 여사님 오래오래 따님하고 네 재미난 얘기도 나누면서 사시는 동안 예, 주님 찬미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7150님, 중학생 아이가 약속도 자꾸 어기고 몰래 컴퓨터 하다 걸리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핸드폰 압수도 하고 3주 정도 반성하고 안 그런다고 다짐도 받곤 했는데 자꾸 아이를 의심하게 되네요.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역시 아이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모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충분히 성모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아이도 믿어보세요. 자꾸 의심하면 아이는 더 그걸 금방 느끼기 때문에 더 숨기고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너를 믿어 괜찮지 오늘은 그렇게 안 했지 그래 그렇게 했으리라 나는 믿어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 그리고 더 좋은 책을 좀 보라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재미난 책도 있고요. 일반 책 중에도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눈앞에 그거를 좀 볼 수 있도록 놔주는 거 읽든 안 읽든 화장실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책상 위에 그런 걸 좀 놓아주시면 호기심 나는 그런 책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기도는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배고픔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 매달립니다. 기적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져 나누어지는 빵입니다. 그래서 빵의 기적은 모든 사람의 손을 거쳐 일어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빵을 움켜쥔다면 그 빵은 제자리에 멈추게 되고 기적은 사라집니다. 하느님의 법칙은 내 빵이 우리 빵이 될 때 적은 양일지라도 넉넉해집니다. 배고픔은 내가 가진 빵을 움켜쥘 때, 내 재산을 움켜쥘 때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종 수도회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의 쓰신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의 본문 중에서 발췌한 글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마음 뭉클한 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쉽게 움켜쥐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나나 사랑하기도 힘들어서 나누는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눔은 꼭 많이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내 빵이 우리 빵이 될 때 더 넉넉해진다는 말처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수고도 서로 나눌 때 더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작은 마음의 나눔을 실천하시느라 라디오 앞에 모여 앉으신 오솔길 가족 여러분,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기적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었죠.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더 향기로운 기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기도의 오솔길 산책 마칠게요. 끝곡으로 소리의 리브르는 오병이어 남겨드리면서 예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

0: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1: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1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일 예수님, 주님의 축복 가득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오늘 예수님의 불행 메시지를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 자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느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할 만큼 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입맛대로 복음을 바꾸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과 세상의 타협, 그것은 참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복음은 우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뭐 소금을 더하고 설탕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맛에 우리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불편하니까, 듣기 불편하니까 이 말씀은 안 들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복음을 바꾸지 않고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 제21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803강 한우.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오늘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도 이 말을 하죠. 또 회식 자리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제 달려볼까? 어떤 일이고 이제 달려볼까 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과 각오로 달려보는 거 어떨까요? 지난 23일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국내 참가 선수 중에 최고령 선수인 90세 김명락 선수.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100m 90세 준결승 2조에 출전했는데 모두의 응원 속에서 100m를 완주해냈습니다. 기록은 44초 83. 등수를 떠나서 이런 열정과 도전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는 9월 3일까지 뜨거운 날씨 속에서 더 뜨겁게 진행되는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에 도전하는 모든 선수를 응원하고요. 그리고 대구 중구에서는 오는 9월 4일 지역 청년들과 함께 도심을 달리는 시티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혼자 뛰기 어려웠다면 이번엔 함께 달려보세요 라고 합니다. 어르신도 달리고 청년도 달리고 대구에서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고요. 저는 여름 휴가를 떠난 설디를 대신해서 오늘 5시엔 설레라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달려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5시엔 설레라 스페셜 DJ 김현정입니다.

0: 뿅.
1: 노라조의 야생마였습니다. 그래요. 야생마처럼 함께 지금 달리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DJ 맡은 김현정입니다. 아니 진짜 90세 선수가 100m에 도전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이런 대회에 참여할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90세가 됐을 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해야지 그때도 도전할 수 있을 텐데 참 정말 도전은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90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참가한 선수 중에 최구령 선수가 태국 출신의 106세 선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세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투포환 뭐였죠?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주로 던지기 종목을 한다고 그래요. 정말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달리기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심 곳곳에 지금 하프마라톤 코스 안내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같이 응원을 보내보자고요. 대구가 참 달리기 좋은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낮에는 동성로하고 종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물론 늘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종로에서 봤던 관광객과는 좀 다른 느낌. 뭐랄까 의상부터 스포츠인 느낌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 나도 좀 운동해야 되겠다. 활력이 저절로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도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고요. 저도 설디를 대신해서 달려보겠습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플러스 생활에 플러스 되는 이제 핫 키워드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시엔 설레는 라디오에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사연도 퀴즈 정답도 우물정 0931로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CPPC 빵앱 통해서 빵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대뜸 퀴즈 만나볼까요? 달리기 얘기를 계속해서 이선희가 부릅니다. 달려라 하니.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드립니다. 오늘은 대구시 북구 소식이에요. 대구 북구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상한 피크닉이란 행사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특히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상한 하늘열차예요. 움직이는 도시철도 안에서 펼쳐지는 수상한 이벤트라고 하는데, 열차 속 수상한 승객을 찾아라, 열차의 승자가 되라, 하늘열차 대항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한 참가자들이 모두 열차 안에서 추리 게임과 팀 대항 게임을 즐기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모노레일 도시철도인 대구의 이것 호선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 몇 호선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공중에 붕 떠서 가는 그야말로 하늘열차 같은 느낌이 있죠. 보기 드립니다. 1번 1호선, 2번 3호선. 다시 보기 드릴까요? 하늘열차의 느낌 있는 바로 이 도시철도는 몇 호선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1호선, 2번 3호선. 우물정 0931,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또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 바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드릴 텐데요.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송을 준비했습니다. 힌트송. 여기에 숫자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부릅니다. 9와 4분의 3의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9화 4분의 3의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힌트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빵톡의 귀동요한이우님께서 찬미예수님 설디님 반가워요 하셨는데 아니어서 어떡해요. 제가 설디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설디가 정말 뒤늦게 짧게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내일 돌아오니까 그래도 좀 섭섭해도 오늘 함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미데레사님도 엄마 오랜만에 현디님과 함께하네요 하면서 인사 나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평일에 방송 함께하니까 오랫동안 못 봤던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내심 기다렸습니다. 이날을. 네. 그래, 정답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계속 정답을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노래 다음 노래 나갈 때까지만 받을 거기 때문에. 자, 그 사이에 좀 힌트를 또 드릴게요. 그리고 관련된 얘기도 좀 더 해드리면은 이 수상한 피크닉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수상한 하늘열차 이 행사는 도시철도를 세 칸을 통째로 빌려서 수상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왜 하필이면 세 칸일까? 네, 이것도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미리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9월 12일 토요일, 9월 13일 일요일 4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건들바위역에서 동천역 도착되는 그 시간까지 열차 속 수상한 승객을 찾아라. 열차의 승자가 되라 하늘열차 대항전이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까지 계속 받는데 아무래도 뒤늦게 신청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신청해 놓는 게 더 좋겠죠. 마감되면 안 되니까. 공식 인별그램 포스터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노레일 도시철도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 대구 도시철도 몇 호선에서 진행될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1호선, 2번 3호선. 우물정 0931, 100원의 정보용료 있는 문자메시지, 그리고 CBBC 빵앱 통해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네 기프티콘 드릴 거고요. 저희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동물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선물 드릴 수도 있어요.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힌트송은 너무 힌트송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정답이 여기 딱 제목에 있어야 돼.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3호선 버터플라이가 부릅니다.

3호선 버터플라이에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시끄럽게 고백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 고백이라는 게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막, 이게 내 마음이 이래! 하고 딱 보여주는 이런 어떤 저돌적인 이런 느낌?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상대의 마음을 휘어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그렇다고 아, 나는 저돌적이지 못한데 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약간 소심한 듯 살짝 떨면서 하는 그런 고백도 또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3호선 버터플라이 노래 들려드렸고요.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 그래서 3호선이었습니다. 네, 건들바위역에서 동천역까지 이렇게 가는 그 안에 퀴즈를 풀고 하는 거잖아요. 게임하고 그런데 이 동천역까지 거리를 계산해봤더니 28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28분 동안 지하철 타고 있으면, 아니 지하철이래, 도시철도 타고 있으면 정말 은근히 이거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같이 게임하면서 가면은 금방 도착하겠죠. 왜냐하면은 도시철도에 누가 같이 타서 얘기만 해도 한 20분 정도는 그냥 지나가니까. 자, 그래서 또 여기 도착해서 그냥 지하철 타고, 아 자꾸 지하철이라고 하네요. 도시철도 타고 막 이렇게 행사 게임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리면 또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수상한 피크닉이 있어요. 이 수상한이 왜 수상한일까? 괜히 이렇게 일부러 막 사람들 관심 끌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북구 하천이 수상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는 물수, 상은 윗상. 그래서 동천역 팔거천 하단 둔치에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월 12일, 13일 토요일 주일에 진행되는 행사인데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일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행사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라디오, 복면가왕 콘테스트, 수상한 싱어 콘서트, 애프터 DJ 파티 등 이런 것들이 팔거천에서 쭉 진행이 되고요. 수상한 하늘열차는 이제 도시철도 3호선에서 진행됩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거 딱 도시철도 타고 가서 거기서 막 게임하고 재밌게 놀다가 또 내려서 또 같이 막 사람들하고 네, 팔거천 하단 둔치에서 막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여 신청 다음 달 7일까지라고 하니까 재밌는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자를 한번 볼까요? 정답. 아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네, 귀동요한이요님께서 현디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정답 3번, 아 3호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2호선까지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인천이 지하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도시철도 2호선까지 있군요. 대구는 이제 4호선, 5호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당장 뭐 내년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고 새로운 도시의 모습들을 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시철도가 생겨서 좋은 거는 그와 연결해서 이제 버스나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진다? 이동이 편리해진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 인천이 2호선까지 있다고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귀동요한이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대레사님도 3호선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문자메시지 1166님께서 2번 3호선 하셨고 6122님도 3호선입니다 2번요 이렇게 하셨고 또 2265님께서 정답 2번 3호선 힌트송 듣고 바로 보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3호선으로 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7255님께서도 저희 집 가는 길 3호선! 이렇게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이 중에 2265님과 7255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인천이 2호선까지 있다고 얘기해 주셨던 귀동요한이유님도 선물 드려야 되겠죠? 귀동요한이유님은 지금 빵톡으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주소나 이런 거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이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물정0931 문자메시지로 한 번 더 저 귀동요한이유예요 하면서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함께 문제 풀어봤고요.
좀 오늘은 노래, 신나는 노래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노래 한곡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리센드가 부릅니다. Pretty Girl.

8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빛나는 리센네의 Pretty Girl이었습니다. BTS와 이명웅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핫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핫 키워드 이어서 가겠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의 플러스. 경제, 사회, 문화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을 정리해봤어요.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의 첫 번째 키워드, 2025년 출생 통계 발표. 국가 데이터청은 2025년 출생 통계를 내일 발표합니다. 2024년 출생아는 전년도보다 3.5% 늘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2023년 0.72명이던 출산율이 24년에는 0.75로 반등했습니다. 2025년에는 출생률이 증가했을까요? 궁금합니다. 내일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두 번째 핫 키워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서 두 달 연속 인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오는 27일에 또 관심 가져야 할 자료가 발표가 되네요. 올해 2분기 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됩니다.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48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하고, 소비 지출은 310만 5000원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분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 안세영 세계 최초 초대형 신기록 도전 시작. 지난 2023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던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지난 23일에는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정상에 오른다면 세계 선수권을 포함한 주요 타이틀을 두 차례씩 석권하는 더블 그랜드슬램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2024년 파리 올림픽,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첫 그랜드슬램을 완성한 바 있었죠. 그냥도 아니고 더블 그랜드슬램이라. 안세영 선수 응원합니다. 다음 키워드, 중국 발암물질 배추 국내 유입은 미확인.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배추 밑동을 담가서 유통한 사실이 현지 당국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통 경로 추적과 전국 표본 검사에 들어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부터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 수입 검사를 포장 단위별로, 표장 장소별로 총 3회로 늘렸습니다. 이 문제의 배추가 국내로 들어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핫 검색어였습니다. 네, 오늘도 핫 키워드를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 소식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발암물질 배추 소식도 있었고, 그래도 또 기대된 소식들도 있었어요. 2분기 가계동향조사는 어떻게 될지, 출생률은 좀 늘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안세영 선수의 세계 최초 초대형 신기록 도전의 시작이라는 이 기사가 제일 기대되지 않나요? 또 앞으로를 더 응원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노래를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무한궤도가 부릅니다. 그대에게, 응원곡으로 최고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기억이 나네요. 이 노래를 틀어놓고 약간 이렇게 이 뭐죠? 블라우스처럼 너풀거리는 옷 입은 응원단장들이 막 이렇게 춤추는 모습만 너무 상상해가지고 이 뒤에 서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걸 깜빡했었습니다. 아, 오늘 핫키워드 들으셨는데 어떤 뉴스가 귀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출생 통계 발표도 내일 어떤 통계가 발표될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금 좋아졌는데 전년도보다 3.5% 늘어서 2024년에 0.75명이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 속도가 좀 느려서 아, 빨리 아이가 한 명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만큼 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왜 아까 그 뉴스 있었잖아요. 뭐였지? 네. 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548만 1000원. 그리고 2분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했는데 이런 기사 보면서 이제 막 아, 보통 한 집에 이 정도 버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쯤 벌까? 이런 고민을 하는 집도 있을 거고, 또, 아, 우리는 평균을 넘어섰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게 뭐 행복 지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 액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월 평균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아, 그나저나, 안세영 선수, 기대되지 않습니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우리 여기에서 딱 약간 할수 있다 없다 뭐 해가지고 나중에 다 이루고 나면 그때 같이 얘기 또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에서 뭐 우리 내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할수 있다에 더 많은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될것 같아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진짜 어린 시절부터 될성부른 떡잎이라는 말이 참잘 어울리는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드민턴부에 들어갔는데 닷새 만에 전지훈련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처음에는 그냥 그 참관만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뭐 너도 한번 뛰어볼래? 이렇게 장난처럼 던졌는데 곧바로 언니 오빠들 뒤에 붙어서 백사장을 막 달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힘들면 그만두게 하려고 했는데 뒤처지고 울면서까지 끝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근성이 막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백사장 다 뛰고 숙소까지 4km를 더 달렸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감독님이 보고 요 놈 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요 놈 봐라가 감독님 눈에 보인 거죠. 이 선수의 그 근성, 기질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던 거죠. 나이가 훨씬 많은 중고등학교 선수들하고 연습 경기를 할 때도 이 안세영 선수가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너무 악착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생 선수들이 안세영 선수하고 경기하는 걸 꺼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실력으로 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된 선수들 보면은 승부욕, 끈기 이건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부럽죠. 네, 승부욕과 끈기는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노력보다도 어떤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승부욕도 별로 없고 끈기도 별로 없는데 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응원해 주자고요. 이렇게 끈기와 승부욕 있는 안세영 선수 응원합니다. 그리고 배추에 또 비상이 걸렸죠.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배추를 멀리 운송하면서 신선하게 보이게 하려고 수확한 배추 밑동을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추가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입 배추 중에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걱정이 됩니다. 이 포름알데히드는 장기간 먹게 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이제 중국 김치 먹으면 안 되겠다. 중국 배추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게요. 먹거리 안전이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좀더뭐 신선해 보이게 하고 좀더 많이 팔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세계가 진짜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지키는 책임도 좀
하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판 사람들도 결국은 자꾸 이런 식으로 꼼수 써서 판매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자신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음식을 먹을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왜 그거를 생각을 못하냐고요. 진짜 많이 속상한데 뭐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우리 국내산을 먹어야 된다. 정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된다면서 특별히 유기농을 먹고 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사고 먹는 먹거리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우리 좀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김치 없인 살수 없으니까. 양이은이 부릅니다. 김치깍두기.

오늘의 비타민 5C. 사람이 마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김상식 매직을 실감하고 있어요. 지난 22일 베트남이 2026 아세안 현대컵 결승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대회는 동남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대회인데요. 한 번만 더 이기면 최종 우승입니다. 그래서 내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태국과 결승 2차전을 치러서 우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이끌면서 동남아 주요 대회 3개를 연속 우승, 2026년 U23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리그 3전 전승,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강팀을 꺾으면서 4강에도 진출을 했었죠. 박항서 매직에 이어서 김상식 매직까지 베트남에는 놀라운 매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법은 특별한 주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곁에도 서로에게 마법이 돼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작은 기적을 믿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매직 아닐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저의 평범한 하루가 마법 같은 하루가 됐습니다. 이게 설레라의 매직. 네, 오늘의 비타민 5시까지 함께 했는데 진짜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뒤늦게 짧은 여름휴가 떠난 설디의 자리를 대신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남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네요, 생각보다.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평일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집에 왔다 생각하니까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약간의 어색함이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설디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5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설디 매직을 또 보여줄 겁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그래요. 우리 뭐니뭐니 해도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매직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으로 마법 같은 이야기 모이다 밴드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6: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유시민 작가가 현 정권에 또 독설을 뿜어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에게 평론의 자유가 있고 그의 말 중 일부 경청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적 비평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언론이 10대 1 비율로 김민석 후보편을 들었다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 뒤 정치 비평이라는 이 닫힌 개의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다.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돈과 자리 때문이라며 모든 언론이 줄을 섰다고 분석했고 유 작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유시민답습니다.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 비하하고 자신과 자신의 지지 세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용역이니 촉법 평론가니 조롱하더니 이제는 본인만 고고하고 나머지 언론과 평론가는 다 돈 보고 움직이는 이익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그 집단이 10대 1로 비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리 비판을 받았는지 성찰할 일입니다. 특정 유튜브에만 출연해 강성 지지층만 등에 업고 피해 속출이 예상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만 고집하는 세력이 비판 안 받으면 이상한 게 아닐까요?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국민의힘 당권파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자신들만 비판한다고 푸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만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유시민과 그 지지층이 아니란 건 명백해 보입니다. 해일이 오는데 조개를 줍는다,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등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부터 성찰하십시오. 8월 25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 위에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라이브로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가능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한반도 정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0: 있습니다. 정 원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 원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2: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까지 대폭 축소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훨씬 커졌고 남북관계는 단절돼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 달라진 한반도 정세 속에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장관님의 고견은 제가 항상 이게 듣고 정세 분석도 듣고 그러는데, 제가 장관님의 좀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좀 낙관파 쪽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그래요?
0: 상대적으로 뭐 완전 뭐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건 아니지만은, 전제 조건이 많다고 하시지만은,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 어느 정도 일단
1: 가만 놔둬서는 되는 건 아니죠.
0: 가만 놔서는
1: 안 되죠. 아.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그 동안에 세 번을 만났습니다.
0: 예.
1: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2019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하노이,
0: 예.
1: 그다음에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 만났는데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0: 네.
1: 뭐 노골 그 좀 심하게 말하면 전부 뒤통수를 맞았죠. 약속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뭐 쉽게 만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그와는 무슨 뭐 러브레터를 뭐 27번을 주고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사귀어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0: 네.
1: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0: 오.
1: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트럼프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만 된다 하는 얘기를, 예.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8월 가순에 그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버오피스 백악관,
0: 예.
1: 오버오피스에서 회담할 때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0: 예.
1: 그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얘기는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라, 무슨 이란 전쟁 같은 거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카나다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시오 하는 얘기는, 한반도에 피스를 좀, 아니 평화를 좀 메이킹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다가 11월 3일 날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지금 잘못하면은 결과가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예.
1: 트럼프가 이제 그걸 벗어나는, 모면하는 그런 최후의 어떤 카드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0: 예.
1: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0: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하나씩 여쭤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것만 보면은, 북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은 없고, 탄도미사일을 한 최근에 계속 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미연합훈련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를 김여정 부장이 또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부정적인 신호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1: 그렇게 그 긍정 부정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0: 예.
1: 특히 김여정 그 부장의 그 입장,

0: 비꼬 왔어요. 가긍스럽다고 이제 가련하다는 예. 얘기입니다.
1: 예.
0: 굉장히 어려운 한자만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내놓는 얘기고 전면 취소를 한다는 얘기를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하는 메시지입니다.
1: 예.
0: 두 번째 그 미사일 발사를 이 한미연합훈련이 이 예정돼 있던 며칠 전에 1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12일 날 한 6발인가 쏘고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결정으로 8월 20일 날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끝나는데 이제 그 그때 끝날 때쯤 하는 시간에 5시 오후 5시에 10발을 쏘았단 말이죠.
1: 예.
0: 그 얘기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던데 저는 그동안에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쭉 북한의 뭐 말 쪽에 숨어 있는 그 이 무슨 지뢰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쪽문은 어디 열려 있는지 그런 걸 쭉 살피던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내년에 이 훈련 절대로 하면 안 돼. 말하자면 또 오지 마. 뭐 항공모함이 나타나거나 정찰기가 나타나면 우리 미사일을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1: 예.
0: 겁나면 오지 마 하는 그런 메시지지. 그 무슨 뭐 만나자 그러는데 그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쏜 건 아닙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훨씬 적극적이에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를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 중국의 중순이죠. 11월 중순에 APEC 정상회담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데 여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루비오 국무장관 방한 뭐 한미 사전 조율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세 번은 만났지만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석도 보면은 최고 존엄의 상처 생채기가 났다. 그러니까 최고 존엄이 움직였는데 성과가 없는 거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김정은이 움직여야 된다면 무조건 이 자기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전제 조건들 뭐 북한이 내세울 만한 거 요구 조건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야지 가능한 건가요?
0: 전제 조건은 일단 전제 조건 분명했어요. 무슨 비핵화 얘기를 꺼내려면은 정상회담 꿈도 꾸지 마라. 비핵화를 위해서 무슨 뭐 나한테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나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핵화 말도 꺼내지 말고
1: 예.
0: 만난다면은 우리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걸 먼저 분명히 하고 뭐 공동성명에도 그거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김정은 속셈으로는 지금 그때 싱가포르에서 약속을 트럼프가 하기를 북미 수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1: 예.
0: 그다음에 또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별도의 그 이 회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교를 위한 기본 법적 조건입니다.
1: 예.
0: 전쟁을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6.25전쟁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지 않았어요. 중국도 여기 관계가 있고
1: 예.
0: 그 전쟁을 했던 국가들끼리는 수교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교와 평화협정 표류의 관계입니다.
1: 예.
0: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진전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수교를 하는데 그때 약속했고 해놓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지만 이번에 만나고 난 뒤에는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도 1개월 이내에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같은 건 내가 준비하고 있다.
1: 예.
0: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를 그때 18년에 했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도 하여튼 북미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유관국들 회담을 바로 해서 수교 문제와 이것이 표리의 관계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그걸 동시병행으로 가자 투트랙으로 그런 준비를 하자 하는 얘기까지 이제 그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북 제재 해제.
1: 예.
0: 물론 북러 관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착이 돼서 여러 가지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 예.
0: 그런데 그거는 그 북한이 지금 경제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충분한 지원은 아닙니다. 아,
1: 현상 유지하는
0: 그렇지.
1: 정도.
0: 예. 예, 예.

0: 그다음에 또 중국과 북 그러니까 북러 관계가 밀착이 되니까 중국도 어 그 북한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1: 지원을 금년, 많이 해주고
0: 예, 금년 6월 8, 9일 날 시진핑이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예. 북중 경제협력 관계를 활성화시키기로 이제 했고 실제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북한 경제 규모로 볼 때 갈증을 해소한 정도지 이제 배가 부르다 내지는 맛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아직은.
1: 예.
0: 바로 그 북한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경제난 극복을 플러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부자재나 자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얘기를 할 때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1: 예.
0: 지금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피스메이킹이라면
1: 예.
0: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트럼프가 가지고 가야 될 보따리들
1: 예.
0: 이걸 챙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령 이제 그 실무적인 협상을 먼저 좀 해라. 그 코치를 좀 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이제 장관님이 정리해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비핵화 비읍도 꺼내지 마라 일단.
0: 핵도 없다. 핵도 없다.
1: 우리는 핵 보유국인 거 인정해라. 그리고 평화협정 맺고 수교 맺고 그리고 대북제재 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고 미국도 원하는 게 있고 한국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스매칭이 되게 협상이라는 게 항상 일방적이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대로 다 해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란한테도 퍼주더니 이제 북한한테도 퍼줘 이러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뭔가를 얻어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뭐 본토로 가져와가지고 해체를 하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화협정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북한이?
0: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 무슨 김정은이 필요한 것을 그 충족시켜준 뒤에 미국도 뭘 챙겨야 된다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지금.
1: 아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네, 지금.
0: 일단 김정은과 만나서 내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큰 소리 쳤지만 해결 못했고. 또 이스라엘 꼬 네타냐후 꼬이에 빠져가 이란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는 그야말로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1: 예.
0: 적어도 지금 그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 대중 압박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조금은 우리한테 미국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미북 관계가 개선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 편에 놔두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의 힘이 세지니까.
1: 예.
0: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번 선거에 나를 좀 찍어달라는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북한이 줄 게 뭐 있어요?
1: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는 크게 보면 핵무기 그리고 ICBM 이렇게
0: 붙이잖아요. 그렇지.
1: 예예.
0: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트럼프로서는 핵무기가 지금 그 북한이 57기를 가지고 있다는 숫자까지 그 적시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암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그 저 헬기장 무슨 착공식인지 뭐 기공식에서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비핵화 얘기는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해버리지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비핵화는 이제 틀렸다.
1: 아.
0: 57기나 가지고 있다.
1: 예.
0: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때 작년 8월 달 노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동결 그다음에 축소 먼 훗날 비핵화 이 3단계를 놓고 볼 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재명 한국의 그 사우스 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동결부터 시작한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1: 더 생산하지는 마라.
0: 그렇지.
1: 핵무기를.
0: 그다음에 네. 트럼프로서는 뭐를 받아내면은 그런 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북한이 ICBM 만 4,5천 킬로짜리 그 비거리가 나오는 ICBM을 개발하지 않겠다.
1: 예.
0: 더 이상. 그다음에 그 이 탄두도 그 이 전략핵이 있고 뭐 전술핵이 있는데 좀 작고 짧은 거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전술핵이라고 그러는데
1: 예.
0: 작은 것은 만들지만은 큰 것은 안 만들겠다. 내지는 막 핵탄두는 더 이상 안 만들겠다. 미국이 내가 필요한 것만 다 그 보장을 해준다면은 핵탄두는 57개에서 멈추고 앞으로 관련국들 그 다자 회담을 통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축소 내지는 감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정도.
1: 예.
0: 그러니까 핵폭탄을 싣고 미국 대륙으로 날아올 수 있는 ICBM을 만들지도 않고 그런 시험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정도면은 트럼프로서는 내가 근거 얻어냈다는 식으로 할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근데 우리는 이제 남는 게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ICBM 야 이제 뭐 만들지 마. 예를 들면은 이거 이제 우리 본토 위협하지 마. 북한이 그거 말을 따를지도 모르겠으면 어쨌든 그래서 가져가면은 전술핵만 만들어 그러면은 전술핵은 사실상 남한을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0: 글쎄,
1: 우려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0: 글쎄, 그러니까.
1: 그럼 우리나라의 보수 강경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0: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 수교 문제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연락사무소 개설, 그다음에 평화 체제를 그 논의하기 위한 그 사자회담 그 개시, 그다음에 또 경제 제재 대폭 완화 정도 선물을 주면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1: 예.
0: 우리는 이제 그 미국으로서는 미국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쏘지 않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정도면 만족하겠지만 전술핵은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고 그럼 우리는 미국을 다시 설득을 해서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답시고 들고 나갔던 전술핵.
1: 예.
0: 그건 다시 좀 갖다 놔라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핵 균형을 맞춘다?
0: 그렇죠.
1: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면 전략 자산 전개 얘기를 하면서 핵을 한반도에 놓지 않겠다라는 거가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전략 자산을 전개해 주는 거지. 뭐 무슨 핵무기를 만들거나 뭐 이런 배치하거나 이런 거는
0: 근데 이제
1: 있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그때는 예.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입장이었을 때 얘기해요.
1: 아. 그러니까
0: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면 전술핵도 남쪽의 전술핵도 필요가 없는 거지.
1: 예.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북한이 핵탄두를 쉬운 7개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비핵화 얘기는 안 꺼내겠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이제 북한의 핵은 이제 일단 있는 걸로 인정하는데 뭐 그때 상황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는데 이건 한미동맹 뭐 핵우산만 펴준다 일 있으면 쏘아준다 그거 안 된다.
1: 아,
0: 갖다 놔.
1: 갖다 놔야 된다.
0: 예. 갖다 놓으라고 우리가 때를 써야죠.
1: 그러면은 그동안 소위 말해서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뭐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수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도 사실은 그동안에 그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핵화를 그렇게 북한 핑계대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1: 예.
0: 이 핵 문제 때문에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핵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그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한국에 대한 그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들었던 소위 자기네들의 대한 한국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 진심인 걸로 알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국제 정치나 외교의 진심이 어디 있어요?
1: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재명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전에 장관님이 얘기했듯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거를 원하고 있으니 회담을 성사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한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대화 채널을 다시 열거나 뭐 이럴
0: 그건 필요성? 지금은 어렵습니다.
1: 아, 지금 힘드나요?
0: 아, 그리고 아까 그 이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그 NSC 뭐 비서실장을 했다고 그런 프레드 폴라이츠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연구소에 있는데 뭐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아메리카 퍼스트 무슨 뭐 이 폴리시 인스티튜트 뭐인데 거기 부소장이라는 사람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라.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려주는

0: 챙겨가라고는 보따리를 챙겨야만 김정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 예.
0: 그 사람이 볼 때도. 그리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냥 11월 18일 19일 선전에서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때 만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사실 트럼프로서는 11월 3일 날 실시되는 그 중간 선거에서 뭐 지든지 이기든지 일이 끝나고는 안 되기 때문에
1: 예.
0: 11월 18일 19 그 20일 그 어간에 그 김정은 만나봐야 그 사또딸한테 나팔 보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좀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반기계라 10월 중으로 땡겨야 돼요.
1: 아 10월 중에 봐야 된다.
0: 그래서 미국에서 뭐 가끔 이제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뭐 단어를 쓰는 용어를 쓰는 뭐 하겠는데
1: 예.
0: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그걸로 만들어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1: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지금.
0: 시간이 별로 없죠.
1: 이게 대통령 8월 다 끝났고 지금 9월, 어? 10월 두 달 남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0: 아니 9월 이제 8월 다 지났고 9월.
1: 예.
0: 근데 뭐 그 저 9월 중 10월 중순이면 한 달 반 40일 남았는데 아 추석이야 뭐 아유 일이 그 중요한 일이 있는데 추석 연휴 쉬고 일하려고 하면 됩니까? 아,
1: 죄송합니다. 예.
0: 아니, 그럼 안 되지.
1: 예.
0: 그리고 정치의 세계에서 그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긴 시간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도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한 달 반이면은 40이면 뭐 그 이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동북아 지역에서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고 마침 미국 쪽에서도 먼저 김정은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라 하는 예. 얘기고 또 하나 그게 되고 나면은 마크 루비오 장관이 이제 평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1: 예.
0: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난 뒤에 마크 루비오를 보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서 같은 것은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사전에 약속음을 써줘야 될 거예요.
1: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밑에서부터 위로.
0: 예. 그렇죠. 일단 횡적으로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정도는 되겠어 하는 얘기를 루비오가 직접 가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김정은 보고서 동의 받으면 거기서 이제 약속금 써주고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것은 그냥 세리머니예요 그때는.
1: 그러니까 그때도 네. 위에서부터 하다가 이게 세부가 조율이 안 돼가지고 어그러졌던 게 있으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 좀 더 세밀하게 사전에 조율해다.
0: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잘 되니까 그다음 2차 회담을 2019년 2월 달에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1: 예.
0: 그때 남북 간에도 얘기가 잘 됐었고 한미 간에도 얘기가 잘 됐고 미북 간에도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야말로 되게 일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게 됐었는데 그걸 판을 깬 것이 눈에 겉으로 드러나기는 볼튼이라는 사람이지만
1: 예.
0: 볼튼을 뒤에 조정해서 네가 들어가서 판깨라고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한 게 그 당시에 아베 전 총리였었습니다.
1: 아 일본이
0: 그럼요. 그건 볼튼이 나와서 얘기했잖아 나중에.
1: 예.
0: 아베의 심부름으로 내가 했다.
1: 일본이 왜요?
0: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서 동북아의 평화가 오면은 자유대 해외 출병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못해요.
1: 평화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서 동아시아가 불안정해야 된다.
0: 그렇지.
1: 아.
0: 자유대 해외 출병이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계속 오히려 악화돼야 돼.
1: 예.
0: 이번에 다카이치는 일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카이치가 아베 못지않게 그부래요.
1: 예, 강경파.
0: 글쎄,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헌법 개정하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지금 뭐 다카이치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지는 지지도 때문에 일을 벌려버릴지도 모르는데. 그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또는 예. 회담 그 주변 그 시점에 일본이 뒤에서 지난번처럼 2018년 2019년 2월 말 아베가 뒤에서 볼튼을 움직여가지고 트럼프로 하여금 판을 깨도록 만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말하자면 시즌 2 아베 시즌 2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이재명 대통령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좀
0: 예, 예.
1: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고

0: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제 조선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좀 가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통일이 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그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전 그러니까 1991년 12월 13일 날 그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체결된 남북 총리급 그 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문총리 연영무기라는 이름으로 그 국가 이름을 쓰고 공식 직함을 써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0: 예.
1: 그 후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일 정식 국호를 쓰고 정식 직함을 쓴 그 합의서들이 뭐 정상급, 총리급,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 1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는 지금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110번 이상 썼는데 이제 와가지고 북한이 2024년 1월 15일날 최고인민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 또는 한국 그럽니다.
0: 예.
1: 그 거기다가 그러니까 헌법 3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헌법 3조를 놔두고도 그대로 놔두고도 이미 합의서에는 대한민국 또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110번 이상 썼는데 지금 와서 말로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 헌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소급해서 정상회담 다 무효지.
0: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장관님 모시고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어제 발견이 됐습니다. 부검 결과 오늘 최종 확인이 되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사흘 동안 실종자 4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 경찰의 사건 종결 관리 시스템 문제가 불거졌고 오는 10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전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이 사건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5월 12일 날 장미란 씨, 37세 여성 장미란 씨가 제주도에서 집 밖으로 나섰는데 그 사흘 뒤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근데 담당 결찰관이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 남자친구하고는 통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계속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 달 뒤에 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재신고 과정 끝에 이 과정을 추적을 하다가 담당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졌고 어제 수색을 재개했는데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약간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1: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간 터질 일이다.
0: 예.
1: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 시스템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다 은폐돼 있고 그리고 수사관이 전문성이 없고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너무 부실하다. 그거를 이제 땜질식으로 막아오다가 결국은 이렇게 터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약한 제주도부터 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언젠가 터질 일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수사 전문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뭐 수사도 수사인데 이제 실종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수색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좀 좁혀서 좀 보면은 거기에도 전문성이 없는 건가요, 경찰이?
1: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일이 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뭐 가출이든 실종이든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뭐 자살하러 나간 건지 아니면 그냥 나간 건지를 미국의 911 콜센터는 그게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요.
0: 예.
1: 그러면 처음 신고됐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바로 해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올리고 전문적인 담당성 안에서 배당하고 이게 지금 다 주먹비입 구구식으로 된 거가 지금 드러난 거죠. 그 중에서 A경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부실하고 더 무능한 사람한테 걸려서 더 큰 문제가 터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0: 그러니까 그날 A경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지금 당직을 쓴 거고 그 구조가 당직을 쓰는 사람한테 이게 이제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1: 그렇죠. 바로 이게 툭 전조로 쳐지는 거죠.
0: 예.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개선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한테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식으로 911처럼 애초에 콜을 받는 쪽부터 일종의 그 가름마를 타야 줘야 되는 거고.
0: 예.
1: 그리고 그거는 애초에 시스템의 기록이 남겨져야 되고. 그리고 112 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0: 예.
1: 지금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수기로 하는 거죠. 수기로 한다는 것은 담당자, 그 부경장이 담당자가 임의로 삭제해도 기록을 알 수 없으니까 연동시킨다는 건 기록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0: 예.
1: 근데 왜 연동을 안 시켰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연동시켜버리면은 그 실종 전체 과정을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출되면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0: 그거를 노출이 되면은 뭐가 문제인가요?
1: 아니, 안 되죠. 아니 당연히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0: 예예.
1: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실종 수사팀의 역량이 안 되고.
0: 아.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 위험성 평가를 담당자가 자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를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0: 그렇군요.
1: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일단 예. 예,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이 부경장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를 안 했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가족들한테 통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사건은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끝낸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게 관행적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위에서 크로스 체킹을 하는 시스템이 없는 건지 이게 좀 일단 궁금해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가 이렇게 주먹구구 시킨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한 기록이나 통화 기록을 자동적으로 수사 기록 철에 올려야지 맞는 거잖아요.
0: 예.
1: 누가 봐도 어느 회사나 똑같잖아요. 자기가 업무한 거를 업무 철에 철남을 해는 게 맞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경찰은 자동으로 안 되고 자의적으로 거기서 골라갖고 올릴 거 올리고 안 올릴 거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경장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책상에 앉아갖고 머릿속으로 통화했다고 하고 그냥 파일도 안 올리고 그냥 거기 삭제해버린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연동이 안 돼 있으니까.
0: 그렇군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절대 저는 이 사람을 변호하는 건 아닌데 뭐 추정컨대 웬만한 실종신고의 한 90%는 대략적으로 가출신고가 많고 며칠이면 돌아오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것도 을에 그르려니 하고 지금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1: 그건 변명인 거고.
0: 예예예. 예, 예.
1: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추정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업무의 과부하라고 하는 것 경찰 중에 업무 과부하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0: 예.
1: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다 거기에 맞게끔 업무가 과부하면은 팀장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그 뭐 부서를 이동시킨다든가 이런 다른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건데
0: 예.
1: 본인은 그거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삭제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얻은 거죠.
0: 그렇군요. 그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오늘 뭐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실종자 사망자만 지금 뭐 네 명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지난달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이 A 경장이 비슷하게 허위 종결한 혐의를 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배상훈 교수님은 가족 관계나 이런 상황을 보고 나중에 문제 제기가 덜 될 사건은 골라서 이 A 경장이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다른 데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1: 그건 거의 100%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장미란 씨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또 여기 와서 소위 말하는 남자친구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신고 내용을 보니까 약간 다툰 것 같고
0: 예.
1: 그러면 싸워서 나갔다고 하니까 남자친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육지 사람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걸 금방 알아채죠.
0: 예.
1: 그리고 그 60대 남성도 비슷한 경우니까 이거는 뭐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재신고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또는 재신고된다 하더라도 변명거리가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 사람만 골라갖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0: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저기 제주경찰청에서는 A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지금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한다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교수님은 좀 보시는 거죠?
1: 네, 뭐 왜냐하면 사이클을 보면은 그래도 한 서너 건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 당직할 때 이거 팀원 숫자 하면은 298 하면 한 서너 건 이상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거 보는 거죠.
0: 그렇군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금 경찰의 이 조직 개혁 개편을 지금 강력하게 지시를 했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신고 시스템이 공개가 되지 않고 연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런 실종 관련해서 뭐 이렇게 신고뿐만이 아니라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 시스템이 미비하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하신 적, 장용기 사건 때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1: 예,
0: 그때 출연하셨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일단은 뭐 실종 수사팀이 전국의 수사 실종이라고 하는 데 수사의 어떤 현원이 한 800에서 900명인데
0: 예.
1: 그렇게 생각하면 전국의 경찰서를 나눠보면은 한 경찰서당 한 팀에 한 3명 그리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런 그렇게 되면 한 팀이 3명 정도 안쪽이고 그러면 이 실종 수사팀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그 기피 부서 같은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일종의 그 성과를 못 내는 부서,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는 부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0: 예.
1: 거기에 역량을 투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나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이 부경장처럼 약간 그 문제 있는 경찰이가 여기를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코스가 되는 거고
0: 예.
1: 모든 실종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경찰이 와서 처리 자체가 무능하게 될 수 있는 아까 말한 시스템도 연결된 두 세 예. 가지가 같이 연결돼서 이 최극 최악의 비극이 나타난 거죠. 실종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경찰의 전체 수사 시스템 자체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0: 예.
1: 투명하지 않다는 거는 개개인 수사관이나 개개인 어떤 수사팀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0: 아, 몰라요?
1: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보고서를 올려갖고 올려야 되는데
0: 예.
1: 예를 들면 A라는 수사를 하고 그냥 안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0: 위에 팀장한테 보고하고 그게 이제 과장한테 보고하고 그게 서장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맞죠.
0: 예.
1: 해야지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딱히 제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0: 그렇군요.
1: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0: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찰 외부의 제3의 관리 감독 장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 수사 필터링 이것만 놓고 보면은 다른 나라의 예도 좀 있지만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초기 위험도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겁니다.
0: 예.
1: 또 말하자면 이게 뭐 성평등부에 맡기든 아니면 평가만. 그래서 그 평가가 위험도가 일정 높았을 때 무조건 이건 삭제할 수 없고 수사를 하게끔 코드 예. 제로가 발령되게끔 하거나 이렇게 외부 감시가 곳곳에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경찰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경찰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0: 아, 신고가 오면은 그냥 뭉개고 아유 그거 뭐 집에 잠깐 가출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뭉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리고 그 뭉갠 거를 팀장이 발각을 하는 게 나을까요? 똑같이 뭉개는 게 나을까요?
0: 아
1: 발각을 해버리면 자기도 걸립니다. 자기도 예. 저기 관리 부실로. 그럼 팀장도 그러면 과장은 어떨까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로 연결됩니다. 관리감독의 부실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태의 부경장이 사고 쳤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부경장을 징계라고 막 드러낼 것 같지만은
0: 예.
1: 우리가 조직사회를 아는 것처럼 안 하잖아요.
0: 아, 그러니까 군대 그렇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예, 예. 사고 치면은
1: 예, 예.
0: 그 위에 줄줄이 징계 받느니 그냥 은폐하고 넘어가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러니까.
1: 촬영하면 어떻습니까? 차단에 자기 부대 동원해서 잡아들여서 아무 일 없던 걸로 제로 만들어버리죠.
0: 예.
1: 예를 들면 옛날 얘기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경장이 이렇게 간이 크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분명히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0: 아.
1: 이거를 막고 하다 보니까 끝에서 터져버린 거죠.
0: 예.
1: 오늘 지금 팀장, 과장, 서장 다 직무 배제됐습니다.
0: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까지 이제 다.
1: 싹 다 그렇게 됐죠.
0: 예.
1: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이게 구조적인 시스템상의 문제예요.
0: 예.
1: 알면서도 사실은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죠. 왜?
0: 알겠습니다.
1: 어쨌든 누구를 쳐내야 되는데
0: 예.
1: 경찰의 구성원은 쳐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0: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찰 내부에 좀 폐쇄된 조직 문화 그리고 이게 이제 검증이 안 되는 문제, 보고가 체계가 확립이 안 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정치권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10월 달에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는 검찰의 보안수사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프로파일러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지난번에 이제 시사중국의 그 서보학 교수님과 토론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0: 예.
1: 경찰 내부의 필터링 작동이 되는가가 저는 먼저다. 그게 안 되면 보안사건이든 외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경찰 내부에 자체적으로 필터링 되면서 외부적인 요소를 작동시켜서 그게 되면은 이건 보안사건하고 무관한 문제가 되는데
0: 예.
1: 그게 경찰의 지금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으면 진짜 보안수사권이라도 또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거죠.
0: 아.
1: 그 문제라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근데 요 실종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보안 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 아니죠. 왜냐하면 예. 이거는 그건 관련. 왜냐하면 이건 수사가 아니라 일종의 뭐 내사 같은 개념이니까.
0: 예.
1: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말장난일 것 같고 경찰이 하는 행위가 다 포괄적으로 수사입니다. 근데 그 수사를 자체적으로 제대로 못 해낸다는 거잖아요.
0: 예.
1: 그 못 해내면은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어떤 조직이든 뭘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냥 이대로 뭉개면은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인데. 그러니까 최악의 수는 보안 사건을 부활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은 일부 동의가 되는 건데.
0: 예.
1: 직접적으로 지금 보안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0: 그렇군요. 그 이 A 경장이 이제 묵살한 신고 전화 중에서 좀 디테일을 보면은 그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지내라 이렇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빚이 많고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도 했다라는 가족의 신고에도 이거를 무사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무사하다고 하고 종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개인의 좀 이상한 일탈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A경장은?
1: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그 신고된 전화의 녹취가 자동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1: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A 사건을 맡고 있는 어떤 것의 신고가 다른 신고가 들어와서 그 신고된 게 자동적으로 경찰청 서버의 실종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0: 예.
1: 이걸 함부로 삭제 못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임의로 전화를 받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사를 한 건지 장난을 친 건지 모르게 되는 시스템,
0: 예.
1: 투명하게 되는 시스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리울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부 캠퍼스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엔 저녁 시간쯤 누군가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대부분은 한잔하는 분위기였었죠. 이제는 퇴근 후 번개 소모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러닝이나 독서는 뭐 이미 보편화됐고요. 최근에는 쌓아둔 이메일 답장이나 밀린 공과금 납부까지 함께 모여서 처리한 뒤에 쿨하게 헤어지는 모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일 땐 귀찮고 미뤄뒀던 일이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지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게 되나 봅니다. 사람을 만나기 가장 좋은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유영석, 장필순, 박학기, 오태오가 함께 부른 우리 모두 여기에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덥고 습한 하루였죠. 참 이렇게 더웠던 8월 말이 또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더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음주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퇴근 후에 한잔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죠. 대신에 뭐 러닝이나 독서 소모임 같은 그런 작은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 요즘은 또 이메일 답장이나 공과금 납부처럼 귀찮아서 미루었던 일을 모여서 하는 모임도 꽤 많다고 하네요. 참 그렇게 각자 잡무 처리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게 요즘 세계적인 이 젊은이들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아 이거 뭐 글쎄 이거 트렌드라고 하니까 저도 지인들 중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이런 작은 모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우리는 만나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참 이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그리고 또 누구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AI가 있잖아요. 이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그 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보고 싶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러는가 봐요. 그죠? 자, 뭐 밖에 굳이 나가서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라디오에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큰 힐링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돼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금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음자풍 가족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칸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이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김명숙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명숙님 어서오세요. 김상은님께서도 오늘도 출석했어요. 어서오세요 상은님. 김현주님께서 오늘도 무사고로 퇴근이네요. 노래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네, 현주님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65님께서 쫑디 달이 정말 너무 둥그런 해질녘 사진 보내봐요. 우리나라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저녁 먹고 걸으러 왔는데 달에게 소원 빌고 싶을 정도네요. 오늘도 음주풍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익산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사진도 직접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아유 너무 멋지네요. 미륵사지 석탑은 너무 유명한 석탑인데 아마 분명히 봤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근처에 살았었어서 제가 분명히 보러 갔을 텐데 선뜻 기억은 안 나요. 아, 근데 정말 오랜만에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멋진 탑입니다. 사진 감사해요. 이재진님께서 네, 덥긴 하지만 저 어제보다는 견딜만 했던 하루 같아요. 오늘 이른 아침 비 왔는데 중디 그 이후에 하늘 정말 더 높고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네, 저 있는 곳도 저 사는 곳도 밤새 비가 엄청 왔더라고요. 새벽에 천둥번개 소리에 잠을 잠깐 깼었어요. 예, 비가 아주 퍼붓듯이 잠깐 내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비 오고 나면 원래 좀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아니 비가 그렇게 시원하게 내렸는데도 오늘은 엄청 더운 하루였습니다. 그죠? 근데 재진님 말씀대로 덥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견딜만 했던 하루였던 걸로 이렇게 하루하루 점점 더 좋은 날씨가 되어 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가을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이미애님께서 쫑디 어제 저녁 혼자 먹길 잘했어요. 분명 일이 많아 조금 늦는다고 해놓고 방송 끝날 때까지 안 와서 전화했더니 저녁 먹으면 술 마신다고. 흥, 어찌나 화가 났는지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아니 좀 바로 온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지. 조금 늦는다고 얘기를 할 거면 그 조금이 얼마 정도 조금인지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미애님 어쩔 수 없이 다음부터도 또 늦는다고 그러면은 기다리지 말고 그냥 혼자 드셔야겠네요. 그럴 때는 혼자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메뉴를 하나 따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호라 좋아 이런 날은 내가 혼자 즐겨주겠어 이러면서 특별한 레시피에 특별한 메뉴에 그런 음식을 혼자 먹어주는 거죠. 보란듯이. 김수정님께서 퇴근하고

0: 갔다 왔는데 지금 13,000보째 걷고 있어요. 9km 걷고 있는 애청자. 와, 버스가 안 와서 걸어 올라가요. 야, 13,000보면 엄청 걸으시는 건데. 13,000보면 진짜 힘드실 텐데. 아유, 그래도 수정님 건강하시네요. 체력도 좋으시고. 자,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럽습니다, 수정님. 자, 오늘도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1: Hey yo, you wanna dance?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원곡과는 전혀 다른 매력으로 다시 태어난 의외의 리메이크 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익숙한 노래도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박효신의 어느새입니다. 이 곡은 원래 1989년 김현철 씨가 작사 작곡하고 장필순 씨가 불러서 유명한 노래죠. 박효신은 2005년 리메이크 앨범 네오 클래시시즘에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원곡이 삼바 리듬을 바탕으로 조금 가볍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들려줬다면 박효신은 여기에 R&B 스타일을 입히고 피아노를 더해서 한층 깊고 쓸쓸한 곡으로 바꿔놨는데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박효신의 목소리입니다. 젊은 날의 상처를 격하게 토해내기보다는 시간이 흐른 뒤 그 기억을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처럼 노래하죠. 그래서 같은 가사인데도 원곡과는 또 다른 쓸쓸함과 여운이 남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윤미래 씨가 몸담았던 여성 힙합 듀오 타샤니의 More Than I Can Say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미국의 락그룹 크리켓스가 1960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이후 바비 B와 레오 세이어가 차례로 다시 불렀고 특히 레오 세이어의 1980년 버전은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1999년 타샤니는 이 노래를 전혀 다른 감성으로 다시 들려줍니다. 복고적인 팝 감성이 느껴졌던 원곡과 달리 세련된 R&B와 댄서블한 힙합 사운드를 입히고 두 여성 보컬의 개성 있는 음색을 더해서 조금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재해석했는데요. 익숙한 노래인데도 어딘가 낯설게 들리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익숙함 속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매력 의외의 리메이크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박효신의 어느새 타샤니의 More Than I Can Say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원곡과 다른 매력으로 태어난 의외의 리메이크 곡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박효신 씨는 뭐 어떤 노래를 불러도 박효신의 노래로 만들고야 마는 정말 독보적인 보컬리스트죠. 그리고 타샤니의 노래는 아유 이게 진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윤미래 씨의 어릴 적 목소리가 그 선명하고 까랑까랑했던 그 목소리가 들려서 참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김혜영님께서 중디님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었네요. 역시 혼자 있을 땐 치킨 한 마리입니다. 오늘 월급날인데 치킨 시켜야겠습니다. 제 어떤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연의 맥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그 가족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올 때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메뉴를 좀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혜영님 그거 맞죠? 아 오늘 월급날인데 혜영님만을 위한 특별한 메뉴 치킨 한 마리면은 뭐 굉장히 소박하네요. 하지만 그 소박한 메뉴가 엄청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즐기시길 바랍니다. 혜영님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류영진님께서 고2 아들 어제 개학했는데 화목은 석식 급식 먹고 와서 너무 좋네요. 얼마 만에 가지는 여유로운 저녁인지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주세요. 네, 영진님 여유있는 저녁 만끽하시라고 신청해 주신 노래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릴게요.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 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492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지난 주말에 길고양이가 저희 가족을 선택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귀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는데요. 고양이가 길 생활에 지쳤는지 저희 집에서 편하게 하루 꼬박 잠만 자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엔 나이가 지긋한 애완견이 있고 고양이까지 평생 돌볼 자신이 없어서 주위에 고양이 집사 되어줄 분을 찾게 됐고 임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글쎄, 바로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분이 나타난 거 있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런 인연이 되려고 고양이가 저희 가족을 놓지 않았던 걸까요? 이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4922님의 사연에 들려드린 노래는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였습니다. 4922님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 고양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밖에서 길에서 지내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꿀잠 자고 있는 녀석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네요. 또 좋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그곳에 가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4922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진경님께서 화요일은 왠지 뭔가 하루 시작도 분주한데 겁나 시간은 빨리 가고 아쉬움. 오늘 그만큼 바쁘게 열심히 하루를 살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진경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소름 돋는 악역을 연기하며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 또 두 교황에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역할을 맡기도 했던 세계적인 명배우 앤서니 홉킨스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4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6살 무렵부터 즉흥 연주를 시작했으며, 10대였던 1950년대에는 지역 연극을 위한 음악도 작곡했는데요. 그는 음악은 나의 첫 번째 바람이자 소원이었다라고 늘 얘기했고 평생을 연기와 작곡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9살이 된 앤서니 홉킨스는 생애 최초의 클래식 작곡 앨범 Life is a Dream을 발표했는데요. 수록된 음악에 대한 설명을 보면 홉킨스의 음악적 자서전 같은 느낌입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찾았던 영화관의 추억, 1960년대 공연 리허설 전 무대 뒤에서 피아노 즉흥 연주를 하다 만들어낸 선율, 아내와 조카를 향한 마음이 담긴 멜로디 등등 60여 년에 걸쳐 만들어낸 관현악곡 12곡이 앨범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앤서니 홉킨스의 첫 음악 발표를 위해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1981년생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흔쾌히 지휘했고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윈체스터 대성당 소년 합창단까지 참여했다고 합니다. 홉킨스는 이번 음반 판매 수익 일부를 베네수엘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UN 개발 계획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90대를 앞둔 배우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음악이 세상에 나왔다니 너무나 감동이죠. 그의 연기만큼이나 음악도 깊은 여운을 전해줄 듯합니다.

음악인인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영화 Star is Born의 OST죠.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 부른 Shallow였습니다. 앤서니 홉킨스 배우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한 배우니까. 1937년생이라고 하는데 그 연세에 생애 최초로 클래식 작곡의 앨범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와, 참 너무 대단하고 너무 멋진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을 위해 참여한 구스타보 두다멜이란 지휘자는 40대의 지휘자인데 굉장히 힙하면서도 아주 뛰어난 실력의 지휘자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80대 후반의 배우와 40대 지휘자가 만난 것도 특별한데 이렇게 명배우와 명지휘자를 연결시켜준 인물이 바로 이 Star is Born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우 브래들리 쿠퍼였다고 해요. 와, 참 이 앤서니 홉킨스가 어릴 적 꿈이 그 뮤지션, 음악가였다는 사실도 참 놀라운데 최고의 배우로 화려한 그런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어릴 적 꿈을 놓지 않고 계속 음악 작업을 해왔다는 것도 참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앨범 공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베네수엘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UN 개발 계획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 그 소식도 그 이야기도 참 어느 하나 멋지지 않은 면이 없는 그런 앤서니 홉킨스네요. 연세가 많으신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좀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님께서 양들의 침묵 책으로 읽은 생각이 나네요 라고. 맞아요. 저도 양들의 침묵은 영화를 먼저 보고 너무 재밌어서 책이 궁금해져서 책으로 읽었던 그때 기억이 나네요.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0: 네. 이제 곧 9월이에요.
1: 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0: 그죠?
1: 며칠 안 남았습니다.
0: 이제 9월 되면 가을인데 가을 네. 되면 또 재즈 페스티벌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그렇죠. 들릴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네. 네. 9월부터 전국에서 아직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9월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요. 9월 첫 주부터 전국에서 크게 작게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전라도 쪽 지리산에서도 있고요. 지리산 네. 재즈 페스티벌 있고 인천에서는 이제 트라이벌 재즈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전에서는 또 제대전에서도 재즈 페스티벌이 각 주마다 9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뭐 10월 되면은 이제 자라섬하고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이렇게 있고요. 페스티벌 외에도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들이 10월, 11월에 자신들의 이제 단독 콘서트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네, 아유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가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 근처에 네. 어떤 페스티벌, 어떤 공연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셔서 올 가을에는 그런 멋진 공연 네. 그곳에 함께해 주시는 것도 좋은 가을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이 시간 어떤 음악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1: 예, 매달 마지막 주는 이제 재즈 주간으로 재즈곡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누구나 아는 곡들이 있죠. 예, 뭐 이걸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아는 맛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그 라디오나 아니면 뭐 TV나 CF나 영화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곡들은 선율을 들으면 이제 아는 곡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은 아는 재즈곡, 아티스트와 공명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귀에 익숙해서 아는 곡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0: 아, 좋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곡부터 소개시켜 주세요.
1: 네, 색소폰 연주자인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연주하는 모베로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이건 아마 곡 제목이 조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영화 음악이죠. 예, 동명의 영화 음악입니다. 1990년에 개봉한 모베로 블루스라는 영화의 주제곡. 그래서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모베로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0: 네.
1: 연주자는 이제 브랜포드 마샬리스는 뭐 당연히 실제 요즘도 활동하는 재즈의 거장이고요. 영화에서는 출연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재즈 영화인 경우 재즈 연주자가 연주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0: 네.
1: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고 영화 배우들이 연주자 역할을 실제 다 했습니다.
0: 네.
1: 물론 이제 OST는 실제 그 진짜 연주자가 녹음을 했고요.
0: 네.
1: 여기에 트럼페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페터의 약간 이제 굴곡진 인생을 잘 그려놓은 영화인데요.
0: 네.
1: 여기 그 흑인 트럼페터 역할을 덴젤 워싱턴이 맡았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덴젤 워싱턴이고요. 그다음 조연에 또 여러 흑인 배우들이 등장해서 트럼펫,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는 장면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주제곡인 모베로 블루스가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0: 네.
1: 곡은 이제 영화 감독은 스파이크 리 감독.
0: 네.
1: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그 이 주제곡은 그 스파이크 리 아버지인 빌 리라는 연주자가 있는데 원래 재즈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곡을 직접 작곡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만든 곡을 아들이 만든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됐던 곡이죠. 그래서
0: 네.
1: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즐겨 듣고 좋아하는 영화 주제곡이 됐습니다.
0: 네. 아마 이 제목은 익숙하실 텐데 선뜻 그 선율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네, 네, 네.
0: 하지만 아마
1: 들으시면?
0: 처음 시작하자마자 네. 아, 이거 다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음악 듣는 동안 이 음악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네. 브랜포드 마샬리스의 모 베럴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이재진님께서 와우 모 베럴 블루스. 류영진님께서 이 음악 알아요 알아요. 8439님께서는 지금 듣는 이 곡 한때는 CM송으로 많이 쓰였었죠. 김현준님께서 아 추억 생각나게 만드는 재즈. 양수정님께서는 김광현 편집장님 오신 시간 맞춰서 들어왔어요. 매달 말 재즈 특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라고. 아, 이 청취자들의 이런 그 사연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네. 뿌듯해요. 그죠?
1: 그럼요. 네.
0: 네. 자, 제가 분명히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듣기 전에 말씀드렸죠. 아, 첫 단락 시작하자마자 네. 아, 이거 하실 네, 거라고.
1: 맞습니다.
0: 네, 너무나 유명한 재즈 선율이었습니다. 자,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누구나 아는 재즈 명곡이지만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두 번째 곡은 주로 이제 연주곡이 재즈에서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노래가 있는 보컬 재즈를 골라봤습니다. 보컬 하면은 이제 뭐 여왕 아니면 황제 뭐 그런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재즈 보컬의 여왕 하면은 아마 이제 엘라 피츠제럴드라는 네. 가수를 손꼽게 되고요. 그 엘라 피츠제럴드에게 많은 재능을 알려준 뭐 친오빠는 아니지만 거의 오빠와 같은 아저씨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또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네. 트럼펫터이자 재즈 보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보컬리스트가 같이 연주한 곡이 있는데요.
0: 네.
1: 다 중년의 나이가 훌쩍 지난 약간 이제 기성세대로 들어갔던 시기였던 1950년대 후반에 녹음한 칙 투 칙이라는 곡인데요. 앨범은 두 아티스트의 이름을 따서 엘라 앤 루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럴드의 엘라, 루이 암스트롱의 루이스. 그래서 재즈를 들을 때 많은 재즈를 먼저 들었던 선배들이 제일 강추하는 그러니까 재즈 들을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음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라 앤 루이스 음반이 아닐까 합니다.
0: 네. 뭐
1: 일단 두 명이 너무 재즈 능력자이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이 앨범에서 노래하고 연주한 곡이 재즈에서 아주 자주 연주되는 스탠다드 중에서도 스탠다드 대표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부터 이 앨범에 실린 곡부터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그중에 대표곡 바로 Chick to Chick이라는 곡입니다.
0: 네.
1: 이 곡은 아주 오래전 곡이고요. 1935년에 만들어진 영화음악입니다. 뭐 재즈 스탠다드가 뮤지컬과 영화음악에 많이 사용됐던 곡이 시작점이니까요. 탑펫이라는 영화음악의

0: 사용된 이후에 한 40년대 후반부터 재즈 연주자들 갖고 와서 연주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즈곡이 됐고 특히 이제 남녀가 춤을 출때 나오는 곡이었었어요. 영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같이 부르는 듀엣곡으로 또 사랑받았고요. 그 듀엣곡으로 딱 종지부를 찍은 게 바로 이 엘라와 루이의 노래였기.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합니다.
1: 네.
0: 치익 투칙이라는 거는 이제 볼을 맞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볼을 맞대고 춤을 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요. 재즈 스탠다드의 명 작곡가인 어빙 벌룬이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한 Cheek to Cheek.

0: 아, 정말 노래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시익하고 웃게 되는 루이 암스트롱의 이 목소리 너무 좋네요. 김상은님께서 커피 생각나요.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가 아마 커피 광고에도 쓰였을 거예요.
1: 예, 커피 광고, 맥주 광고,
0: 그죠?
1: 예, 여러 상품에 그잘 어울려요.
0: 그거
1: 어디
0: 진짜 그래서 이렇게
1: 넣더라도요.
0: 커피 생각난다는
1: 예.
0: 이 김상형님의 이 사연에 저도 이렇게 공감이 돼요.
1: 예.
0: 맞아. 이상하네. 생각해보니까 그 커피 광고에 쓰였던 거 생각이 나요. 아, 1735님께서 뺨을 맞대고 춤을 출때 천국에 있는 것 같다라는 달콤한 가사를 두 거장이 완벽하게 표현해낸 듯하네요. 저도 뺨 맞대고 춤추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런 거 하기가 쉽지
1: 예,
0: 좀 흔하진 않잖아요. 익숙하지
1: 익숙하진
0: 않죠.
1: 않죠. 예.
0: 그죠?
1: 손 잡는 것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춤을 춘다는 것도 그렇고, 춤을
0: 네.
1: 추는데 볼을 맞댄다는 게
0: 네.
1: 가까운 사람하고 맞대는 것도 어색하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 맞대는 건더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아, 근데 집에서
1: 네.
0: 둘이 있을 때 음악 틀어놓고
1: 뭐 말은 쉽지만 실제는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한번 해볼까요? 오늘 들어가서.
0: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음악 딱 틀어놓고 춤은 뭐 두서 없는 근본 없는 춤이 될지 모르지만 분위기 하나는 정말 너무
1: 네,
0: 좋을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네.
0: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유명한 재즈 명곡들 모아서 감상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너무 좋네요. 우리가 또 재즈 하면 뭐 어려운 곡들도
1: 맞아요. 네,
0: 많고
1: 그렇죠.
0: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장르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이렇게 진짜 그냥 들으면 아, 이곡 하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1: 맞아요.
0: 누구나
1: 예.
0: 좋다고 할수 있는 그런 곡들 함께 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 저녁
1: 맞습니다.
0: 느낌이 나네요. 자,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예. 이렇게 익숙한 재즈 곡들로 재즈 시작하시면은 재즈와 금방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곡은 연주곡으로 골랐는데요. 그 재즈에서 많이 연주되는 악기가 물론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은 이제 기본으로 있고요. 그 관악기에서 본다면 아마 색소폰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 우리가 앞서서 들었던 곡의 모베르 블루스에 이제 테너 색소폰 연주가 들어갔는데요. 다른
0: 네.
1: 악기도 사용됐지만 지금 선곡한 데이브 브루벨 콜텟의 테이크 파이브라는 곡에는 알토 색소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색소폰은 이렇게 성부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이제 합창단 성부와 동일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그래서 색소폰도 요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주선율은 알토하고 테너가 보통 맞잖아요.
0: 네.
1: 이 재즈 색소폰에서도 그네 가지 악기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가운데 두 개, 알토와 테너가 주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실 곡에서는 알토 색소폰이 연주된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밴드 이름에 이제 데브 브루벡, 리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데브 브루벡은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만든 팀에 폴 데스몬드라는 색소폰 연주자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사중주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들의 가장 대표곡인 테이크 파이브이고요. 1959년 타임 아웃이라는 음반에 실렸고 뭐 그해 전후로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음반이 히트를 치고
0: 네.
1: 재즈는 실은 싱글 커트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싱글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1: 한국식 발표하는 재즈는 싱글이 아니고 앨범으로 봤는데요. 이 테이크 파이브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싱글로도 발매될 정도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은 어디 CF에서 들었던 곡이라고 단번에 아실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또이 곡을 들을 때 아까 이제 알토 색소폰하고 또 하나 이제 좀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게그 보통은 이제 네 박자 곡이잖아요. 음악들이 뭐 왈츠 3박자도 있지만 이거는 다섯 박자의 곡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0: 네.
1: 다섯 박자가 세 박자 두 박자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게 이제 체크해 가시면서 앞에 부분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퀴즈 하나 네. 마련했거든요.
1: 네.
0: 어떤 퀴즈인지 우리 편집장님께서 네. 문제 내주시죠.
1: 재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재즈의 고향 미국 뉴올리언즈 출신으로 트럼펫 연주와 즉흥적인 노래로 사랑받은 재즈 거장은 누구일까요?
0: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1: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즈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네. 꽤 오래 장수하면서 공연을 했는데요.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한국에서도 와서 공연을 했고 전 세계를 네. 다니면서 재즈를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해서
0: 네.
1: 재즈 대사 직함을 뭐 재즈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공식은 아니지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재즈 대사 역할을 평생 하신 분. 이것도 힌트고요.
0: 네.
1: 또 하나 힌트는 우리가 이제
0: 힌트가 더 어려워요.
1: 네. 앞서서 들었던 곡 중에 한 곡을 부르셨던 분이십니다.
0: 아까 커피하고 어울린다는.
1: 네네, 네.
0: 자,
1: 이러면 이 정도면 다 아시지
0: 그러니까요.
1: 않으실까?
0: 재밌는 네. 오답 보내주셔도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답자 한 분, 재미있는 오답자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 이분 성대모사의 1인자가 있죠.
1: 뭐 그렇죠. 이제
0: 장도연 씨라고.
1: 맞아요. 개그우먼들이 흉내를 많이 내셨죠. 네.
0: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데이브
1: 브루벡
0: 쿼텟의 테이크 5 함께 들으시죠.

0: 네. 데이브 브루벡 쿼텟의 Take 5 듣고 왔습니다. 3235님께서 Take 5 저 중학교 때 가족여행하면서 차 오디오로 줄창 들었던 앨범이에요 라고. 이 음악적인 취향은 아버지였을까요? 어머니였을까요?
1: 아버님이 또 재즈를 좋아하셨던 분이시지 않을까.
0: 왠지.
1: 예, 어쨌든 운전자가 약간 음악을 선곡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0: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또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네, 전권을 네. 쥐고 흔드는 그런 집들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부모님의 어느 네. 쪽 취향이든 굉장히 멋진 네. 음악적 취향을 가진 부모님이셨네요. 아이고 참. 양수정님께서 브러쉬 스틱으로 잔잔하고 부드럽게 치는 드럼 연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퀴즈 정답 저는 알지만 안 맞출래요. 라고. 네. 맞죠? 확실하죠? 알지만 안 보내주시는 거. 우리 양수정님은 음악적인 소양이 굉장히 또 네. 깊으신 분이라서 네. 저 말은 거짓이 아닐 거예요. 진짜. 9728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첫 번째로 정답을 보내오셨어요. 루이 암스트롱. 이재진님께서는
1: 찰리 파커.
0: 네. 오늘 귀한 재즈 소개시켜 주셔서 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을 또 네. 보내주셨고요. 9728님께서는 루이 푸스트롱.
1: 오답인 거죠. 네.
0: 네. 암스트롱과 푸스트롱. 네. 나이스 트라이.
1: 네.
0: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9728님. 네. 1735님께서 정답. 가래 끓는 트럼펫. 루이 암튼 강해. 루이 비 통스트롱.
1: 아, 그 명품의 이름을 딴 거네요.
0: 네.
1: 네. 네. 재미난 오답이네요.
0: 그러니까 네. 루이비 통트롱 통스트롱.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1: 네.
0: 정답자와 오답자 추첨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네 번째 곡이네요.
1: 네, 네 번째 곡은 또 보컬곡을 골라봤습니다. 노래가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들은 주로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 남녀가 있지만 비중은 여자 보컬리스트들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0: 네.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즈가 연주곡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많은 연주자 중에 뭐 어떻게 보면 95% 이상이 다 남성입니다. 재즈 연주자들이.
0: 네.
1: 피아니스트 중에 이제 몇 분 여성들이 있고 특히 이제 예전에는 더 심했었었죠.
0: 네.
1: 그러다 보니 반대로 노래에는 여성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보컬리스트들은 한 40년대부터 아주 자주 등장해서 재즈가 이렇게 연주 쪽으로만 가는 약간 전문적으로 가는 거를 약간 이렇게 숨통을 좀 튀는 역할들을 보컬리스트가 했는데요. 몇 안 되는 남자 보컬리스트 중에서 또 대중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뭐 어떻게 보면 재즈를 넘어서 팝 보컬 미국의 대중가수로 큰 사랑을 받은 가수가 바로 네킹콜이 아닐까 합니다.
0: 네.
1: 뭐 성탄절만 되면은 네킹콜의 캐롤들은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그가 1965년, 그러니까 이제 65년에 사망을 합니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요.
0: 네.
1: 제가 알기로 40대 초반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워낙 담배를 많이 태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세 갑 네. 정도. 했으니까요. 근데 결국에 이제 4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 곡을 녹음했어요. 바로 LOVE, 러브라는 곡을
0: 네.
1: 몸이 안 좋은 상태인 64년 말에 녹음을 해서 65년 세상을 떠나는 2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쯤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사랑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은 네킹콜의 마지막 모습을 들을 수 있는. 근데 또 이율배반적으로 러브라는 노래를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를 우리 전 재즈 팬들 그리고 딸인 나탈리 콜에게 남겨주고 떠나셨던 분입니다. 65년 아예 앨범명이 LOVE이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제목으로 노래가 또 실려 있습니다.
0: 네.
1: 뭐 워낙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고 뭐 재즈 보컬스는 다 따라 불렀고요. 특히 네킹콜의 원곡은 그 이후에 수많은 영화 음악에 반복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대로. 네. 뭐 약간 로맨틱한 장면에는 이 곡만 한 곡이 없잖아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룬 밤에서도 이 곡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네킹콜의 노래입니다. Love.
2: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h.

0: 네, 네킹콜의 LOVE, Love 노래 들었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이 노래에 대한 소감을 보내주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담배에 대한 이야기만 박진경님께서 담배 겁나 태우셨네. 네. 김상은님께서는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유유. 이재진님께서 우선요 건강 위에 우리 다 아껴요. 몸 마음 모두요. 예? 다들. 이재진님께서 또 담배든 술이든 다 나쁘지만 저는 담배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3배 이상 옆에 있는 분들까지 다 아프게 하는. 아 맞아요. 담배는 진짜 자기 그 담배를 즐기는 사람 혼자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맞아요. 영향을 미치니까. 네. 아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1: 뭐 요즘은 그래도 이제 약간 상식처럼 이제 담배를 나가서 태우시잖아요.
0: 맞아요.
1: 애연가 분들도.
0: 네.
1: 예전에는 그냥 다 집에서 집에서 태우고.
0: 예전에는 식당에서 그냥.
1: 그렇죠.
0: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 피우고 막 그랬었어요.
1: 옆좌석에서
0: 약간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
1: 진짜 그렇게 바뀐 지 한 20년 정도?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해도
0: 네.
1: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서로 다 조심하고
0: 그러니까요.
1: 이제 담배를 이제 많이 안 태우는 시대가 됐죠.
0: 네. 아, 이 네킹콜이 이 폐암으로 네.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1: 얼마나 많은
0: 멋진 노래들이 네. 있었겠어요.
1: 네, 이 진짜. 노래를 녹음하던 당시가 이제 몸이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네. 좋은 노래를 불렀으니까 4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뭐 한 20년만 한갑대까지만 네. 생존해 있었다면은 얼마나 많은 노래를 그가 다시 부르고 하면서 또 많은 동료와 함께 엘라와 사라본과 남은 후배들과 듀엣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0: 아,
1: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는 말년에 굉장히 많은 녹음을 했거든요.
0: 네.
1: 그 듀엣이란 시리즈로 해가지고 많은 장르의 아티스트랑 했잖아요. 네킹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역량이 있는데요. 그런 걸 남기지 못하고 좀 갑작스럽게 이제 64년에 발병해서 65년 초에 돌아가셨으니까요.
0: 네.
1: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까 루이 암스트롱도 한국에 왔다고 했는데요. 네킹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국에 와서 그 지금 이제 세종문화회관의 전신인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서 60년대?
1: 예, 64년에. 그래서 그때 녹음한 게 아리랑 녹음한 게 있는데 그게 앨범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네킹콜 아리랑 하면요. 그 아리랑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아오리왕 해가지고요.
0: 아,
1: 노래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TV 여러 다큐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록입니다.
0: 아우 그거 꼭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재즈의 명곡에 푹 빠져드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끝곡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끝곡 그 소개시켜주기 전에 먼저 오늘 정답자와 오답자를 네.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자를 우리 편집장님께서 네. 골라주시죠.
1: 정답자는 9728번님 네, 첫 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은 0124님 오답 닐 암스트롱. 네. 네, 아주 절묘했어요.
1: 네.
0: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1: 그럼요.
0: 그죠? 닐 암스트롱은 우주 비행사죠?
1: 예, 예. 맨 처음 이제 달 네. 착륙을 했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죠.
0: 그러니까요. 자,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0124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시켜 네. 주시죠.
1: 스타일이 조금 발랄한 경쾌한 곡으로 골랐습니다. 1990년대 곡인데요. 어스3라는 팀의 켄탈루프라는 곡입니다.
0: 네.
1: 이 곡은 원곡이 원래 있습니다. 원곡은 1965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전에 발표한 허비 앤콕이라는 피아니스트가
0: 네.
1: 발표한 켄탈루프 아일랜드라는 곡을 거기에 주선율을 갖고 와서 약간 힙합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는 재즈가 힙합까지 이렇게 같이 콜라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힙합 재즈, 랩 재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이런 재즈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네. 영국의 팀인데요. 특히 영국의 DJ들. DJ들이 네. 또 힙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프 웰킨슨과 멜 짐슨이라는 영국의 두 DJ들이 자신들이 좋아했었던 옛날 재즈곡을 이렇게 믹스를 했었는데요. 네. 그걸 이제 잘 해가지고 음반사의 허락을 맡아서 93년에 Hand on the Torch라는 음반을 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실려있는 곡들은 다 50, 60년대 재즈곡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그중에 이제 가장 히트한 곡이 바로 Cantaloupe라는 곡입니다.
0: 네, 아유 또 마지막 곡 아주 재밌게 들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Us 3의 Cantaloup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도 7시 음저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이런 얘기 해도 되나?
1: 어? 네, 네.
0: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쁘네.
1: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아이, 진짜.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 말이야.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사람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순간 언제일까요? 다른 누군가와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맞죠? 우리 가톨릭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에는 매달 20일을 전후로 기부금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날은 바로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명동 밥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생계급여를 받는 날이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 가운데 얼마라도 다시 명동 밥집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참 놀랍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작은 것을 내어놓는 마음. 어쩌면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바라기에 참 아름다운 그대 듣고 왔습니다. 예,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순간이 참 많지요. 때로는 아주 작은 도움인데도 그 순간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수해 피해 입은 지역의 복구 소식을 접하다 보면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의 모습과 함께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 모습도

좀 만나게 됐는데요. 집안으로 밀려든 진흙더미 치우고 또 치워도 영 뭐 치워진 것 같지가 않죠. 그래요. 물에 젖은 물건들 정리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분들 계셨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삽의 흙을 퍼내는 일이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내가 가진 걸 조금씩 더 나누고 힘든 사람 곁에 잠시 함께 해주는 것, 그 작은 마음이 모이면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가진 걸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시간과 수고를 내어주는 것도 참 귀한 나눔이죠. 우리가 몸으로 때운다고 뭐 쉽게 말하지만 때로는 몸으로 때우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과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 꼭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나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이 네 올라왔는데요. 다들 놀러 가셨나요? 몇 개 안 올라왔는데. 황베드로님,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몸이요? 저도요. 감기가 들릴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말이라서 참 다행이었어요. 금, 토, 일 어제까지 아주 끙끙 앓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많이 좀 좋아져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와, 정말 진땀이란 진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을까. 아우, 여름에 너무 선풍기를 너무 많이 쏘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감기라는 걸 좀 알아봤습니다. 예. 예, 별빛 사랑 안젤라님, 아우 수녀님 돌아오셨군요. 아이고 아이고, 감기가 지독해요. 감사하고요. 수녀님 목소리 더 정감이 가요.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그래도 빨리 나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참 감기는 한번 걸리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홀가분해지는 거 있죠. 그거 한 번씩 걸리면 그런다 하잖아요. 정화가 된다고 몸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2037님 몸은 괜찮으세요? 감기 나으셨나요? 뭐 끝머리 조금 남았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약도 많이 먹고 잘 먹고 쉬고 그랬더니 좀 도망갔어요. 예, 항상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찬 물 많이 마시지 말고 아직도 엄청 무덥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선풍기나 아니면 냉방기 너무 그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아직도. 예, 가을이 내일 모레처럼 가까운데 아직 추위는 여름이에요.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러 열심히 왔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하루 못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우시죠?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익의 노래입니다. 기적.

최준희에게 기적 듣고 왔습니다. 예. 유채칠리아님, 네, 감기 나으셔서 기도요솔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며 사는 이웃들이 있어서 세상은 참 따뜻합니다. 노숙인들 위해 기도하면서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참 마음은 간절하나 이게 실천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죠. 거창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모든 분들 누군가가 아쉬운 뭐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게 있을까 이렇게 본당 신자들 중에도 네 도움을 주시는 손길이 있으면 나누는 거죠. 그것이 모여지면 또 말씀하신 또 더 어려운 분들에게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또 지출이 필요한데 빠듯할 때 또 생각지도 않은 또 어떤 또 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 날은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김창근님, 네. 고인이 되신 장두식 안나 할머니, 네, 83세 돌아가셨는데요. 자매님에게 영원한 빛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아이고, 83세이시면 아직은 조금 더 사셔도 될 뻔 했는데, 일찍 가신 것 같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주님께서 뭐, 알아서 모셔가셨나 봅니다. 평소에 잘 열심히 사셨나 봅니다. 안나 할머니, 예, 위해서, 예, 영원한 안식과 또 주님의 또 영접을 받으면서, 예, 가시길 바라고요. 아마도 주님 품에 지금쯤 안겨 계시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8966님, 저도 있습니다. 예, 존재 확인. 예, 알았습니다. 예. 함께 네, 라디오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저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요. 김현준님, 오늘 무사고가 기적이네요. 오, 그렇군요. 쿵 하는 소리에 가슴 철렁. 다행히도 살았네요. 와, 누가 와서 박았나요? 아니면 가다가 박혔나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어요. 쿵 하는 소리. 정말 가슴이 철렁하죠. 조심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사고가 정말 기적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많으시죠. 지금 방송 들으면서도 운전하시잖아요. 앞뒤 옆에 저는 왜 운전을 못하냐, 저는 백미러를 보는 게 너무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미러 때문에 난 못한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죽게 웃었어요. 정말 하다 보면은 백미러 다 자연히 다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게 겁난다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아 정말 저는 그게 겁나더라고요. 네. 1573님, 수연님 건강하세요. 요즘 감기가 독하고 오래가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유, 독감이라는 게 독감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사선생님 말은 찬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차가운 그 냉동 뭐라 그러나요? 에어컨, 그 다음에 선풍기, 뭐 에어컨은 많이 뭐 쏘이지는 않지만 선풍기를 밤새 켜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방이.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되게 힘들어요. 한번 걸리면. 그래도 뭐 거치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또 견뎌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힐라리오 형제님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 한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오랜만에 기도의 오솔길 청취해요. 아내가 작년 4월 중순에 좌측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매었는데 지금은 재활을 하면서 지팡이에 의지해 혼자 조금씩 걸어나가고 있어요. 오른쪽 팔도 열심히 재활하고 있답니다. 수녀님, 그땐 하늘이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죠. 지금도 아내가 저희 돌봄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있음을 그분께 감사해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요. 그리고 수녀님,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한님 임마누엘 듣고 싶습니다. 수녀님 건강하세요.

네, 힐라리오 형제님, 아이고, 그 목소리가,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시네요. 뭐라 그럴까요? 부인이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셔서 아프시게 됐을 때, 가슴이 정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아유, 그런 마음을 추스려서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아직 50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한창 삶을 살아가실 때인데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셨다니. 아유, 형제님께서 정말 느끼셨을 막막함, 두려움, 때로는 뭐 하느님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재활을 하면서 예, 지팡이에 의지해서 조금씩 걸으시고 오른팔도 이젠 재활하시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시고 예 아유 그래도 감사하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내분을 돌보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고 조금은 정말 지치는 순간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해도 몸이 지치죠.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이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형제님의 마음이 참 정말 애틋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걸더 절실히 느끼셨다고 하신 그 말씀도 정말 제게도 정말 고맙게 느껴지고 오래오래 남을 것 같은 형제님의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네, 아내분의 예,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힐라리오 형제님과 또 아내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힘과 평화를 주시도록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치유자이신 하느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힐라리오 형제님과 아내분을 굽어 살펴주소서. 아내분에게 재활의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곁에서 돌보는 형제님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평화를 주소서. 두 분이 힘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며 지금처럼 오늘의 작은 회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두 분의 곁을 늘 지켜주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하느님, 저희의 기도 들어주셔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힐라리오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임마누엘인데요. 예, 오늘은 황소리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은총을 베푸시죠. 음성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수녀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시길 함께 기도하며 기억할게요. 또한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를 청해 주신 형제님의 아내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억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 힐라리오 형제님 참 차분하니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아직은 젊으신데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좀 고통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체험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또 주님께서 다 극복할 힘도 주시리라 믿어 봅니다. 네, 황베드로님, 류제칠리아님, 네, 힐라리오 형제님 그리고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부부들이 한쪽이 먼저 이렇게 좀 아프시고 그러면. 아우 정말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해보네요. 네, 경산 해피맘님, 네 우리 형제님 제가 돌봄 신청해서 조금 편해지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힘들다고 한다면 제가 돌봄이 네 글쎄요 어떤 환경인지 잘 몰라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필요로 할 때는 제가 돌보미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직접 돌보는 것이 환자에게는 더 훨씬 더 안정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7855님. 힐라리오 형제님 얼마나 놀라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자매님께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 안에서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뭐 마음이 간절하셨을까요? 지금 조금씩 재활 치료를 하면서 그래도 좀 걷고 또 손도 펴지고 뭐 이러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노력한 만큼 그 결실도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는 힘을 잃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는 것, 예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모두들 덥다고 투정할 때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형제님의 음성을 들으니 눈물이 찔끔 났답니다. 신청하신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 하시길 화살기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뭐 힘들어도 눈물 찔끔 날 만큼 살아있음으로 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느낌을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살아있기만 해다오 하면서 아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네. 그리고 별빛사랑 안젤라님 손주가 고3인데 본당에서 100일기도 하는데요. 모든 수험생들 위해서 네 황소리 임마누엘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들려드렸는데요. 들으셨어요? 다른 노래 혹시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또 다음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서로 나누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만 나누려 하지 말게 하시고 시간이든 마음이든 작은 수고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기꺼이 내어놓게 하소서.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 때로는 몸을 움직여 함께 땀 흘리는 수고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며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소서. 수해 복구의 현장에서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내어놓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작은 수고를 통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혼자가 아님을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안에 뒤집어쓴 이불 오로지 분노만을 토해내던 입술도 저히 맞춰지지 않는 세상의 룰 언제쯤일까 나의 화려한 외출 오늘도 난 이 광란의 밤을 나를 주저앉히는 이 세상을 저주해 한탄해 그리고 한참을 멍하

네, 힐라리오 형제님의 또 다른 신청곡이었어요. 들으셨나요? 재치원과 천승재의 노래 눈물이 흘러도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볼까요? 7512님, 저희 엄마는 올해 92세예요. 방금 엄마 보고 왔는데 너무 오래 살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식사는 제가 챙겨드리면 되니까요. 막내딸 힘들다고 안쓰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더 사셨으면 해요. 우리 변제마 여사님 오늘 눈썹 같이 사시는 동안 함께해요 엄마 하셨네요. 아이고 눈물이 핑 돌 만큼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92세 100세까지 사셔야죠. 예.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가 오래 살아 미안하다 아유 그런 말씀까지 하시다니 뭐 오래 사셨으면 한 욕심 아니에요. 예, 따님이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하고 마음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맞아요. 식사 챙겨드리는 거 막내딸이 하면 되죠. 아마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건강 더 조금만 더 건강 잘 챙겨드리고 예, 변제마 우리 여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참 재미네요. 여사님 오래오래 따님하고 네 재미난 얘기도 나누면서 사시는 동안 예, 주님 찬미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7150님, 중학생 아이가 약속도 자꾸 어기고 몰래 컴퓨터 하다 걸리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핸드폰 압수도 하고 3주 정도 반성하고 안 그런다고 다짐도 받곤 했는데 자꾸 아이를 의심하게 되네요.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역시 아이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모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충분히 성모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아이도 믿어보세요. 자꾸 의심하면 아이는 더 그걸 금방 느끼기 때문에 더 숨기고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너를 믿어 괜찮지 오늘은 그렇게 안 했지 그래 그렇게 했으리라 나는 믿어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 그리고 더 좋은 책을 좀 보라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재미난 책도 있고요. 일반 책 중에도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눈앞에 그거를 좀 볼 수 있도록 놔주는 거 읽든 안 읽든 화장실이나 뭐 아니면 걔 책상 위에 그런 걸 좀 놓아주시면 호기심 나는 그런 책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기도는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배고픔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 매달립니다. 기적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져 나누어지는 빵입니다. 그래서 빵의 기적은 모든 사람의 손을 거쳐 일어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빵을 움켜쥔다면 그 빵은 제자리에 멈추게 되고 기적은 사라집니다. 하느님의 법칙은 내 빵이 우리 빵이 될 때 적은 양일지라도 넉넉해집니다. 배고픔은 내가 가진 빵을 움켜쥘 때, 내 재산을 움켜쥘 때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종 수도의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의 쓰신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의 본문 중에서 발췌한 글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마음 뭉클한 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움켜쥐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나나 살아가기도 힘들어서 나누는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눔은 꼭 많이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내 빵이 우리 빵이 될 때 더 넉넉해진다는 말처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수고도 서로 나눌 때 더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작은 마음의 나눔을 실천하시느라 라디오 앞에 모여 앉으신 오솔길 가족 여러분,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기적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었죠.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더 향기로운 기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기도의 오솔길 산책 마칠게요. 끝곡으로 소리의 리브르는 오병이어 남겨드리면서 예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1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축복 가득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오늘 예수님의 불행 메시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 자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느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할 만큼 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입맛대로 복음을 바꾸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과 세상의 타협, 그것은 참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복음은 우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뭐 소금을 더하고 설탕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맛에 우리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불편하니까, 듣기 불편하니까 이 말씀은 안 들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복음을 바꾸지 않고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21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술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학생이 신발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며 선생님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좀 오래 걸리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고 그 말에 다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비슷한 말인데도 어렵다와 오래 걸린다의 느낌은 꽤 다른 것 같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당장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사람인 건 아니니까요. 혹시 지금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직 나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동안 어렵기만 했던 일이 어느새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인트로 하면서 나는 선생님께 어떤 말을 들었는가 라고 떠올려 봤는데 네,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보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예전에 병원에서 잠깐 일을 할 때 이제 그 행정부원장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이 갑자기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셨었는데 저는 제 무언가 말씀을 드렸죠. 저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는 그거는 장점과 단점이 아니라 강점과 약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특별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어서 강점이었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약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신부님께서는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셨었는지 아니면 강점과 약점이라는 것을 짚어주시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실 한 사람의 특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바로 강점이 있고 또 내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약점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은 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쭉 하다 보면 그것을 또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어려워서 절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끔 타인과 비교하게 되죠. 남들은 금방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오래 걸리면 너무 쉽게 나는 이걸 못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익숙해지는 속도도 다르고 어떤 일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한계라고 단정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생각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가보셨으면 합니다. 8월 2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먼데이 퀴즈의 발자국.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2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 이른바 혼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혼자 술을 마시곤 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한 잔 기울이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작은 위로이자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눈치 보지 않고 제 속도대로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점이 혼술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러다 습관이 되어버릴까봐 나름대로는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을 정해두기도 하고 너무 잦아지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혹시 저도 모르게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혼술 자체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마시는 방식이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혼술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습관이 괜찮은 것인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펍에 혼자 앉아 가볍게 한잔하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명동에서 악기 연습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술을 한잔 하던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 요일마다 싸게 파는 날도 있었고 안주를 안 시켜도 돼서 되게 편하게 한잔하는 시간들이 어렸을 때 좀 있었거든요. 누군가와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음악과 분위기 안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좀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또한 들었어요. 밖에서 혼자 한잔할 때는 주변에 사람도 있고 영업시간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도 있죠. 그리고 나 혼자 마시고는 있지만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느낌이 달랐는데요.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누구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기도 하죠. 내가 얼마나 마시는지 알아차리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만 마시도록 크램을 끊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추기가 오르면 한 잔을 더 마시기도 쉽고요. 물론 혼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알코올 의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마셔도 알코올에 더 의존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마다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마시느냐, 뭐 매일 마셔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괜찮다거나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는 해요. 그런데 한 번에 얼마나 마시는지, 정해놓은 양을 지킬 수 있는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도 편안히 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에 완전히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말하기는 해요. 술은 적게 마실수록 위험이 줄어들고 분명히 의존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힘들고 외로운 날마다 집에서 술을 찾게 되거나 전보다 양과 횟수가 늘어나고 술이 없으면 쉬거나 잠들기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단순한 취향을 넘어 술이 나의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겠죠. 사연자님께서 양과 횟수를 정해두고 스스로 살피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집에서 혼자 마시는 술은 조금 더 분명한 경계를 세워둘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의 혼술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동안 멈춰보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집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지 않아 보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좋아하는 음식과 음악은 그대로 두고 술만 다른 음료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무언가 이게 괜찮을까라는 한번 고민이 되어 보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회서 3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술은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이 말씀은 술을 절제 있게 마실 때 즐거움과 지나치게 마실 때 생기는 상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술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술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자유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경서 써니사이드 MJ의 술 한잔해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주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934님, 신부님 꿈 해몽도 미신인가요? 어젯밤 묘한 꿈을 꾸었는데 신경이 너무 쓰여서 인터넷으로 꿈 해몽 관련된 것을 검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꿈이라고 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꿈 해몽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신앙처럼 느껴지는 부분일 것 같고 그냥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지나가는 거라면 뭐 우리의 삶에 어떤 붙어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 싶긴 해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면 그 꿈이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우린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뭐 내가 이것을 믿지 않음에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특히 뭐 우리 여러 가지 문화사에서 성경 안에도 분명히 등장하고요. 우리 역사 안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뭐 태몽도 마찬가지죠. 태몽은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 뭐 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저희 어머니 태몽은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성경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하면 또 애매하긴 하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과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게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8021님, 퇴직하거나 정년을 맞아 감소하는 인원은 많은데 새로 인원 충원은 해주지 않으면서 자꾸만 일을 독촉하는 윗선 때문에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몇 번이나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이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보고자료를 가져다 주면 자기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냥 사회 여기저기 곳곳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 내에서 약간 막내처럼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할 일들은 줄지 않는데 계속해서 사람은 줄어가니까 또 사람이 줄어가는 거는 이제 신입사원이라던가 조금 나이가 어린 어떤 연차가 낮은 사람들이 줄어가니까 그 중간층에 있는 어떤 그 회사의 직원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AI가 대체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다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에 맞게 또 일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위에서는 계속 감축하려고 하고 또 경제가 안 좋기도 하니까 줄이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 회사라는 것이 예전에 떠올렸던 건데 교수님께서 망할 회사는 망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일까 잘 몰랐는데 참 이 세상 안에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게 되는가, 그것의 일의 어떤 역할을 누구한테 돌리게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456님,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데요. 오늘도 부사원들과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잘 나눌까 하는 생각에 한참 보고만 있었네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신청합니다. 네, 카페에 가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긴 하죠. 근데 그럴 때 내가 평소에 잘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끔은 사연자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잘할까? 또 가끔은 분명히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만 조금은 아, 참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말을 못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강론을 길게 하는 게참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강론을 길게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참 부럽다. 나는 시간을 참 늘리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간이 길다고 해서 막 지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사람들마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게 쉬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그렇게 우리가 말이 조금 더 무거운 사람들은 아, 내가 그것보다는 더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올게요.

플로라님, 갑자기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금방 복구가 되었습니다.

6303님,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걱정이 많은데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연년생 남매,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방학을 보냈습니다. 0751님, 뒤늦게 러닝 열풍에 합류했습니다. 운동하고는 담쌓은 삶이어서 1km 먼저 뛰어봤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여름 끝물에 여기저기서 조금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조금 더 감사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 하나로 만드시길 바라면서 또 우리가 조금은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2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곧 세례받을 예정인 예비신자입니다. 오랜 시간 예비자 교리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준비해왔고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에 자꾸 흔들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 성령의 증거들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날은 굳게 믿어지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이 서지 않으니 스스로도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채로 세례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세례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예식인데 확신도 없이 받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일은 아닐까요? 이대로 세례를 받아도 괜찮을지 아니면 확신이 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곧 세례를 받을 예정인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 상태로 세례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신부가 된 지금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언제나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고민과 의심 안에서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저 역시 부족하고 자주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쩌면 신앙의 길은 모든 의심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길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확신이 어떤 확신인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지금 굳게 믿는 사람도 다시 흔들릴 수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례는 내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나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선택에 가까우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토마스가 떠오르는데요. 그의 의심은 성경 안에서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로 나아갑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해요. 토마스는 의심했지만 제자들의 곁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질문을 품은 채 그 자리에 머물렀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의심이 단순히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결론이 아니라 묻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힘이 된다면 그 의심도 신앙의 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세례를 기다리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짧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연자님께서 확신이 부족해서 세례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면 세례를 미루기보다는 의심하는 나 자신까지 주님께 맡기면서 신앙의 길을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무진의 가을 타나버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나종호 교수는요, 진료실에서 깨달은 걸 SNS를 통해서 종종 공유하는데요. 얼마 전 실제 있었던 사고를 전하면서 인생의 성취는 여러 행운에 의한 결과이자 불운이 끊임없이 빗겨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불행을 겪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나 교수의 말처럼 인생에서 겪는 여러 사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각지 못한 불운을 겪은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나누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수레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투게더 행복하여라 띄워드렸어요. 진짜 이런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인생의 성취. 저는요, 제 노력으로 성취가 이루어졌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 아, 이게 참, 내가 잘해서 된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된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나쁜 일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슥슥 피해갔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가끔 이렇게 맞는 얘기를 들 때마다, 아, 맞아. 내가 그런 생각 했었는데, 또 요즘 잊고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또 어떤 한주 보내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얘기 나눠주세요. 아, 나는 또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지? 제가 요즘엔 좀 잔잔한 것 같아요. 요런 사연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축일 맞으신 분들, 우리끼리만 또 축하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일 맞으신 분들 주위에 계시면 축일 축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고요. 신청곡, 노래, 선물도 신청하시면 제가 함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있으신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물정 1053 문자메시지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전주교구 만남 음반에서 4050 음악기도회가 부른 내 삶의 모든 순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봄날의 미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듣고 올게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수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괴물폭우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단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거제와 통영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해를 경험할 때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애써서 이룬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수재민들의 공허함을 달래주시고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십시오. 또한 수해로 사망한 이들의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받아 안아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수해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를 위해 애쓰는 소방관과 공무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피해 지역에 필요한 도움과 자원이 충분히 전해져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 안에서 다시 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수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힘들고 하느님이 원망스러울 때 이 곡을 듣거든요.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고영민 소년이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어도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으니까요. 하느님 믿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믿고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지금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 받쳐주시면 좋겠습니다. 2037님이 슬디 새벽 미사 마치고 나오는 중이에요 하시면서 저번 주 불금에 시사천국에 슬디 나온 거 봤는데 역시 인형 그 자체였네요. 지금 저 놀리느라 이러시는 거죠. 제가 인형 슬디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 알고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또 김준희 씨가 조금 무섭게 질문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육아를 삽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기 위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홍보해도 되겠죠? 8월 31일 오후 5시에 방송됩니다. 다큐멘터리 육아를 삽니다. 어떤 육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육아용품들이 너무 비싸고 또 정말 장난감이나 육아용품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어떤 쓰레기로 내보내는 데에서 겪는 그런 엄마 아빠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나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아이들에게도 결국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TV로는 9월 1일 오후 8시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홍보하게 되네요. 매일매일 할게요. 1573님이 아침이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노래나무에 내가

살아있는 한 신청합니다. 왠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내용과 함께 메시지와 신청곡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이곡 준비하고 있고요. 2809님은요, 사랑의 날개 그날, 나일 밴드의 놀라워라, 17이다의 바람 중에 들려주세요. 실디 답답한 부스에서 고생하십니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쾌적합니다, 부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신청곡 두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573님이 신청하신 노래나무, 내가 살아있는 한 듣고요. 이어서 2809님의 신청곡 중에서 사랑의 날개, 그날 띄워드릴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어요. 노래나무, 내가 살아있는 한이어서 사랑의 날개 그날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성인 중에는 성 루도비코가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파리 근방 푸아시에서 프랑스 왕 루이 8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왕권을 누리는 귀족들과의 권력 다툼 속에서 성장한 뒤에 마르가리타와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돕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키웠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에 직접 나섰으며 평민들의 권리까지 지켜주면서 성군이라 불린 성인인데요. 그의 통치 기간 중 프랑스는 번영을 누렸고 마다들에게 유언으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그대로 지키라고 부탁할 정도로 신앙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제네시오, 성녀 에바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주님의 은총과 주변 분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하루 오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론 밴드가 리메이크 음반을 내서 제가 이렇게 가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고백 듣고 올게요.

네, 아론밴드의 리메이크 음반에서 고백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액션송 1집에서 내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일조보다 율법의 의로움과 자비, 신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에 급급하진 않았는지 성찰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들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다짐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은총 가득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바다가 부르는 사랑한다는 말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0: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 오늘 미사는 인천교구 효성동 본당 보좌 설제 안살모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

0: 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이서 3장 6절에서 10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1: 할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어느 마을에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또한 그들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폭풍이 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나무의 썩은 속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힘과 장수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 역시 겉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들이 활기를 치는 것이죠. 복음 속 회칠한 무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무덤에는 회를 칠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에 관한 규정으로 부정한 것을 만져 부정하게 되면 기도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것,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은 무덤을 즉시 알아보고 무덤을 만지지 않도록 회를 칠했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역시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올바르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인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닌 정반대의 길로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회칠한 무덤같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거스르는 경우들이 많지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겉이 번드르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그 말처럼 똑같은지를 분명하게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말을 늘어놓고 그게 안 되면 변명하고 포장하는 속이 더럽고 썩은 것으로 가득 찬 위선자들의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나 역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님의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 사제

0: 주께서
1: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 쉬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0: 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1: 하늘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0: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베네딕토 16세 교황은요, 고전 음악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했고, 이 재임 기간 중에 바티칸에서 자주 음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또 여름 휴가 중에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간을 꼭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죠. 수백 년 전 누군가가 작곡한 음악을 지금도 똑같이 들을 수 있다는 점, 고전 음악만의 매력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즐기는 건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는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연주였어요. 아베베름 코르푸스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이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이 사랑한 모차르트의 곡이죠. 우리 가톨릭 성가에도 모차르트 곡들이 있어서 아, 그중에서 한 곡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쵸? 어떤 종류든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을 즐기는 거 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여름휴가 중에 꼭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힘들고 지칠 때 약간 성가를 연주하면서 연주까지 잘 치진 못하지만 성가를 피아노로 이렇게 치면서 조금 힐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이런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해 봅니다. 오늘은 마음 깊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저니 투 헤븐의 I Will Pray For You 듣고요. 힘의 위로까지 띄워드립니다.

0: 우리 마음을 촉촉히 길어올리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이효지 아네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효지 아네스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집 아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다가 한참을 웃은 일이 있었습니다. 6살 둘째가 요즘 부쩍 말이 많은데요.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서인지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붙잡히는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8살 언니인데요. 그날도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동생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언니 있잖아. 나랑 같이 놀 사람 10초 안에 붙어라. 언니 언니 그거 알아? 책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언니는 드문드문 대답하거나 대답을 피하기도 했죠. 계속 말을 걸던 둘째가 다소 실망했는지 단호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계속 못 들은 척하니까 병원 가야겠다.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는데 언니인 첫째도 이상했는지 갑자기 병원은 왜?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6살 아이가 똑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귀가 막혔으니까 병원 가서 뚫어야지. 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지켜보던 저는 웃다가 눈물까지 났습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랐던 아이의 순수함이 아직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듣는 사람의 반응을 꽤 신경 쓰는 편입니다. 내 말 들려? 듣고 있지? 뭔 말인지 알지? 하면서요. 상대가 말하는 제게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면 더 신이 나서 말하고요. 반대로 상대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으면 듣고 있다고 해도 어쩐지 서운하죠. 그러면서 문득 난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받아칠 대답을 생각했던 순간, 그래, 알았어. 하며 중간에 말을 끊었던 순간, 대충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순간이 꽤 있었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간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동안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시고 가까이에서 그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잘 듣는다는 것은 잠시 나를 멈추고 상대의 곁에 머물며 털어놓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보는 것일 테죠. 상대의 마음이 평온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비켜서주는 경청은 가장 조용하고 담백한 사랑의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말했던 막힌 귀를 뚫어낸다는 것. 말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뚫어 열고 귀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여기고 좀 더 끝까지 공감하며 들어주는 제가 되어보려.

네, 마음 깃는 주례발 이효지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함께 들으신 곡 키레네의 선물이었습니다. 네, 노래 가사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함께 가는 길.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게또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 잘하는 거 말고요. 선생님이 예, 마음 깃는 두레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도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청이라는 걸또 발견하는 것도 선생님 참큰 재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들리긴 하지만 사실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귀가 열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마음 깃는 두레박은 이렇게 5분의 우리 또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4318님이 신청하셨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들려주세요 하셔서요. 신상옥과 권성일이 함께한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샵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아시죠? FM 105.3MHz. 네, 요거 기억하셨다가 신청곡이나 사연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4318님의 신청곡, 신상옥과 권성일이 함께한 꽃들에게 희망을 듣고 올게요.

꽃들에게 희망을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요한나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주 지방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에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다고 해요. 혁명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해서 신앙 생활에만 전념했는데요. 성 안드레아 푸르네 신부를 만나서 친구가 됐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며 살았는데요. 훗날 어린이를 가르치고 병자와 노인들을 돌보는 십자가의 딸 수녀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 루피노, 성 콘스탄시오 등 15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축일 맞으신 분들 미리 축하해 주실 분들 문자 메시지로 또 보내실 수 있죠. 축일 축하하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익투스의 어느 날 듣고요. 이어서 바구곤의 파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레이투스의 어느 날 이어서 박우곤 파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신들의 사는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단죄했던 이들의 길에는 사랑 대신 미움만이 가득했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보다 사랑이 부족함에 주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무섭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 이렇게 혼내는 것도 애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도 사랑이 부족한 적은 없었는지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토부의 주신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은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제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많이 화가 나 보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겉으로는 생글생글 거룩한 척을 하면서도 속은 온갖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보고 있자니 예수님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 신부님께서 수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들 제발 척 좀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하는 척,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척, 속으로는 비난하면서 겉으로 잘 해주려고 하는 척, 사랑하지도 않은데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척, 그것은 위선이다. 차라리 공부 못하면 못하겠으니 알려달라 말하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니 잠시 기도를 못하겠다 말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지 말고 차라리 무시해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게 위선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속마음과는 달리 겉으로 누가 보기에 훨씬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오늘 다 같이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선한 이들아. 너희가 겉은 누추해 보이지만 속은 생기를 돋는 꽃처럼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선함과 진심으로 가득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베풀어 주신 선함과 진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상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예술가의 방. 바닥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와 카펫, 그리고 여행 가방, 모자, 종이 상자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정리가 덜 끝난 걸까요?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방은 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딱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조금만 자리를 옮기면 다시 엉망인 방일 뿐인데 딱 맞는 곳에 서는 순간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 지금은 뒤죽박죽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아직 내게 맞는 자리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은 딱 그 내게 맞는 자리를 찾아보기로 해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향한 아침 갓세븐 딱 좋아. 이 노래로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예술의 세계는 정말 재밌어요. 저도 이거 봤거든요. 분명히 그냥 좀 정리가 안 된 지저분한 화실 같아요. 무슨 대학교의 화실인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정리벽 있는 복디는 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글이 카메라 이 공간을 비추고 있는 앵글이 살짝씩 옆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딱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 명화인 것 같아요. 이 명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한 소품도 그 조각 그 그림의 명화의 조각에 놓쳐지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딱 맞는 거예요. 이 작품의 의도 역시도 우리가 여는 말에서처럼 나만의 정답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까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좋은 그림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조각들이 모여서 한 엄청난 그림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하루로 만드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시작을 해봅니다. 7409님,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자 8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조각조각 행복도 늘 행복이 크게 보이죠. 아, 조각조각 행복을 모으면은 행복이 크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류채칠리아님, 복디님

0: 보기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늘 분주한 일상이지만 제자리 찾으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오늘도 힘내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분주한 일상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의 중간인데 분주하고 피곤하고 일상이 오늘도 시작되는구나.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가다듬으면서 이것도 행복 조각의 하나다 라고 여기면서 오늘 힘차게 출발을 해봅니다. 수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9시까지 귀 쫑긋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귀 쫑긋하고 듣는 동안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오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KT 한국인삼공사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5: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언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폭염 예보인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 쌓인 열기가 그대로 밤까지 이어지곤 하는데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5.1도, 대전 25.5도, 광주 25.7도, 대구 25.4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와 부산은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내륙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쯤에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이어진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체온 유지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중부지방, 지금 서울의 하늘은 파랗고 아주 깨끗한데 비예보가 나와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산도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의 하늘, 가을 하늘처럼 파랗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정말로 펼쳐지는 높고 파란 하늘 보면은 정말 저절로 가을 운동회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을 운동회의 추억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운동회가 거의 동네 잔치였잖아요. 박 터뜨리기, 큰 공 굴리기, 줄다리기, 그리고 하이라이트, 개주까지. 정말 재미있는 경기 많았는데 만국기 덕분인지 축제 분위기가 더 나기도 했어요. 우리 보기들은 가을 운동회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적 하늘을 달리다.

참고

오늘은 가을 운동의 추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을 운동의 에피소드 기다리고 있어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앱 빵으로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듣는 동안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페인트 칠 일을 하던 엄마는 일하던 옷 그대로 머리카락에는 하얀 페인트가 묻은 채 학교에 왔습니다. 그날은 아이의 운동회 날이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자녀의 눈에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집에 가라고 했죠. 엄마는 서운한 내색도 하지 않고 아이에게 카메라를 건네고 얼굴에 선크림까지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나서며 친구들과 사진 많이 찍으라며 파이팅! 외치고 돌아서셨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이는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엄마를 따라 뛰었죠. 넘어져 다친 무릎을 털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날 아이가 가장 잘한 달리기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달리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으니까요. 순간 엄마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 그냥 집에 가! 라고 했지만 바로 후회를 하고 엄마를 잡으러 간 우리 아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 뉘우친 아이의 모습. 그리고 엄마에게 잘못했다 말하고 용서를 구한 아이의 마음이 그 어떤 달리기보다도 빠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운동회에서 멋진 추억을 갖게 된 모자의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을 운동회에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운동회 끝나고 엄마랑 먹었던 돈가스, 아니면 운동장 열심히 뛰면서 개주 1등 했던 그 추억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 가을 운동회 추억 이야기 들으면서 노래까지 이어 들으셨습니다. 스텔라장 지금을 사랑해 였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을 운동회 추억 만나보도록 할게요. 별빛사랑 안젤라님께서 아들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했는데 1등으로 테이프 휘날렸어요. 어찌나 힘을 쏟았던지 달리기 직후 쓰러져 버렸네요. 가슴은 콩닥콩닥.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우와, 엄마 달리기도 잘해.

멋있다. 아, 진짜. 저희 그 운동회 때는 뭐 부모님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운동회는 없었는데, 그 엄마가 다다다다다다 열심히, 엄마 아빠가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1등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막 어깨가 막 뻥뻥할까. 2903님, 햇살이 쨍하게 예쁜 아침입니다. 저는 저희 딸아이 유치원 운동에서요, 줄다리기 여왕으로 등극했어요. 손바닥 까져가며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새 줄다리기 여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와, 줄다리기 여왕, 멋있다. 퀸, 퀸. 줄다리기 여왕으로 등극했었다는 2903님의 문자, 귀여운 문자 읽어봤고요. 3380님, 운동회. 예전에 운동회 하면 저는 키가 커서 기마전을 할때 항상 친구를 제 어깨에 태워서 상대방 팀과 겨루기를 했어요. 제가 자주 이기곤 했습니다. 기마전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우리 제 운동회에서는 이런 것도 기마전도 안 해. 부모님이랑 한 것도 안 해. 진짜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네. 그냥 박터트리기 하고 달리기 하고 또 계주 달리기 하고 뭐 이랬던 기억만 나거든요. 박터트리랑 줄다리기도 했었었다. 되게 기본만 했었나 봐요. 아니면은 제가 운동회를 싫어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냥 옆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뭐 그냥 뭐 간식 주는 거 나눠 먹고 이랬던 기억만 나지. 막 운동회 10시 진심인 적은 기억이 많지 않네요. 일단 제가 달리기를 못했어요. 지금 달리기 하는 것도 약간 그때 못했던 뭔가 한을 푸는 걸랄까? 그리고 지금은 뭔가 친구랑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맨날 꼴등했거든요. 맨날 꼴등해서 달리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뭔가 같이 뛰는 거고 혼자 뛰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막 내가 결승전에 골인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열심히 달리기 하지만 당시에는 달리기 맨날 꼴찌했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계주 응원만 하지. 7654님. 전제 아들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 때 학부모 달리기 한번 나가서 뛰었던 적이 있는데 4명 중 부끄럽지만 꼴찌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해마다 세번 정도 줄다리기에서 저희 팀이 이긴 적도 있었답니다. 아이, 뭐또뭐 비밀이자 부끄럽지만이라고 붙여주세요. 꼴찌 해도 되죠, 뭐. 아이, 내가 지금 나갔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 아닌가? 그대바라기님께서 긴 다리로 성큼성큼 잘 뛰어서 6년 내내 계주 대표가 됐지요. 손등에는 1이라는 숫자가 몇 개씩 찍혀서 공책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총동창회를 매년 10월에 하는데 지금도 우리 9회 대표로 나가라는데 60이 넘어 이제는 몸과 마음이 따로라 넘어질까 사양하죠. 다치면 아파요. 너무 멋있다. 6년 내내 계주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계주에 대표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손등에 찍어본 적도 없어요. 손등이나 이 손목 안쪽에 찍어주잖아요. 저는 1등을 해서 공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 이거 1등 하면은 공책 나눠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총동창회를 아직도 한다는 게 그리고 거기서도 달리기를 한다는 게, 국민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초등학교도 아니야. 국민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모여서 총동창회 운동회를 한다는 게 너무 인상적인데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몸과 마음이 따르고, 이제는 넘어지면은 많이 아프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창피한 게더 우선이야. 툭툭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픈 게더 싫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4897님, 난생 처음 달리기 3등. 국민학교 때 부모님과 달리기 코너가 있었죠. 통통한 아이로 몸이 둔한 저는 달리기를 싫어했어요. 못하기도 했고요. 근데 엄마와 달리기에 뽑혔지 뭐예요? 우리 엄마 얼마나 악발이던지요. 제 손을 꼭 잡고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저 질질 끌려서 따라서 뛰었던 기억이 나요. 학교 모든 사람들이 웃고 구경이 났었죠. 결국 3등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도 이야기하세요. 아, 우째 그리 못 뛰노. 와, 엄마의 힘. 엄마의 힘 진짜 대단하다. 엄마는 이제 악발이 막이 승부근성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애가 지금 달리기를 잘하든 말든 나는 저 빨리 들어가서 결승점에 들어가서 꼭이 수상을 하고 말겠다. 아, 왠지 장면이 상상이 가요. 아, 웃고 구경이 났었다고 하셨는데 재밌었을 것 같아요.
4897님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들의 가을 운동의 추억, 아, 읽어도 읽어도 너무 재미난데 이쯤에서 1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아, 멋진 엄마, 줄다리기 여왕, 퀸, 퀸의 마인드 2903님께 선물 드리면서 러블리즈 지금 우리 들을게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니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봅시다.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1289님. 오늘의 다짐은요. 항암을 시작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또 속이 많이 불편하지만 교수님 뵈러 가서 내 몸의 변화를 얘기하고 조심히 다녀올게요. 오늘도 힘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다짐송은요. 인천교구사재단 위로의 이 집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요. 복디 들려주실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복디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슬디가 내일 이거 아침에 틀어주신대요. 그대에게 평화를 슬디가 저 대신 틀어주신다고 하니까 1289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까지 잘 들어주세요. 박바오로님 오늘도 휴가 중 오늘은 운동 걷기 해볼 지니 국민학교 추억에 뛰지는 않고 걸어볼 지니 라고 와 운동 시작하실래 거고요. 그래 걷기가 가장 좋대요. 달리기는 뭐 사실 관절에 무릎이 갈 수도 있고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또 탄력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걷기 슬로우 조깅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걷기 오늘 도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님 나의 다짐 무사고로 살도록 하자. 이럴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자 라고 붙여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무사고 안전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790님 저는 오늘까지 신나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성공 기원해주세요. 복티라고 하셨는데 복티라고 하시니까 저 현실적인 조언 하나 해도 돼요? 오늘 신나게 먹으면 내일 다이어트 한 거 오늘 먹은 것밖에 안 빠질걸? 더 오늘부터 시작해야죠. 오늘 많이 먹으면 내일 열심히 다이어트 해도 오늘 것밖에 안 빠질 것 같은데. 자, 고생 화이팅! 그치, 부공님 화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짐 보내주세요. 불독 멘션 좋아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페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나눠보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대바라기님, 매일 눈 뜨면 오늘도 집 나간 근육 찾으러 가자 하고 운동복 챙겨 헬스장으로, 근육 붙이기가 너무 힘들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언젠가는 근육 부자가 되겠죠. 저도? 라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내일 PT 예약해놨잖아요. 아니 몇 주 전에 저희 심장외과 저 수술 시켜주신 교수님이 이제 저 그 운동 부하 검사하고 결과를 보시더니, 수진 씨 이제 유산소 그만하고 근육 운동 하셔야 된다고, 근육 운동 해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한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근육 운동 해라 라고 되게 저를 붙잡고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산소 그만해라, 그러니까 유산소는 좀 줄여도 될 것 같다. 유산소가 재밌는 거 알지만 유산소는 좀만 줄이고 근육 운동해라 라고 되게 당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내일 PT 예약해놨잖아요. 제가 회사 다니는 거는 매일매일 뭐 하니까 하는데, 운동에 대한 성실함은 빵이에요. 성실함을 모두 다 회사에다가 몰빵하는 바람에 운동의 성실함은 1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침마다 슬디 막 발레 가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운동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의 인생에 제 성실함의 게이지가 100이라고 하면 100 다 그냥 일에다가 쏟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빵이에요. 운동은 진짜 열심히 안 하는데, 그대바라기님 저 같은 다짐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근육부자 화이팅! 0980님, 복디님 어제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어제 다짐 보내고 오늘 후기도 남겨요. 남편 있는 곳에 찾아갔거든요. 휴가라 며칠째 밀린 잠 자느라 전화 못 받았다고 하네요.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어쨌든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복디님 언제나 청량하고 밝은 목소리로 아침에 좋은 에너지 팍팍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일 활기차게 아침 시작해요. 너무 다행이다. 0980님, 일 때문에 일터의 거리상 두 분이 따로 지금 주말 부부처럼 따로 계신 걸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며칠째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 너무 걱정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남편한테 오늘은 꼭 찾아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같이 걱정했는데 후기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일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7565님, 출근길 첫 인사드려요. 퇴근 후 신랑하고 운동하려는데 미루던 일은 오늘 꼭 해내길, 살살 꼬셔야겠죠? 모두 오늘 하루 파이팅 하세요. 아, 그러니까 신랑이랑 운동하면은 좀 힘이 나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외침
어떤 분의 매치미 복디에게 닿았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 자, 오늘 첫 인사해 주신 퇴근 후 신랑이랑 운동하겠다라고 다짐 외쳐주신 756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바오르님의 신청곡 윤도현의 길 듣고 와서 1부 마무리할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마루님이 저는 우리 운동회가 아니라 어릴 때 친척집 갔을 때 그 시골 운동회가 기억에 남아요. 오,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잔치더라고요. 운동회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겠죠? 오, 동네에서 시골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거야말로 진짜 잔치, 운동회 잔치잖아요. 도심에서는 아마 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현수막으로 뭐 성동구청 뭐 운동회, 뭐 강남구청, 강남구 운동회 이런 거 본 것 같기는 한데 이 시골 운동회 바이브는 안 나오겠지. 요즘 운동회는 업체에서 와서 하고 간다고. 오, 신기해라. 초딩 운동회가 이제 이제 이벤트 업체에서 이렇게 딱 아주 이렇게 뭐 딱 잡아가지고 프레임을 딱 틀을 잡아가지고 해주고 가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아우스틱님, 오늘 새벽 3시에 자다 깼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이 비오듯 쏟아져 일어났습니다. 지금 동료들도 온도에 비해 너무 덥다고들 하네요. 아,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계절은 또 잘 흘러갑니다. 가을 올 거니까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요. 8월 말, 아직 기상학적으로도 아직은 여름이에요, 여러분. 8월이 끝나, 너무 또 복핀가? 더운 거 당연한 겁니다. 여름에 추우면

그것도 문제예요. 죄송해요. 자, 7408님. 저는 차전놀이가 기억나요. 마지막 승부 청백전 하이라이트죠. 안개 낀 아침 하루 연차 내고 홀로 양평 여행 떠나면서 즐겁게 출발합니다. 낭만이다. 양평 여행. 뭐 드신 걸까요? 뭐 드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양평 여행 무엇을 드실 건가요? 7408님. 조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들려드립니다. 보아의 공중정원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6516님, 어제 부장님이 굿모닝 출근 때처럼 행여하를 매일매일 듣지 못하다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듣고 있는데 이렇게 반가운 사연을 들었네요. 방송 탄 감동 고마워요. 신랑도 불러서 기쁨 함께 나누고 있는데 라고 문자를 일하다가 받아서 퇴근 후 자기 전 유튜브 너튜브를 열었는데 꺄악 이라고. 아, 6516님께서 어제 부장님이 편찮으셔서 수술하시고 수술이었나? 아무튼 회복하시는 기간 동안 휴가를 내셨다. 빨리 부장님이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6516님이. 근데 부장님께서 그걸 들으셨구나. 보이는 라디오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반가운 사연을 들었다 하면서 고마워요 라고 문자를 6516님께 보냈다고. 너무 다행이에요. 두 분 다 잘 들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아이, 뿌듯해. 권순모 다니엘님. 이틀 전에 CPBC 어린이 합창단 음악회 예매했어요. 끝자리뿐이어서 아쉽지만 예매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혹시 복디도 음악회 오시나요? 오시면 사인이라도 받으려고요. 라고 문자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CPBC 어린이 합창단. 근데 거기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합창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캘린더에다가 저장해놓고 이날 가야 되겠다. 명동성당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날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예매를 해야 한다면서요. 저 몰랐잖아요. 전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 성당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성당에서 하는 음악회 그냥 가면 된다. 자리만 있으면 앉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티켓을 예매해야 하더라고요.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 시작하기 전에 신나라 아나운서가 그 스팟도 녹음했잖아요. 어린이 합창단 예매해라. 9월 며칠 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처럼 무식하게 그냥 찾아가지 마시고 음악회 예매하셔서 CPBC 어린이 합창단의 그 고운 선율 아우 너무 아름다워. 볼 때마다 힐링 힐링. 들을 때마다 힐링 힐링이에요. 진짜 저 작년부터 가죠. 작년부터 꼬박꼬박 가고 그 명동성당 미사에 가끔 그 아미쿠스 그 미사에 맨날 친구들이 와서 공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미사 그 송도 불 미사 송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감동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권순모 다니엘님의 문자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 이날 가니까 함께 만나요. 반갑게 인사해요. 카타리나님. 이미의 카타리나님입니다. 오늘은 축구 가는 날. 계속 비도 오고 해서 못했는데 오랜만에 열축 하려고요. 와, 너무 멋있다. 축구 달리면서 공 차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복디는 못하거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부 소개해드릴게요. 2부에서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또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종근당건강, 한국비드랩, 현대해상화재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키움증권,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국인삼공사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2: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13: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이나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바꿔볼 노래는 헤이의 주댐무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자, 비 오는 날 우산을 썼는데 내 한쪽 어깨끝이 다 젖었다는 건 분명히 우산을 상대방 쪽으로 더 씌워줬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자, 우리 보기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해보셨어요? 밥을 먹었는데 상대방이 안 먹었다 그래서 나도 밥 안 먹었어 하고 같이 또 먹었다거나 우리 집이랑 반대 방향인 그 사람 집까지 매일매일 아 우리 집 방향이 이쪽이야 하면서 매일매일 데려다 줬다거나 아니면은 못하는 음식인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시락을 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겠죠?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하시는 거 밥 먹었는데 안 먹은 척 해봤죠. 영화 봤는데 안 본 척 해봤죠. 우리 집이랑 반대 방향까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찐사랑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못하는 음식인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쌌던 경험. 뭐 음식을 못하지는 않는데 막 시간이 없는데 도시락을 싸고 싶어서 김밥집에서 김밥 사가지고 도시락에 넣어서 내가 쌌어 라고 거짓말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안 듣고 있겠지?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곳까지 해봤다 하는 사연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헤이의 뉴댐무 듣고 오겠습니다.

복작복작 헤이의 주땜무 듣고 왔는데요. 자,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행복을 여는 아침에 사랑꾼들이 많아서 그런지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이사구 하나님. 연애 때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한테 신발 선물해주려고 매장 앞에서 2박 3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12월에. 요즘 보면은 그 대형 운동화 같은 거 파는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나이땡이나 아디땡땡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리미티드다 아니면 뭐 그런 거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막 그 캠핑 의자 앉아가면서 텐트 쳐가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사구 하나님이었죠. 신발 선물해 주려고. 이거 찐사랑이네. 그것도 12월에. 대단하다. 찐사랑이다. 3368님.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들을 위해 토요일에는 아침 김밥을 직접 쌉니다. 샌드위치는 메뉴에서 빠졌습니다. 하하하. 3368님. 여왕 한 분과 공주님 세 분을 모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우, 토요일에 아침 김밥. 샌드위치가 빠진 이유는 딸들이 아빠 샌드위치는 맛없어 이렇게 한 건가요? 3368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또 여왕님과 공주님들 모시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너무 화목한 가정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보기 좋습니다. 8278님 일산 집에서 남친 수원 회사까지 발렌타인데이 때 회사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초콜릿과 과자 등등을 넣어서 꾸러미 50개 만들어서 대중교통으로 다녀왔어요. 또 하라고 하면 남편이 된 남친의 아이들과 만들어 볼까요? 근데 볼까 봐요. 두 번은 유유. 아, 연애할 때 지금 남편이랑 연애할 때 수원 회사까지 회사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중교통으로 일산에서 수원이요? 진짜 뭔데. 8278님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파워 오브 러브 아닙니까? 5156님 저는 생선 비린내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생선을 좋아해서 만지기 싫어했던 생선 손질하고 구워서 줘요. 이것도 사랑이야. 이거 완전 저도 이렇게 뭔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저 과일 안 먹잖아요. 과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꼭 그 제철 과일을 챙길 때 아 이것은 찐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손님이 오신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온다거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철 과일을 챙기는 거 이것은 나한테는 사랑이다.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는 실제로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돈 주고 과일을 잘 사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맛있는 과일집, 뭐 특히 백화점 과일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백화점 갈 때마다 과일을 사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카엘링. 그녀 집 앞에서 5시간 기다려본 적 있어요. 카페에서 그녀가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려본 적 있네요. 5시간. 와. 5시간. 저는 30분만 기다려도 막 속 안에서 부글부글 하거든요. 이게 미쳤나? 안 온다고? 이러면서 부글부글부글 내 시간이 금인데 부글부글부글 한데 이것은 사랑이군요. 라파님, 연애 때 도시락 많이 쌌었죠? 문제는 솜씨가 그때 그대로라는 거. 도시락은 정성이죠. 그 맛은 별개로 정성이죠. 정성이 중요한 거죠. 경산 해피맘님. CC짝지 남편이랑 3년 연애하면서 종이약 1,000마리 접어서 선물했고요. 뜨개질 커플 조끼 뜨개질해서 입고 캠퍼스에서 자전거 타고 놀던 추억이 생각나요. 지금은 인생의 반이 지나 캠핑으로 즐기고 있답니다. 와, 그 너에게 난 막 이 클래식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커플 조끼를 입고 캠퍼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셨다고요? 너에게 난 내줄 영놀처럼 막 이런 거. 이런 노래가 갑자기 깔리면서 상상이 됩니다. 자, 오늘 사랑을 많이 많이 뽐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발렌타인을 맞아서 꾸러미 50개 만들어서 일산에서 수원까지 배달 가신 8278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대단해. 자, 노래 듣고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기고와 소유가 함께 부른 썸.

0: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늘도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까지 네. 수, 목, 금, 토, 일까지밖에 5일밖에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닷새 네.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1: 매일 똑같죠?
0: 네.
1: 매일 똑같습니다. 그냥 더위 견디고
0: 네.
1: 그다음에 조금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 야호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0: 제가 오늘 아침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네. 어떤 시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행복은 아마 만족감인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딱 그런 소리를 해주시네요.
1: 그럼요.
0: 바람이 불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네. 행복해하면서 살겠다.
1: 그럼 비 오면 빗 속으로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폭염에서는 에어컨을 그다음에 가을에는 선풍기를
0: 와 만족하는 삶 너무 네. 중요한 삶인 것 같아요.
1: 그럼요.
0: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1: 한 주 동안에 야 생각이 팔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 그 감정식당을 요즘 모니터링을 했더니
0: 네.
1: 예전에 할 때보다 제 분량이 확 줄었더라고요.
0: 왜요?
1: 줄어서 예전에 이제 제 이렇게 근황 토크 시작할 때가 한 11분에서 10분 정도였거든요.
0: 네.
1: 지금은 오늘 23분에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가 앞이 날아갔어요. 그다음에
0: 네.
1: 또 뒤에 또 퀴즈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노래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50분에 마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는 한 15분 정도씩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네.
1: 이게 한 7, 8분밖에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럼 이게 감정식당 시간이 맞아? 나는 중간에 섞여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0: 네.
1: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청취자들을 생각하면
0: 네.
1: 재미도 있고 빠밤 교수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액기스만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0: 네.
1: 바로 들어가서 빠밤 처방전을 내리는 7, 8분이야말로
0: 네.
1: 충분히 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0: 네.
1: 같은 출연료를 받으면서 짧게 하고 액기스를 전하면 나의 그 상담력이나 강의력이 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의할 때 이제
0: 네.
1: 군소리를 덜하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건 또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비 오면 빗 속으로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짧으면 짧은 대로 저의 액기스를 발휘하면 그것뿐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0: 네.
1: 생각이 팔자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진 한 주였습니다.
0: 이렇게 액기스만 전해주시는 액기스뿐만 아니라 항상 재밌잖아요.
1: 그렇습니까?
0: 네. 네
1: 재미음이 다 있습니까?
0: 네. 재미음이 다 있는 우리 감정식당.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재미 의미 다 챙겨드립니다.
1: 빠밤. 네.
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PC 빵 비밀글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액기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아내가 얼마 전 정리 수납 강의를 하나 듣고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정리라고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인데 그날 이후 집안 곳곳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붙잡고 물건 하나하나 어디에 둬야 하는지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정리를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가족들을 거의 야만인 취급하는데 처음에는 집이 깨끗해져서 저도 좋았어요. 근데 아침부터 정리, 저녁에도 정리, 이제는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피곤할 정도입니다. 아우 적당히 좀 해! 라고 하면은 제가 정리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받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해도 너무한다 하는 남편분의 사연이었고요. 이어서 소아대리사님께서 아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방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찐사랑이면 제가 청소해줘야 될까요? 라고 반대되는 아마도

0: 이분의 남편이 사연을 보낸 거 아닐까 할 네. 정도로 재밌는 사연이 두 개가 와 있습니다.
1: 네. 이 배우신 것이 수납 과정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수납은 정리와 정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빠밤 바로 들어가면
0: 네.
1: 복디님, 정리와 정돈은 어떻게 다를까요?
0: 정리와 정돈.
1: 네.
0: 정리.
1: 네.
0: 정리는 그냥 정리, 정리. 정리는 그냥 정리, 정돈은 그냥 정돈. 정리는 그냥 이렇게 잘 수납하는 거고
1: 정돈은 잘 수납 안 하는 거야?
0: 깨끗하게 보이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거?
1: 애매하죠. 네. 애매한데 정리는 그 불필요한 걸 없애는 것. 있어야 될 것만 있게 하는 걸 정리라고 해요.
0: 미니멀리스트 이런 건가?
1: 그렇죠. 네. 이번에 왜 정리했어? 그 사람 정리했어? 그러면 그 사람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가게 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돈은 달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정돈이에요. 그러니까 수납의 첫 번째 원칙은 불필요한 걸 없앤다. 네. 버린다. 그 수납 아주 비싼 돈에 하는 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0: 네.
1: 집에 연예인들 집에 가면 왜 리얼 다큐 할 때 막 네. 치워야 되잖아요.
0: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지지난주에.
1: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 그럴 때 뭐 물건 딱 들고 그런다면서요. 버려요? 그래서 네 그럼 버리고
0: 네.
1: 그럼 버린대요.
0: 네.
1: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둔다는 거죠. 그걸 그렇죠. 첫 번째로 정리를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방마다 정돈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그 다른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
0: 네.
1: 말고 청취자분 있잖아요.
0: 네, 네.
1: 정리를 너무 안 한다고 제가 이렇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내가 정리를 너무 해요? 이 하소연을 하고 살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0: 정리를 너무 해요.
1: 그렇죠. 당연하죠.
0: 네.
1: 네. 저는 첫 번째 빠밤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을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는 반드시 진통을 겪는다. 지금 진통 중이에요.
0: 그쵸, 그쵸.
1: 네, 그쵸. 그래서 아내가 5천원 만에 팔 걷어붙이고
0: 맞아.
1: 지금 이 시기를 놓치잖아요.
0: 네.
1: 아내가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네. 다시는 수납 배우지 않습니다.
0: 그쵸.
1: 해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고 아내가 팔 걷어붙였을 때 협조해야 된다. 두 번째 빠밤은요.
0: 네.
1: 뭐냐 하면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면 진통 끝에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느냐는 거죠.
0: 아무한테도 안 주죠.
1: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집이 깨끗해지면
0: 네.
1: 모두에게 해피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잘하냐고요. 저희 아내가 수납정리사 2급 자격증을 땄거든요.
0: 네네.
1: 3년 전에.
0: 와.
1: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0: 일단
1: 냉동실과 냉장실이 무슨 그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 문을 활짝 열면 원래 그렇게 수납되어 있었겠어요. 저는 택도 아리마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막혀 있고
0: 네.
1: 과일 지나고 우유 상하고 이랬을 텐데 아내가 수납을 배워 오더니 그 작은 투명한 그 용기 있잖아요. 뭐 락 뭐 거기다가 넣고
0: 밀폐 용기
1: 거기다가 견출지로 다 뭐 딱 붙이니까 그리고 차곡차곡 쌓으니까 와 냉장고가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구나.
0: 우와.
1: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열어봐도 알 수 있는 거.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되고 또 날짜도 옆에 써요. 뭐 이렇게 언제 넣었다 이런 거 딱 하나 써주니까 아니, 며칠 됐다 하는 것도 알게 돼서 견출지 하나가 뭐라고
0: 그러니까.
1: 우리 집의 식문화를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있던 3년 된 조기.
0: 벽돌.
1: 2년 된 그 오색떡.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되었어요. 그러니까 팔을 집어넣어도 돼요. 냉동실에. 예전에는 손 넣을 데가 없잖아요.
0: 맞아요. 우르르 쏟아지고.
1: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속옷을 세탁할 때도 접는 법이 있어요.
0: 네.
1: 딱 접으니까 와 이거. 행복이 가득한 집인가 우리 집이.
0: 잡지에 나오는 집 같아요.
1: 네. 그래서 한 번씩 집 치우자 이러면 얼마 안 걸려요. 책꽂이 정리하는 법 이런 원칙을 알게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사실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깨끗한지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0: 네.
1: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좋게 해야 될까 원칙을 모르면 늘 싸우면서 평생 살 수밖에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부부가 되게 다투면서 와서 제가 남편한테 저 따라하라 그랬어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아내가 더 힘들다. 아내 눈물 흘리던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원칙만 알면 우리 집은 평화가 온다.
0: 네.
1: 그랬더니 아내도 만족하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여서 제가 둘이 손잡고 여보 어쨌든 당신이 더 힘든데 내가 당신 나 힘든 거 알아달라고 너무 얘기해서 미안해.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내가 주르륵 울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 원칙만 알아도 부부관계가 좋아지거든요.
0: 네네.
1: 제가 31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큰 원칙 하나가 어쨌든 아내가 더 힘들다.
0: 어쨌든
1: 저희 아이가.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키우고 뭔가 집안에서 뭐해? 하지만 집에서 뭐 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엄청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가 더 힘들다처럼 지금 어쨌든 수납 정리해온 아내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이 수납 정리해서 나쁠 게 누가 있나 하고 애들을 다독여가지고 엄마 왜 저래 이렇게 자기 편으로 애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협조해주자. 협조해주자. 이거 치워서 나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아내한테는 뭐 이거 막 잔소리 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원리가 뭐지? 이거라는 건가? 이러면서 옷 수납 원리, 냉장고, 주방 이런 수납 원리를 알게 되면 훨씬 쾌적한 집이 될 수 있다.
0: 맞아.
1: 언제든지 촬영팀이 들이닥쳐도 보여줄 수 있는 집 되는 거 펜타스틱한 일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집을 어지르는 것도 아니고 치우는 건데 이게 무슨 고민이에요.
1: 그럼요. 집이 얼마나 남들은요 사연을 보내주려면 우리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내가 치우지 않은지 2년이 됩니다. 호도입니다. 저장 강박증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셔야지.
0: 그쵸, 그쵸.
1: 깨끗해서 난립니다. 이러면 사연자들이 들으면서 참 보기 겨운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럽누.
0: 네,
1: 부럽습니다.
0: 아, 일단 네. 그냥 잔소리가 듣기 싫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거 저거 네. 하면서 잔소리 하는 게 싫어가지고
1: 여기서 네. 잔소리의 정의 빠밤 한번 들어가 봅니까?
0: 빠밤.
1: 예, 네, 잔소리 하는 밖에 계시는 김슬의 PD님도 우리 복디님도 모두 잔소리의 정의를 아시면 남편이 잔소리하는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잔소리는 내 속이 뒤집혀진 후
0: 네.
1: 남의 속을 뒤집는 소리예요.
0: 아, 내 속이 먼저 뒤집혀지고
1: 아, 그럼요. 진짜 설거지 안 하고 집안 꼬라지 하고는 하고 내 속이 먼저 짜증으로 뒤집어진 후에
0: 네.
1: 아,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잔소리다.
0: 아.
1: 잔소리하는 사람의 결과만 가지고 짜증내지 말고
0: 아.
1: 오죽하면 잔소리를 할까? 자기 속이 먼저 뒤집혀졌구나
0: 맞아.
1: 하고 잔소리하는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개꿀 남편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야,
1: 꿀빠 남편입니다.
0: 뭐 그렇게만 해도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0: 막 잔소리하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하면서 싸우다 보면은
1: 좋습니다. 그럼 또 부부관계의 꿀팁 또 하나 들어가 봅니까?
0: 네.
1: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수납 좀 배웠다고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의 잘못된 공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0: 네.
1: 이것은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저러는데 협조 안 하는 건 아니지. 아,
0: 맞지. 네.
1: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아내한테는 아무리 그래도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을 적용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네. 이렇게 정리를 열심히 하겠어.
1: 세상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있거든요. 오죽하면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는 항상 자신에게
0: 네.
1: 그리고 오죽하면은 상대에게
0: 네.
1: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빠밤.
0: 빠밤.
1: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쨌든 아내가 더 힘들다.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이렇게 대한민국 남편들이 헌법 제1조 2조처럼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면 제가 굶어 죽겠네요. 저한테 상담을 안 오니까. 이 정도 스포일 해야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이서훈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감정 퀴즈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1: 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요. 배고픔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탄 음식이 당기고 잠을 못 자면 식욕이 달라지죠.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몸의 신호물질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호르몬,
0: 2번
1: 지방,
0: 3번
1: 근육.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산이와 미스 S 강민이가 부른 나 왜 이래.

0: 저는 요즘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면서 식사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보면 아우 살 좀 빼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요즘 다이어트 주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저거 다 의지가 없어서야 라고들 하기 때문에 딱히 말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문제는 저희 회사가 점심을 꼭 다 같이 먹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팀원들이 메뉴를 정하고 막내가 식당을 예약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두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물론 밥 한 공기는 거뜬히 먹고 냉면이나 찌개도 남기지 않았는데 요즘은 주사 때문인지 몇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매일 밥을 조금씩 남기니까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요요 와서 더 찐다? 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회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데 저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자꾸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제 사정을 설명하기도 싫고 혼자 먹겠다고 하면 괜히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것도 어렵습니다. 살을 빼려고 시작한 일인데 요즘은 체중보다 점심시간이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제 식사 습관을 지켜야 할까요? 일단 회사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네. 아니 막 어머 살 좀 빼야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인 거 분명히 알잖아요. 살찐 사람들은 심지어 마른 사람들도 살쪘다고 스트레스 받는 판에 막 너 살쪘다 이런 말로
1: 흥분했어. 걷기 이런, 흥분했어요.
0: 살 좀 빼야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부터가 무례해.
1: 네.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취직하지 말았어야죠.
0: 아오.
1: 사실 회사는 인격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0: 그냥 돈 벌려고 모이는 거죠.
1: 그럼요. 제가 군대 가서 깨달았는데요. 별의별 사람 다 모여요. 국방의 의무를 끝내려는 사람들 다 모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격을 바라면 안 되죠. 제가 시작할 때 비 오면 빗 속으로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럼 바로 엑기스 처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빠밤.
0: 빠밤.
1: 회사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만들지 말라.
0: 내가 오히려 지금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1: 왜냐하면 살 빼라고 하는 것도 나쁜 사람이죠.
0: 네.
1: 그다음에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먹으라고 하는 것도 나쁜 사람이죠.
0: 네.
1: 그다음에 안 먹으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도 나쁜 사람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3종 나쁜 사람으로 회사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누가 만들고 있어요?
0: 내가
1: 만들고 있다는 거죠. 내 얘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0: 네.
1: 당연히 나라도 살이 쪄 있으면 좀 친해졌으면 살 좀 빼야 되겠다 자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왜 안 먹어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녁이라도 괜찮아 이건 살 안 쪄 맛있는 건 살 안 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데 내가 지금 회사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첫 번째 빠밤입니다.
0: 빠밤.
1: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때부터 필요한 것이 깊은 생각, 사색,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 빠밤 교수를 찾았으니까 제가 두 번째 빠밤 다시 나가야 되겠죠.
0: 네.
1: 두 번째 빠밤은 다이어트의 종류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0: 다이어트의 종류요?
1: 네.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 좀 빼라 하면서 내가 다이어트 식품 먹고 뭔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쟤 예뻐지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예뻐지고 멋져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죠. 시기 질투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내가 성형 좀 했어. 그러면 진짜 돈 들여서 왜 해? 이러면서 괜히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용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미용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0: 그렇죠.
1: 모순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특혜예요. 특혜. 병원 갔는데 저 사람은 왜 먼저 들어가? 왜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는 거야? 그렇게 특혜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0: 네.
1: 교육도 특혜를 제일 싫어하고.
0: 네.
1: 근데 특혜 기회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 원장님 고마워요.
0: 아이, 감사합니다.
1: 한 달 안 기다리고 내일 바로 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언제 식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특혜를 제일 싫어하면서 특혜 받는 건 제일 좋아해. 그다음에 미용 다이어트 하는 거 제일 꼴불견인데 미용 다이어트는 하고 싶어해.
0: 네.
1: 그런 사람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상이다.
0: 정상이다.
1: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용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걸로 자극시키지 마라. 질투와 시기를 더 부추긴다. 그러니까 말 안 하길 잘하셨다. 말을 했으면 아, 뭐 꼭 그런 거에서 빼야 돼. 지금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괜히 방해를 또 하게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오히려 더 뭐 하려다가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안 좋으니까 빠밤 이야기 안 하시길 잘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빠밤을 마무리하면
0: 네.
1: 다이어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미용 다이어트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건강 다이어트.
0: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네. 하는 거죠.
1: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걱정해주고 누구나 위로하고 싶어요.
0: 네.
1: 나 그 간 경화래 그럼 어떻게 이러지? 네. 더 굳어져라 이런 사람 봤어요?
0: 네.
1: 건강은 누구에게나 오는 걱정거리란 말이죠.
0: 그쵸, 그쵸.
1: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슬슬 이야기를 이렇게 회사에 건네야 되는 거죠. 나 큰일 났어. 왜? 이랬더니 아니 지방간이 너무 높대.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렇고 고혈압이래. 그리고 신장 쪽이 지금 또 막 안 좋대. 어떻게 해야 돼? 한의원하고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흘린 다음에
0: 네.
1: 갔더니 살을 빼야 된대. 살을 빼야 된대. 아 어떡해. 괴로운데.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면서
0: 네.
1: 소문이 번져나가게.
0: 아~
1: 수진이 있잖아. 걔 막 신장이 안 좋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안 좋대.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면 반드시 이야기는 앰프가 돼서
0: 네.
1: 크게 퍼져나가기 마련이거든요.
0: 네네.
1: 걔 신장암이래 이런 얘기까지 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조금 먹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도 다녀오신 걸로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받은 걸로 하고
0: 네.
1: 한의원이나 외과에서
0: 네.
1: 내과에서 위험 신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아군으로 변할 것이다. 빠밤!
0: 빠밤.
1: 이서원 셰프였습니다.
0: 와, 내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다.
1: 거죠.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나의 몫이다.
1: 그것이 삶의 지혜다. Wisdom of life. 예.
0: 진짜 삶의 지혜 맞네요.
1: 네, 맞습니다.
0: 자, 3856님께서 아까 교수님께서 내주신 퀴즈의 정답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랑 너무 다르기도 너무 닮기도 한 남편과 두 아이 키우면서 이성원 교수님 빠밤 처방은 늘 도움이 됩니다. 2372님도 잘 듣고 있어요. 8845님도 출근길 차 정차하고 문자합니다. 7228님께서 수요일 출근 시간을 기다려요.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해요. 4897님께서는 최근에 다이어트가 호르몬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2464님께서는 아까 첫 번째 사연 듣고 정리에 매일 고민인 삼형제 엄마입니다. 다시 정리해봐야겠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쯤 돼서 교수님께서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배고픔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음식이 당기는 것처럼 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물질은 무엇일까요?
1: 네, 정답은 1번 호르몬 되겠습니다.
0: 네, 호르몬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을 다루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1: 맞습니다.
0: 아유, 오늘 그럼 소장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1: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모두 정상이고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는 마음으로 사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오늘도 빠밤 처방 정말 탁월한 빠밤 처방 두 가지 처방 남겨주신 이성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교수님.
1: 그렇습니까? 네. 좋네요.
0: 시간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 더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네. 정말 한 100kg가 다 돼가는 친구가 제 앞에서 몸이 보기에도 불편한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네 배 나왔네 이러더라고요.
0: 장례식장에서? 교수님 배가 어디가
1: 네,
0: 나왔어요?
1: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웠더니 제가 걔 몸과 제 몸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배나 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는 항상 100kg라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폐단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돌아봤죠. 저도 그것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이해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가르침을 배움을 받은 대구였습니다.
0: 역지사지.
1: 역지사지. 역지사지죠.
0: 진짜 누가 누굴 뭐라 해요.
1: 그럼요.
0: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남겨주신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곡은 김아름의 선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1: 하비 내근 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막상 가보면 딱 그 물건만 세일을 안 합니다. 이른바 세일 버전 머피의 법칙이죠. 그러다 겨우겨우 세일을 만나면 이번엔 또 내 사이즈가 없습니다. 언제나 제일 작은 것만 덜렁 남아있는 거죠. 그 손바닥만한 옷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는 또 다짐하죠. 그래, 살을 빼야 해. 살 빼는 게 남는 거야. 인기 상품은 세일도 잘 안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품절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의 좋은 순간들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있다가 다음에 여유 생기면 하다 보면 어느새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슬슬 품절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건 바로 여름이죠. 늦더위가 아직 뒤끝을 남기고 있지만요. 이 여름도 이제 막바지 대세일 중. 완전히 솔드 아웃 되기 전에 남은 여름의 좋은 순간들 알뜰하게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